할 수 있느냐? 부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시다면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자, 스승께서 요 얘기는 몇 번 읽어도 좋아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서 얘기합니다. 백 박사님께서는 부처님께서 8만 4천이나 되는 많은 법문을 하셨대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신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뿐이다. 부처님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었겠느냐. 그것은 이제 제 경험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백 박사님은 금강경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깨칠 때가 돼야 금강경을 제대로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백 박사님이 세상에 떠났습니다. 스승이 없어졌어요. 이 금강경을 강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풍월로 해서 그 백 박사님의 말씀을 생각해가면서 금강경을 그 후학들 같이 있는 후학들 한 10여 명 앞에서 금강경을 강의하려고 했는데 외래 학생 때는 처음에 금강했을 땐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금강경 다 강의할 수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마침 스승을 떠나니까요 한 문장도 한 센텐스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강의를 못 하는 거죠. 딴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이게 자꾸 연습을 했죠. 공경심을 가지고 선생님 이것이 참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원해 열의 진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공경심을 갖고 자꾸 그렇게 기원을 하면은요 그 뜻이 화가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 터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백박 제가 금강경을 강의한 지가 벌써 방송에서만 한 게 한 10년 됩니다만은 그것도 몇 년 연습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는 금강경의 뜻이 상당히 선명해졌어요. 아 그리고 이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 금강경의 대의는 이것이다. 아, 선지식의 참 마음은 이것이었다.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과거의 나는 초년 때 나는 너무나 무지하고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제 이렇게 아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밝은 길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식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달마 대사의 말씀, 즉 그 선지식이 없을 때 공부는 참 헛공부다. 이제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지식의 지혜와 중생의 지혜는 마치 경전에 나옵니다만은 태양의 빛과 반딧불의 빛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되게 우리가 아는 지식은 아주 미묘하게 그지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차례입니다. 네가 금강경을 대중 앞에서 BTN에서부터 시작한 걸 보니까 10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보다 금강경이 상당히 스스로 발전하면서 금강경의 대의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다라고 생각. 모든 건강의 원인은 궁리가 쉬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 마음 바라는 마음. 누가 선물 주면 반갑죠.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카드만 줘도 반가웠어요. 거기다 선물 하나 끼워서 주면 더 반가웠어요. 이게 거지 마음 바라는 마음인데 이게 가난의 원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까? 바꾸라고 해서 바꿔줘요? 절대 안 바꿔줘요. 제가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무료급식도 한 해 한 개 여러 해 했어요. 그랬더니 거지 마음이 없어져요. 저는 어제도 그죠, 우리가 어떤 그 면집에서 그 면을 시켜 먹었더니 우리가 하도 많이 팔아줬다고 명함을 하나 주면서 이 명함 가져오는 사람은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명함을

하나 받았습니다. 조금 명함 쓰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남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정도로 바라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특별 대우 받기 쉽지 않습니다. 내 돈 내고 먹지. 내가 왜 팔아주지? 왜 공짜라고 그래서 그걸 공짜 바라는 마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냐? 아닙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 속담처럼 되게 좋아했고 그것이 가난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무료급식하고 베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공짜는 전혀 바라지가 않게 돼요. 공짜 준다고 하면 노 땡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넉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체 유심조를 실제로 실천해 보면 합니다. 그러면서 실천과 병행해서 이제 금강경을 쭉 하다 보니까 아, 금강의 전체 뜻이 파악이 되고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네 가지 진리를 제 나름대로 발견하게 됐는데 그 네 가지 진리는 하나는 일체 유심조. 해능대사가 얘기했던 일체 유심조의 진리.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 진리. 세 번째는 불의의 진리. 네 번째는 부족의 진리였습니다. 예, 제가 금강경을 대중 앞에서 한 10년을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금강경의 뜻이 굉장히 정말 저는 클리어라는 영어 단어를 쓰길 좋아합니다. 굉장히 클리어해졌습니다. 이제 금강경이 좀 실감이 납니다. 근데 금강경이 그 뭐냐면 구구절절 야 일체 유심조를 되게 보통 사람들은 다 불신합니다. 요거 반대가 뭐냐 하면은 일체 외물조. 모든 세상의 질서는 마음 밖에 그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을의 삶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인과응보의 진리에 따라서 죄라는 게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까지는 믿어요. 근데 죄가 없다라는 그 진리가 있다라는 것은 꿈에도 모릅니다. 근데 금강, 이게 요 일체유심조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가 마음 바뀝니까? 마음 아닙니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잘하면은 이게 일체유심조는 달리 말해서 네가 우주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존재다 이것을 일깨워주니까 우리한테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이것만 깨치면 불법이 다 깨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선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가 있어서 못 깨치는데 죄도 착각이 본래 없다라는 진리. 이게 굉장히 저 고마운 진리입니다. 에, 그래서 그 살인을 하고 그리고 간음을 하고 이게 되돌이킬 수 없는 4대 중죄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성불하지 못하고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옥 간다고 했을 때 난 지옥 가고야 만다. 안 되잖아요. 그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신 거. 굉장히 구원의 길이고 자비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금강경에 나타난 4대 진리고 이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밝아질 수가 있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 갑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우주의 주인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금강경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일러주느냐? 선지식이 일러줘요.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 공부는 완전히 헛공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지식만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PPT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가르쳐 들지 말라. 제도는 오직 부처님만이 하신다. 이 선지식은 죄는 본래 없다고 여긴 본래 죄가 있다가 됩니다. 여기는 우리 당자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절대 공경심으로서 환희심에 차 있습니다. 항상 을의 삶을 살고 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 여기는 항상 재앙 속에서 살고 항상 축복 속에서 삽니다. 이런 그리고 축복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선지식을 만나기를 바라지 않으면은 우리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밝은 이는 백박사님 같은 분은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공부 잘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온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법문 이 시간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0: 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상월언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천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언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포교당에서 상월언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201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 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진

는 법화경 대강댁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 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 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예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초록을 입은 여름길. 스님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1: 따 새소리도 좋고.
2: 여름이네요, 스님.
1: 여름이네요.
2: 오늘은 어디 오셨습니까?
1: 오늘은 저 부처님의 은혜가 은빛 바다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땅, 은혜사. 네, 오늘 부처님의 은혜가 은빛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땅, 은혜사로 갑니다.
0: 불보살의 가피가 은빛 바다가 되는 곳, 은혜사. 신라 41대 헌덕왕이 조카인 애정왕을 폐위시키려고 일으킨 정쟁으로 숨진 원혼을 달래고 헌덕왕의 참회를 돕기 위해 창건했다는데요.

0: 당시 해철국사가 창건한 해안사가 은혜사의 전신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는 조선시대에는 31본산이자 경부 5대 본산이었던 큰 사찰이죠. 아미타불을 모시는 미타도량으로 유명합니다.
1: 팔봉산 은혜사. 이야, 그 시체가 굉장하네. 이야, 사천왕문 진짜 장엄하네.
2: 이거 일주문인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천왕문이네요?
1: 사천왕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사천왕문 치고는 아마 제일 크지 싶어. 굉장하다. 오히려 사천왕님들도 키가 크신데 워낙에 문이 높으니까 사천왕님들의 키가 아담 사이즈로 보이네. 제일 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0: 소나무가 빼곡한 숲길이 펼쳐지네요.
1: 오늘 은혜사에 들어오니까 막 저 팔공산 까마귀들이 이쪽으로 다 내려왔나 봐. 어서 오라고 막 반기네.
0: 은혜사는 숙종 때 종친부에 귀속되었는데요. 그때 사찰 입구에 땅을 매입해 소나무를 심고 금포정이라 이름 지었죠. 300여 년 동안 은혜사를 지켜온 수호수랍니다. 2008년 금강송 1080주를 더 심어 지금의 울창한 소나무 숲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향이 가슴에 가득 채워지니 숲이 주는 위안에 저절로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2: 여기가 금포정이라 그러네요.
1: 응?
2: 이 소나무 숲길을 금포정.
1: 금포정. 사냥을 금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막 동물들을 찾고 그러면 안 되지. 동물들이 그래도 한 군데라도 좀 마음 편안한 데가 있어야 하잖아. 우리 부처님 도량에서 그렇지 사냥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소나무들이 서로 이렇게 엉켜 있는 듯 하면서도 또 뭐 서로의 자리를 지키면서 뭐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서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우리 사람 사는 것도 그러겠죠. 서로 경쟁하고 뭐 그러지만 또 나름대로 그 속에 또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와 봤습니다.
0: 소량 가득한 숲 사이로 걸어 은혜사로 향하는 길. 늘어선 소나무들이 금강신장 같지 않나요? 은혜사를 일구었던 고승 대덕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도전입니다. 고색 창연한 옛 부도들 사이로 후학들의 정성이 담긴 일타스님의 부도가 보이네요. 은혜사의 오늘을 만든 고승 일타스님. 몸소 실천으로 후학들을 일깨웠던 이 시대 진정한 선지식 중 한 분입니다.
1: 일타스님 폐인사 지조감에서 우리가 모시고 법문 듣고 차도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스님 멋쟁이 스님 그립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렇게 낭낭하시게 하실까, 신심이 나게 하실까 가끔 듣습니다, 스님.
2: 스님은 그럼 일타스님하고 인연이 있으시네요.
1: 예, 우리 저희들 출가해서 큰 스님 모시고 살았죠. 그리고 가끔 내려오셔서 또 이렇게 계단이 펼쳐질 때 늘 계를 설해 주셨고 또 포살 때 운 좋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포살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참석해서 신심을 다지고 그랬던 아주 그때 당시에 차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멋쟁이 스님이셨어요.

0: 스님께서 기억하시는 일타 스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손가락이 연비를 하셔서 부처님께 바치셔가지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손으로 글을 멋지게 쓰셨죠.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계유를 설하실 때 모든 비구들이여 다 이거 시작하실 때 그것이 항상 너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존엄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처의 길로 나아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0: 평소 성품도 좀 유하고 인자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예. 예. 예. 성품도 유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그리고 선이면 선, 교면 교, 유리면 율 다 밝으셨죠. 정말 어떻게 보면 해인사의 성철 스님, 자운 스님, 일타 스님, 뭐 물론 다른 어른 스님들도 다 계셨지만 해암 스님 뭐 이런 분들 같이 이렇게 걸어오시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자랐는데 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당대에 같이들 그렇게 수행하신 그 너무 보기 좋았죠. 어쨌든 또 사리탑도 장엄하게 또 잘 모셔놓으니까 또 좋네.
2: 큰 스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본 것만으로도 그 발자국 뒤따르는 후학은 큰 가르침을 얻어갑니다.
1: 아, 보화루 보배로운 부처님의 법비가 내리는 보화루.
2: 화엄경에 나오는 불보살의 세계 보화. 이곳이 바로 불국토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가 남아있는 보화루엔 금강 역사가 듬직하네요. 극락 보전으로 향하는 깨달음의 관문입니다.
0: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사찰에 현판이라는 걸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추사 김정희가 그 선에 대한 해박한 지식, 꽤 경지가 높았다, 이렇게 이제 전해져요. 그, 보면은 제가자 중에서도 계속 수행해서 경지에 오른 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스님도 그러면은 제가자하고 어떤 뭐 법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뭐, 도로 나누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 이분이 상당히 이렇게 식견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표를 좀 안 내면서 식견을 내면 좋죠. 그런데 표가 나거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스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말하자면 법에 말하자면 높고 낮고는 없지만 식견에 넓고 좁음이 있을 수 있고 또 빠르고 느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포용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이제 그러면 식견이 좀 더 높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저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콱 해버리면은 그게 또 인간인지라 또 깨우침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았다는 생각보다는 또 마음부터 막 다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기도 하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 어른 스님들은 뭐 좀 가풍이 다 다르긴 하지만 주로 그냥 소리를 지르거나 몽둥이 찜질하거나 해가지고 혼내켜서 생각을 바꿔주고 이런 방법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즘에는 점잖게 뭐 필요하면은 할도

0: 해야 되고 방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논리로 깨우치고 또 이치로 깨우치고 뭐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 스님의 노장 스님은 좀 그런 스타일이셨겠고요. 선철 스님.
0: 그렇지. 저의 노장 스님은 그냥 한마디로 딱 뭐라고 뭐 얘기하면은 야, 너 자면서도 화두 되냐? 이말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지. 야, 너 꿈속에서도 화두 돼? 이말 한마디면 그냥 더 해, 가. 이거 끝나는 거야.
1: 일타 스님은 그 반대셨을 것 같아요.
0: 일타 스님은 안 그러셨어요. 설명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옛날 어른 스님들 일화를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자상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러게 자운 스님, 일타 스님, 이런 분들은 좀 자상하시고, 품는 스타일이고, 우리 성철 스님이나 해암 스님이나 이분들은 그냥 혼내키시고 그냥 막 이러신 분들이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던 시절이다. 물론 지금도 그런 눈푸른 어른 스님들이 계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화들이 전해지고 이런 거를 생각하고 보면 옛날이 예, 그렇기도 하고 그렇네요.
2: 큰 스님의 법평은 여전히 후하게 가슴을 적시네요.
0: 아이고, 은혜사에.
3: 스님,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아, 스님 나와 계셨네.
3: 예, 스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이야, 얼마만요?
3: 아유, 강원에 다닐 때니까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스님.
0: 이야, 그래, 지금 여기서 국장 소임 보시네.
3: 예, 국장 소임 보면서 또 말사 주지 소임도 겸하고 있습니다.
0: 아. 최일선에 서 계신다잉.
3: 은혜 제가 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0: 고맙습니다. 맞아주셔서. 오늘 뭐, 안개가 쫙 있는 게, 부처님의 은혜가 그냥 푸근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3: 예, 은빛 바다 말 그대로 오늘 은혜사의 풍광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이고.
3: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우리 여기 향나무가
0: 그러네.
3: 보이시죠?
0: 맨 먼저 향나무가, 우리를 맞이하네.
3: 이게 우리, 은혜사의 뭐 랜드마크 객인데요. 수령이 한 500여 년 됩니다.
0: 이야, 그러니까 500년 동안 이 자리 계신 거 아니에요?
3: 예.
0: 이야.
3: 근데 어른 스님들 말씀으로는 이게 보기에는 한그루같이 보이는데 옛날에 어린 묘목을 세 그루를 식재를 했다고
0: 아, 그래요?
3: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비바람에 안 쓰러지고 살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0: 서로
3: 예,
0: 하나가 됐네.
3: 부둥켜안고 한 그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500년을 예, 건강하게 잘큰것 같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많은 것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세계가 하나가 된건또 그래 풍파를 견뎌내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셋이 힘을 합해서
3: 예.
0: 하나가 되고 이런 거네요.
3: 세계일화라는 말이 있듯이.
0: 아하, 거기서도 세계 일화를
3: 예.
0: 쓰는구나. 야, 그러니까 우리는 삼자 좋아하잖아요.
3: 예.
0: 불법승 삼보도 있고, 뭐 셋이 살더라도 싸우지 말고 살자. 뭐 이런
3: 예.
0: 것도 있는 거네.
3: 서로 화합하면서 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셋이가 하나의 향기를 이렇게 내는구나.
3: 예, 선생님.
0: 탐진치를 하나로 모아서
3: 예.
0: 부처님의 자비로 내뿜네. 어쨌든 우리
3: 예.
0: 은혜사의 모든 거시기가 은혜 역사를 다 알고 있는 향나무여, 앞으로도 우리 저기 은혜사들 좀잘 지켜주시고 오는 사람들 다 평안한 기운을 주소서. 여기에 저 특별한 뭔좀저저 북이 있다든가.
3: 아, 예. 저기 범종묘에 보면은 2층에
0: 그러니까
3: 쇠북이 있습니다. 철고가.
0: 쇠북 아하.
3: 예. 일타 노선님께서 이 은혜사에 94년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북을 새로 불사를 해야 돼가지고 하는데 그 자비보살이라 하지 않습니까? 일타 큰스님께서 소 가죽조차 쓰지 말라 하시는 그런 자비심으로 그래서 이 철고를 쇠북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0: 법고가 그러니까 가죽 법고가 아니

0: 고
1: 예.
0: 철로 만든 쇠북이 있는 거네.
1: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도 예, 드문 경우입니다.
0: 예.
2: 자비심으로 빚어낸 쇠북을 보러 올라가 볼까요?
0: 이야, 크다. 크아, 아이고.
1: 일단 큰스님의 친필.
0: 예,
1: 친필 글귀가 있습니다.
0: 이야, 아니 그러면은 이 저기 쇠북을 한 번씩 때려요?
1: 예, 예, 중앙에. 저희들 예불할 때, 예, 조석 예불할 때 쇠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0: 이야.
1: 소리가 아주 은은하게, 오히려 소가적으로 만든 뻐꾸보다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0: 오, 그러네.
1: 예.
0: 진짜, 저, 우리 법당 안에, 저, 쇠북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예. 큰 쇠북은 또 처음 보네.
1: 예. 이 부북을 예불 때마다 치면서 이제 일타 큰 스님의 그 자비 정신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0: 그 이 큰 북에 이게 해가 있고 달이 있네.
1: 예.
0: 뭔 뜻이에요?
1: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이제 천녀하고 이렇게 논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0: 여기는 예. 뭐 지혜고 여기는 자비고 그런 모양이네.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야. 그 이게 세게 쳐요?
1: 마지막에 할 때는 오타 할 때는 세게 칩니다.
0: 야, 운판도 잘 생겼다.
1: 예. 여기도 뭐 쌍룡이 있는데 여기도 뭐
0: 그러네.
1: 1월이 같이 하늘에.
0: 우리 해와 달이 없으면 우리가 예. 없는 거지 뭐. 야, 그렇구나. 쇠북이 우리 일타 큰 스님께서 예. 이렇게 중생의 가죽을 두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쇠북을 하셨구나.
1: 예. 제 부학들이 많이 예.
0: 예.
1: 배우고 이렇게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2: 스님의 큰 깨달음과 자비심을 쇠북에서 느낍니다.
3: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한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8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격려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도 카네이션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공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생활불교의 꽃을 피운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가 탄생한 지 124주년이 됐습니다. 진각종은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종단의 체질을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과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관음종이 유등제를 봉행하며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잠정 중단된 유골 발굴 재개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조계총리를 이끌었던 전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 2주기 추모 다례가 열렸습니다. 승탑과 비제막식도 열려 선사의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언제나 참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춘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이번엔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권 프로그램으로 영남권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로 마련된 가운데 8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해인사 자비원이 운영하는 광명 노인 요양원을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도 카네이션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공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전국 비구니회 해인사 자비원이 운영하는 광명노인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시설 운영 상황도 살피며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 노고를 체화했습니다. 후원 물품과 격려금 3천만 원을 전달한 진우 스님은 불교계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 수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로지 수행 그리고 포교에 정진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복지부문을 완벽히 하는 것이 우리 종단이 해야 할 일이고
1: 이날 회장 광룡 스님을 비롯한 전국 비구니의 임원진 스님들과 전국 지회장, 운영위원, 목련회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은 떡과 과일 등 먹거리와 2천여만 원 상당의 생활의약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3: 어떻게 하면 이 종교, 불교 단체가 좋은 영향을 줄까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저희로서는 너무나 귀하고
1: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도 동참해 해인사 자비원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의 원력과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4: 어른을 모시는 입장에서 애를 다 먹고 아직 결혼을 다 못하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 회관 차원에서 어른 스님들 계신다고 선배 스님들 계신다고 찾아와 주신 거 정말 감사하죠.
1: 해인사 자비원은 1999년 가야산 실버타운으로 시작해 2003년 해인사 자비원으로 명칭을 변경. 이듬해 노인 의료 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2009년 광명 노인 요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6년부터 전국 비구니에서 운영을 맡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해인사 자비원 방문에 앞서 진우 스님은 해인사를 찾아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사찰의 안녕과 국민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이어 해인사 방장 대원 대종사와 환담을 하며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해인사 경내 판강학교를 방문해 팔만대장경 복원사업이란으로 진행 중인 서각교실 현장을 둘러보며 전통 판각 기술 개선과 미래 세대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해인사 자비원 방문은 고령화 시대 속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불교계 복지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생활불교의 꽃을 피운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가 탄생한 지 올해로 124주년이 됐습니다. 진각종은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한편 이 다가올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종단의 체질을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과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진각종 총인 덕일정사와 독립원장 능원정사가 차례로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전에 꽃을 올립니다. 스승들은 물론 종립학교 학생들에 이어 종립유치원 어린이들도 아장아장 걸어나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헌화하며 회당대종사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진각종이 어제 종조 회당대종사 탄생 124주년을 맞아 진각문화전승원 무진설법전에서 기념불사를 봉행했습니다.
1: 어려운 시대에 탄생하시어 진호국가 중생구제 세간정화의 한길을 지극하게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사부대중은 그 뜻을 이어받아 시대 문제에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승속이 화합하여 인류와 사회의 밝은 빛을 회양하는 진실한 진각행자로 살아가겠습니다.
0: 회당대종사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생활불교의 가르침으로 진각종을 세웠습니다. 1947년 복잡한 의례 대신 육자진원 온마니 반매움을 염송하며 스스로 닦는 실천수행을 강조해 한국불교의 현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문화인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2: 종교로 정신문화를 발전시키지 않고 과학으로만 물질을 발전시킨 결과는 악한 대로 돌아가기 쉽다. 종교에 대한 믿음과 깨침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과 불행한 고통 가운데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0: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각종은 끊임없는 제도 혁신과 체계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교법을 체계화하고 봉착한 포교 문제들을 다양한 시대적 방편들로 해결해 나가 국가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3: 창종 80주년 맞이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제도와 마음을 혁신하고 체제의 전환을 꾀하면서 교화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0: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진각종은 회당대종사의 육자진원 울림이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세상으로 만들길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대거 목숨을 잃은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참사.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관음종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유등제를 봉행하고 잠정 중단된 유해 발굴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도각 스님이 조세이 탄광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유등에 하나둘 불을 밝힙니다. 사부대중은 눈을 지그시 감고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묵념합니다. 관음종이 지난 9일 총무원이 위치한 서울 낙산 묘각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기 2570년 상생과 평화의 유등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유등제는 사고로 희생된 183명의 영령과 지난 2월 유해 발굴 과정에서 순직한 대만인 잠수사 고 빅터 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6: 84년 전 장생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덕분이자 타인을 위해 자신을 던진 대만의 잠수사 고 빅터 씨의 인류애를 밝히는 이치입니다.
5: 빅터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그동안 힘겹게 이어오던 민간 차원의 발굴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 이날 관음종은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유골 발굴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희생자 유전자 검사 결과 즉각 발표, 발굴 재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장비, 예산 편성, 유해 고국 봉환을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6: 상생과 평화의 유등이 고인들을 모시는 길잡이가 될 때까지 우리 관음종과 유족들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7: 이 눈부신 불빛을 따라 이제 그만 캄캄한 바다에서 나와 따뜻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5: 홍파 스님은 가난한 여인 난타가 공양 올린 빈자 1등 설화를 소개하며 관음종이 유등 공양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7: 난타가 올린 그 불빛은 여전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불은 다른 불은 꺼졌어도 그 불은 끌 수가 없느니라.
5: 2016년

0: 탄광의 참상을 접한 뒤 올해로 10년째 기도로 영령들을 위로하고 유족과 아픔을 나누고 있는 관음종. 이날 간절히 마음으로 밝힌 유등이 깊은 바닷속 영령들을 인도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모구 가풍의 계승자로 조계 총림을 이끌었던 전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 이주기 추모 달회가 열렸습니다. 승탑과 비제막식도 열려 선사의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언제나 참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조계 총림 송광사는 지난 9일 남은당 현봉대종사 이주기 추모달회와 승탑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평소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이들과 자비로운 미소를 기억하는 사부대중이 송광사 대웅보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행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이라며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독려하던 스님의 생전 육성법문은 아직도 모두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스님의 가르침을 모아 법문집 무담시를 발간했습니다. 상담법어와 특별법문, 기고문, 인터뷰 등 스님의 평소 사상과 불교관을 엿볼 수 있는 걸 80여 편을 엮었습니다. 특히 BTN 불교TV와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은 법문은 QR코드로 생생히 만날 수 있습니다.
3: 무담시는 이 지방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무담시라는 말에 없을 무, 말씀 담, 나눌 시자를 붙여서 화두로 만든 것입니다. 선사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2: 달회제를 마친 대중은 자리를 옮겨 성보박물관 뒤 부도전에 세운 스님의 성탑과 비를 제막했습니다. 탑은 높이 3m, 폭 1.5m 경주석을 사용해 평소 스님의 기풍처럼 단아하면서 당당한 형태로 모구가풍을 상징하는 소 4마리를 양각한 것이 특징입니다. 비석은 대강백 불국사 등민 스님이 비문을 짓고 일곡 김재성 거사가 전서와 예서로 2,500여 자를 옮겨 썼습니다. 이날은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병숙 여사도 동참해 생전 인자했던 스님의 면모를 추억했습니다.
4: 퇴임 후 평산 마을에 내려왔을 때도 잊지 않고 평산 책방까지 먼 길을 찾아주셨지요. 그때 보여주신 격려와 자비로운 눈길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2: 너는 또 다른 나라는 가르침으로 항상 대중의 벗이 되고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이었던 스님은 총림의 수행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5: 스님은 다 아시다시피 이 불같이 살다가 바람같이 갔다. 한마디로 그렇게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스님 가풍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정진하고 표상으로 삼고 깊이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2: 모구 가풍을 앞세우며 수행과 전법, 그 어느 것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던 현봉 스님. 열반 2주기가 지났지만 남겨진 스님의 발자취와 무담시 법문은 조계산 곳곳에 깊이 새겨져 후학들의 화두로 남았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1: 경주 불국사가 옛 경주역 광장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등 봉축탑을 설치하고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8일 봉행된 봉축탑 점등 법회에는 불국사 조실 종우 대종사, 회주 법달 대종사, 주지 종천 스님, 최혁준 경주시장 직무대행,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종천 스님은 봉축탑 점등사에서 마음으로 밝힌 등불을 길잡이 삼아 항상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날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조실 종우 대종사는 점등법어를 통해 어둠 속 등불을 밝히는 뜻은 중생의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라며 연등불빛이 시민 모두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불국사는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청춘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권 프로그램으로 영남권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여덟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인연의 현장을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부친 모신 날을 앞두고 열린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 천룡고찰 대구 동화사가 청춘들의 웃음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마련한 나는 절로 동화사가 1박 2일 일정으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1602명이 신청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접수 인원을 기록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0: 2명의 지원자 가운데 선발된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만큼 이 시간이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하게 남기를 바라며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만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참가자들은 동화사 경례를 함께 걸으며 데이트를 즐기고 사담과 공약, 1대1 로테이션 대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동화사 주지 성강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비로함에 모셔진 비로나자부를 향상한 선물을 전달했고, 도륜 스님은 청실과 홍실 단주를 건네며 인연 맺기를 응원했습니다.
2: 여러분들께서 1박 2일이란 짧은 시간이지만은 동화사의 상스러운 기운 속에서 상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즐긴다는 마음으로.
1: 동화사만의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기존 만남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3: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나는 절로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일단 외모도 잘생기신 분들이 많고 성격도 다들 좋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오늘 이 자리가 꼭 정말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과 최종 커플을 이어서
1: 저마다 준비한 노래와 춤, 신앙송이 이어지며 긴장감은 웃음으로 바뀌었고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5: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이성 또는 동성분을 만나는 기회가 색다른 경험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떨리고 또 많이 또 신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인연의 가치를 청년들의 만남으로 풀어가고 있는 나는 절로. 동화사에서 영랑한 청년들의 만남으로 건강한 만남 문화와 결혼 친화적 가치 확산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6: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제20회 무차 만발 공양을 개최했습니다.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어제 부산 송상영 광장에서 이사장 상진 스님과 태고종 부산교구장 자관 스님, 백명숙 여성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무차 만발 공양을 개최하고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백명숙 회장은 불교와 인연이 없는 시민들도 거리에서 사찰 음식을 체험하며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한 포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차 만발 공양에는 소속 회원 30여 명이 함께하며 현장을 찾은 시민과 불자 등 3천여 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사찰 비빔밥을 대중 공양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울산에 젖줄 태화강이 자비의 등불로 환하게 물들었습니다. 빛으로 있다 자비로 짓달 주제로 사흘간 펼쳐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 현장을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싱그러운 실록이 우거진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장엄한 축타들의 선도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세상에 알리는 이웃 행렬이 축제의 서막을 알립니다. 올해는 빛으로 있다, 자비로 짓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울산 시민 모두의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어지는 봉축 법요식과 점등식에서 참석자들은 연등의 불을 밝히며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고 평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8: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의 뜻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며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을 밝혀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7: 올해 축제는 전통 불교 문화와 현대적 콘텐츠의 만남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울산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며 태화강 위에서 노를 젓는 형상에 헤들링 부처님 장엄 등은 백미로 꼽힙니다. 명천 스님과 선지 스님이 선보인 사찰 음식은 건강한 식문화에 관한 관심을 끌어모았고 하마늘을 수놓은 낙하놀이와 도륜쇼는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9: 오늘 이 자리가 화쟁의 정신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힘을 키워서 세상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 전통 불교 문화에

0: 현대적 감각을 입힌 이번 축제는 시민 모두 하나 돼 즐기는 울산을 대표 문화축제로서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1: 경남경찰청 경승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7일 본관 4층 대강당에서 경승실장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을 비롯해 경승단과 지도법사 스님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부처님 탄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 장학증서 전달식이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덕스님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법회에 앞서 신규 지도법사 위촉식을 갖고 산청 율곡사 주지 수미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불교연합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합창제는 제주전통연등문화축제의 하나로 도내 7개 합창단의 무대와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의 특별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단바라 어린이 합창단의 너와 나로 막을 연 공연은 연합합창 아 놀라워라로 대미를 장식하며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찬탄했습니다. 연합합창단 조수일 회장은 공연을 통해 모두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공덕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태고복지재단 미타요양원이 어버이날 효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주 미타요양원은 지난 9일 요양원 내에서 2026년 가족과 봉사자가 함께하는 효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악공연과 가요 무대로 이어진 행사에서 미타요양원은 순비 로타리 클럽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과 요양원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원장 수지 스님은 어르신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광명 노인 요양원에 전해진 스님들의 따뜻한 자비행은 복지가 곧 수행이란 불교의 참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 사회의 버팀목인 어르신들을 향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발언해봅니다. 5월 1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진원 아괴암일신중 주견무진신 변제삼보전 일일

아닌 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

불공덕 향삼처 실은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안락 천하태평 불일정의

세계 차사천하 남선노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어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일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 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수상고월 복해 의왕량 지대원 연우원 세세 상행 보살도 구경 원성사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0: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3: 연불을
5: 들 수 있잖아요.
6: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무릎도?
6: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음! 내 어깨도?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0: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 관절보공 정말 좋아요.
0: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2: 관절보공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3: 아빠 최고.
4: 관절보공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 선택하길 잘했어요.
0: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5: 관절 고민? 관절보공.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 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

0: 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고위연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시인 주하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아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에

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종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각이나 벙고센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은 수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스님! 네, 스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구철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0: 김유한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물교 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0: 아, 오늘 제가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옆으로 막 세서 안 된 강아지들은요. 자기 주인한테도 공격성을 갖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만지거나 이런 물고 다른 강아지하고도 즐겁게 이렇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다른 강아지를 보면 또 물고 싸우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강아지들에게 사회화 훈련을 하고요. 또 말 그대로 매너. 우리 강아지 훈련할 때 뭐 시키죠? 제일 먼저 시키는 거. 앉아. 그렇지. 앉아. 앉아. 그리고 손.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기다려.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거 시킨대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거 현수막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아, 나도 여기다가 인간 기본 매너 클래스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게 앉는 법, 서는 법, 밥 먹는 법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매너 클래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회에서 배우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수준 높고 아름다운 매너는요. 불교, 불가에 남아있어요. 스님들 이 절집 안에 이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은. 그래서 야,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요.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차에서 이런 거 생각나면 메모 다 해놔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거 배웠나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잘하는 학생들은 따로 사회화 훈련을, 자 오늘부터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자. 오늘 첫 시간이야.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에게 자기소개하는 법 배워보자. 이런 교실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또 친구가 실수했을 때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사과를 했을 때 그 친구에게 그 친구를 편안하게 용서해주는 법을 공부해보자.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되고 눈빛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배우나요? 없어요. 사과받는 법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물교심리학, 우리 사내진미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사과하는 법. 미안합니다. 또 인사하는 법.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배웠죠? 여러분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본 매너 클래스. 인간 기본 매너 클래스. 저는 이게 대단한 어떤 인격의 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할 기본적인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사는 곳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앉아 배웠나요? 이 앉아가 뭐냐면요. 앉아가 뭐냐면 다른 걸 막 하다가 그만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이 앉아는 그만 멈춰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강아지들한테. 막 강아지가 막 난리를 치면은 앉아! 딱 그러면 앉아있잖아요. 모든 동작에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우리 이건 배웠습니까? 멈춤. 주변에 저하고 인연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우리 사내진미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아기 때부터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결정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동국대 불교학과 저는 원서를 한 군데 냈어요. 거기 딱 한 군데만 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도장 찍어서, 아휴 이러면 안 되는데 도장을 찍어서 냈어요. 아시죠? 네. 그 도장을 담임 선생님께서 찍어주셔야 되는데 동국대 불교학과 한 군데 넣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도장을 제 얼굴에 던지셔서 너가 찍고 너가 가라. 그래서 이 도장이 제 머리에 맞고 날아갔어요. 그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주워서 제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저 미쳤다. 아니 왜 그게 뭔데? 쟤 중대려 그런데 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군에서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저는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세로부터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네가 다 해? 그럼 난 안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마음이 똑같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길의 가치를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도 여러분 앞에서 감히 용기 낼 수 있었던 게 이 가르침은 보만이라는 놈이 똑똑하거나 잘나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여러분은 저보다 못나서 그 자리에서 화면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어떤 스승의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쭉 내려왔는데 2600년을 흘러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워보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나를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르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 몇 푼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내용은 모두가 배우고 시작해야 할 기본 매너 클래스다. 인간으로서 모두가 갖춰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면 꼭 한번 집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형제들끼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앉아, 이거 우리 안 배운다 그랬어요. 멈추는 거 잘 모릅니다. 계속 달려가요. 그래서 스님, 저 만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요즘에 엄청 핫하시던데요. 저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는 건 무슨 뜻이죠? 또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어요. 그럼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가 멈출 수 있는 것은 내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께도 여러분 모두 수행자다라고 얘기했죠. 배운 바를 집안에서, 평소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평소에 배운 바대로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곧 수행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수행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나의 모습, 기존에 흘러왔던 나의 삶을 여러분은 멈추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자유롭고 걸림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도 바꾸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도 수행자예요. 근데 우리 그거 안 배웠어요. 어릴 때. 이거 배웠나요? 손? 이게 뭐냐면 손 그러면은 주인이 먼저 얘기를 해요? 강아지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주인이 먼저 얘기하죠. 이거 뭐냐면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잘 안 배워요. 특히 요즘엔 더해요. 세상이 나에게 맞춰주길 바래요. 내가 네모면 이 세상도 네모이길 바래요.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부조리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정의하는 그 부조리가 모든 이에게 부조리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 불편한 것들이 보인다면 그 이유가, 불편함의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것도 안 배웠어요.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주는 기쁨도 우리는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기다려. 너무 급해요. 그죠? 우리 너무 급해요. 신호등 탁 바뀌고 1초만 출발 안 하면 뒤에서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렇게 간다고 엄청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참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 대세의 흐름에 반항하는 되게 못된 성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성격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처럼 그게 진지하진 않아요. 재미로 즐겁게 하는데 그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저는 휴대폰을 안 봐요. 혼자 있을 때. 특히 지하철, 뭐 또 건널목 이럴 때 우리 휴대폰 보고 이제 특히 밥 먹을 때. 저는 이렇게 빠르고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멈춰 있기를 저는 즐깁니다. 전 좋아해요, 그런 거. 모두가 뛰는 거.

0: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릴 때 그 마음은 반항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 저 밑바닥에는 나는 너네들이랑 이랑 달라라는 어떤 그런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옳음, 행복, 가치 이런 것에 반대에 있는 것도 내가 확인해 보았는가라는 저는 스스로에게 그런 자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반대편 봤어? 정말 이게 다 맞아? 그러면 이거 뺀 나머지는 너 확인해 봤어? 안 해봤잖아요, 우리. 그걸 확인하면서 저는 불교를 만난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10대가 누가 불교를 쳐다보면서 난 머리 깎겠다고 제발로 들어갑니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분별할 줄 아는 깨달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이라는 그것에 대한 2600년 전에 스승의 분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걸 배울 뿐입니다. 여기가 복도입니다. 근데 이 복도가 이제 끝이 있어요. 이렇게 복도 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무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물을 마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근데 이곳은 물을 마실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고통스럽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는 불행을 느끼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사무실이 가득한 복도의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만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여러분 정수기 아세요? 정수기? 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정수기를. 아 이분들 참 정수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거 보여줄게요 해서 여기다가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판매 사원은 당연히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여러분 집안에 뭐 설치해 본 적 없어요? 어? 테스트 그렇지. 설치를 하고 나면 잘 되는지 테스트합니다. 오 잘 돼. 오케이. 작동 잘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쓸 사람에게 사용법을 설명하잖아요. 맞죠? 그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1: 잘 안 들어요.
0: 들어요, 한 명, 나머지는 잘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너무 신이 났거든, 지금. 새 가전이 들어오니까 신이 나서 잘 안 들어. 아, 예, 예, 예, 예. 잘 되겠죠? 예, 예. 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설치를 하면 테스트를 하고 사용법을 알려주잖아요. 정수기를 설치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다 컵을 갖다 대시고요. 이렇게 밀면은 이쪽은 정수, 이쪽은 냉수. 여기 빨간 버튼 요거 있잖아요. 요거 누르고 하면은 뭐가 나오죠? 뜨거운 물. 이게 버튼이 왜 있냐면요. 그냥 나오면 화상 입을 수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모델이 좋으면 뭐도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떻게 잘 알아요? 얼음도 나와요. 이 정수기의 훌륭함, 이 정수기의 뛰어난 기능을 설치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이분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수기에 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온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갈 때는 너무 힘들었어. 목말라서. 근데 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오니까 이분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해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은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저쪽에 있던 이 사무실이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정수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본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갔다 왔는데 표정이 엄청 맑아. 그게 뭔데? 아, 그건 모르겠어.

0: 근데 어디를 갔다가 나오니까 표정이 엄청 맑아지고 행복하대.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왔어요. 사용법 압니까? 몰라요. 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몰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야, 이것 때문에 누구도 병 고치고 누구도 건강해지고 누구도 행복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불행해졌던 사람이 행복을 느꼈대 하니까 그때부터 여기 온 사람들은 이제 여기다가 뭘 하기 시작하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이게 불교 같아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 이게 불교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불행이라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정수기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러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서 뭘 해야죠, 우리? 물을 마셔야 돼요. 그게 정수기의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스승님. 위대한 스승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나의 고통과 나의 불행에 대한 솔직한 나의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가르침, 물을 마시면 먹는 즉시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스승을 만나지 못한 그 전생의 어리석은 과보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던 거지, 여러분이 나쁘거나 모자란 사람들이라서 고생했던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박복해서 고생한 게 아니라고요. 스승을 아직 못 만났을 뿐이에요. 올바른 분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길은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수기입니다. 물을 마시는 곳이에요. 근데 와서 이게 물을 마시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오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산의 진미를 준비하면서 불교의 색채를 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불교 TV에 와서 불교의 색채를 빼려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2600년 전에 어떤 스승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여러분이 그 가르침에 종교라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히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써먹기를 바랬어요. 해보시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것의 위력, 이 물을 마시면 행복해지는 이 사람들의 그 기쁨, 이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부처님 말씀이 최고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목이 마를 때마다 쫓아가서 이걸 먹을 거예요. 맞죠? 목마른 사람이 여기서 물 한번 먹어놓고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잊어버려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듣고 행복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아셨죠? 네, 이 가르침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 가볍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꼭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수기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했더니 뭐 이 교수님께서, 스님 정말 멋진 비유입니다. 근데 안 좋아하실 분이 많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수기는 뭐 하는 데죠? 물 마시는 데. 그러면 절에 가서는 뭐 해야죠?
1: 물 마셔야죠.
0: 약수물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거를 사용법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스승이다. 여러분 꼭 스승을 찾으세요. 내 삶의 멘토를 꼭 찾으세요.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유행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스승을 찾는 그 시간, 그 노력은 절대 가볍거나 헛되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기본 매너 클래스 얘기했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요. 이런 거를 배우지 않고 우리가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나의 이해와 상충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성과 여성들의 왜 또 앞에 남성을 먼저 썼냐고 하지 마세요. 바꿀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남성과 여성들이 이 사회 내에서의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을 미워하고 여성이 남성을 미워하는 문화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전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아예 커뮤니티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남혐. 혐오한다고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야, 이런 말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게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정도로 사회에 팽배한 어떤 요즘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심각하다. 큰일 났다. 왜냐면 우리는 화합하는 거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승단의 첫 번째 덕목은요. 화합이에요. 자기 수행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계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 있잖아요. 그걸 율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그 많은 것들이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서도 있지만 이 승단이라는 위대한 수행자의 공동체가 오랫동안 무리 없이 유지되게 하기 위한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걸 느꼈어요. 불교는 화합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화합이 아니라 싸우는 종교가 됐어요. 그런 거 좀 느껴보세요. 사회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그런 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뚜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머리가 꽝 하고 부딪혀요. 근데 그 천장이 보이나요? 보이진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 안에. 여성분들 느끼세요? 아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아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찾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들은 그렇지 않는... 않잖아. 왜 여성들만 이렇게 불행한, 불리한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해서 평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혼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이거. 남녀 평등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럴듯하죠? 이것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성이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뭐 무슨 이름이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장착하고 살아가야 할 기본, 아까 얘기한 기본 매너 클래스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됐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스님들은 여성도 남성도 출가할 수 있죠. 근데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누군지 아세요? 최초의 여자 스님. 부처님의 어머님은 안 계셨잖아요. 이모.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내. 마하파자파티 이모와 야쇼다라 공주가 네, 최초의 비구니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 출가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그리고 머리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성들의 승단, 비구 승단을 무작정 따라다녔대요. 머리는 누가 깎아줬을까요? 본인이. 무작정 따라다녔대요. 그랬더니 왜 따라다니냐고. 구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2600년 전의 여성의 인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려요. 부처님, 누구라도 올바로 수행하면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라도 공부하면은 생각과 번뇌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러면 여성들은 왜 출가를 안 시키시죠? 출가시켜 주십시오 하고 아난존자가 졸라요, 부처님. 그래서 출가를 시켰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은 그 당시에 어디서 주무셨죠? 숲속에서. 맞아요. 숲에서 주무셨어요. 옷은 뭘 입으셨죠? 분소의를 입으셨어요. 분소의가 뭔지 아시죠? 죽은 사람 몸에다가 시신에 감아서 던져놨던 굉장히 더러운 허드렛 옷감이에요. 그거를 몸에다 두르시고 가신 게 사셨던 게 지금 스님들이 입던 입는 갈색 가사예요. 이거 말고 이거는 없었고 인도에서. 그럼 안에 속옷 입나요 안 입나요?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아 몰라요. 하긴 그렇죠. 보진 않으셨으니까.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입으시는 거예요. 물론 가사는 세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몸에다 그거 두르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불처럼 덮기도 하고 깔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청소할 때 다 다른 옷을 입었지만 어쨌든 이걸로 사신 거예요. 머리는 빡빡 밀었어요. 무기 갖고 다니나요? 막 호신용 그 스프레이 이런 거 있나요? 2600년 전에 전기도 없잖아요. 그 숲속에서 그 독충과 맹수와 도적들이 들끓는 숲속에서 여성은 가축하고 비슷한 인권을 갖고 있었던 권리를 갖고 있었던 그 고대 인도에서 숲속에서 분소의를 입고 맨발로 수행하면서 먹고 잔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시간을 비구니 스님들이 겪어서 오늘날의 비구니 승단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이런 사회적인 모습 때문이라도 제가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 여성 출가자를 위한 부처님의 걱정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보면 비구니 스님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말이 나와요. 율장에. 저는 그 말씀을 오늘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성과 남성,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 매너 클래스.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아니 가정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있잖아요. 서로에게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쟤 때문에 나의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봐야 되는지, 똑같이 일했는데 쟤는 승진하고 나는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나는 승진하지 못했다라는 억울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지, 기본 매너 아닐까요? 함께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비구니 승단에 계율을 보면은요, 비구 남자 스님하고 여자 스님하고 함께 길 걸어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특히 으슥한 곳에 같이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강을 건널 때 한 배 위에 같이 타지 말아라. 이것도 있어요. 근데 별별 일이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숲속에서 비구니 스님한테, 스님 나하고 저기 떨어져서 우리 갑시다. 그럼 멀리 떨어져서 갔어요. 그리고 비구가 먼저 걸어갔어요.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사고를 당합니다. 나와요, 거기 이야기가. 사고를 당해. 너무 끔찍하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같이 가라. 그런 경우에 같이 가면 너는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다. 되게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럴 거면 아예 그냥 같이 있으라 그러지 왜?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성들이 보호받아야 돼, 여자한테. 제가 보면 그래요, 요즘에. 산해진미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 남성들은 남성 심리학이 아니라 아동 심리학 보면 된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나약하거나 불완전해서 남성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완력이 누가 더 세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거를 부정하려고 여러분 가서 여성분들 헬스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그러면 못 이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써먹어야지. 써먹어야 돼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여성분들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남성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강의 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기본이잖아요. 누군가 나보다 불편하고 아프고 모자라고 힘든 불리한 상황에 있다면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가진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승단의 이 수행자의 이 위대한 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계율을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율에 예외가 생기면 사실 이건 법칙이 아니잖아요. 이건 완벽하거나 올바른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예외를 두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하니까. 우리는 함께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리 저 사람이 싫어도, 아무리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저 사람을 없애버리면 세상이 밝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함께 가야 됩니다. 약한 사람, 때로는 악한 사람, 때로는 부족한 사람, 때로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까지도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 앞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성을 이성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화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쪼개지고 쪼개져서 아까 쓴 그 쓰고 다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 혐오스러운 단어로 상대방을 분류하는 거는 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족한 게 있으면 누가 도와줘야겠습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합니까? 저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이 얘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야 저거 사회생활 안 해봐갖고 잘 모르나 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온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마인드를, 이 마음을 우리가 잊고 현실적이라는 빌미로 우리가 서로에게 손익만을 따지면서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까라고 저는 여쭙고 싶어요. 때로는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있고요. 회사에서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 같고요. 불합리한 일도 겪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에 손해가 생겼을 때 이것을 불합리라고 얘기하고, 나의 이익에 손해가 생기지 않으면 불합리임에도 불구하고 함구하는 거는 여러분 못 보셨나요? 많이 봤죠? 조금 어리석고 원론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교에서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유로 많이 드는데요.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도

호의 모양은 같은 게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교용으로 차별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차별이 있다는 거죠. 크고 작음도 있고 예쁘고 못남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도가 생기게 되는 이 바다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를 평등지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과 크기로 수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정신은 색깔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죠? 네모납니까? 몰라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모양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생각을 다 일으키고 모든 색깔을 다 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와 하나 되는 연등회.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연등불의 빛이 흥인지문 종로 조개사를 밝히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국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나누는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5월 17일 한국의 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신나는 무대들로 이루어진 연등놀이로 화려한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 의원 선사의 의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의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록의 왕 임제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임제가 시중하여 말했다. 불법에는 애써 노력할 것이 없고 다만 평범하여 일이 없을 뿐이다.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분별망상, 우리 생각을 벗어나서 한번 드러나는 이 자기 우리 스스로의 본래 이제 본래 모습이랄까? 이걸 이제 불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애쓸 건 없습니다.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보통 범부 중생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굉장히 애쓰는 일이 많고 일부러 뭘 하려고 하는 게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고 일부러 애쓸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마음이 쉬어진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뭐 평화롭다 평범하다고 그랬는데 평범하다기보다는 막 평화롭다고 해야 되나? 뭐 별일이 없다 이겁니다. 별일이 없고 마음이 평화롭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범해서 일이 없다 이러니까.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해야만 옳았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매이질 않고 어쨌든 한번 우리가 이 생각을 벗어나는 이게 이제 생각 속에서는 이게 잘안 됩니다. 생각 속에서는 항상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뭐 오늘은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지금은 뭐 이러니까 뭐 저렇게 해야지.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 속에서 살면은 뭔가를 자기 의도대로 뭘 하려고 하고 항상 이제 그런 식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에 통한다 하는 거는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경험인데 이렇게 생각에서 벗어나고 생각이 쉬워지면은 그 희한하게도 막 그런 게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냥 뭐그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런데 보면은 할 일은 또다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할 일은 다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쉬워져서 아무 생각 없이 산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근심, 걱정, 뭐 시달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 스트레스를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할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어떤 근심 걱정만 그런 신경 쓸 일이 그런 일이 없는 그런데 또 보면 뭐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필요한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도 그 생각에 시달림이 없다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에 막 시달리고 생각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힘들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한번 여기에 통하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멍청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생각이 비록 생각 없이 산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깨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아주 건강하게 산다. 육체로 비유를 하자면은 육체 어딘가에 병이 들면은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고 통증이 있고 이러면은 그 생활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평화롭지가 못하거든. 근데 육체에 아무런 그 통증이라든지 병든 곳이 없으면은 좀 뭐랄까 그런 신경 쓰지 않고 그죠? 육체에 대해서 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몸에 대해서 몸이 어딘가 아프면 계속 그게 신경을 쓰면서 사니까 몸을 잊어버리지를 못하는데 몸에 아픈 데가 없으면은 거의 몸을 잊어버리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살면서 이제 뭐별 일이 없잖아요. 별 문제가 없고. 그런 것처럼 마음도 우리가 마음에 번뇌망상이 없어지면은 마음이란 그러고 막 잊어버리고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생각이 막 없어 일어나질 않고 마음이란 건 잊어버리고 할 일을 다 하면서 산다. 그렇게 또뭐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체험이 되면은 이제 이런 거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위해서 노력할 것도 없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뭘 열심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 하니까 건강을 갖다가

뭐 밥은 어떤 걸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규칙적으로 살고 그런 어떤 틀에 딱 맞추어서 사는 게 건강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노력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으면 우리가 조금 그런 필요가 있지만 젊을 때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모르잖아요. 한창 뭐 10대, 20대 막그 건강할 때는 뭐 음식 신경 안 쓰고 운동 신경 안 쓰고 자기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건강은 그런 거거든. 그런 것이 뭐 밥을 어떻게 먹고 뭐 운동을 하루에 얼마를 하고 이래 딱딱 그 정해놓고 그 정해진 대로 노력을 한다. 그거 진짜 건강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거는 만 자기가 그렇게 몸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정신 마음도 마찬가지다는 거지. 마음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뭐 마음이란 게 그렇고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항상 그 어떤 그런 문제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한다. 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냥 그런 얘기예요. 불법에는 예에서 노력할 것이 없고 다만 평범하여 일이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처럼 뭐 매일매일 뭐 수행을 하고 무슨 경전을 읽고 뭐 좌선을 하고 뭐 예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벗어나게 되면은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고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매 순간순간 인연 따라서 그냥 할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냥 늘 아무 일이 없단 말이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똥 누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 쉰다. 누구나 다 하는 거죠. 똥 누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누워 쉰다. 아무런 특별한 게 없다는 거야. 이 일부러 이걸 이게 불법이다 하고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내가 매일매일 뭔가 불법을 행해야지 이렇게 해서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불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매일매일 뭘 행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불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거죠. 어떤 그 생각의 여신이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불법이 이제 실현이 된다는 것은 그냥 생각을 하면 턱 벗어나고 분별을 턱 벗어나서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아무 할 일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본래부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 뭐별 일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똥 누고 밥뭐 오줌 누고 뭐밥 먹고 물 마시고 하는 거야 늘 하는 일이고 잠자고 뭐옷 입고 하는 것도 늘 하는 일이고 그냥 늘할일 하면서 살지 특별히 이게 불법이다 하고 붙잡고 있는 건 없다 이제 그런 얘기. 이거는 이제 공부가 원만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할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더뭘 열심히 하고 더막그 매달려 있고 더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자꾸자꾸 더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지고 더 평범하게 되고 더 그냥 생각이 없고 그냥 뭐 불법인지 뭐 불법이 뭐고 부처가 뭐고 도가 뭐고 이런 거막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공부가 깊어진다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부처니
깨달음이니 돈이 본래 면목이라는 그런 방편이 말이지 그 자체가 진실이 아니다 하는 게 그런 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은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막 그런 생각들이 싹 쉬워져 버리거든. 쉬워져 버리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뭐 부처가 뜨고 도가 뜨고 막 이런 거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 불법 수행을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 뭐똥 누고 오줌 누고 밥 먹고 있고 그게 불교냐 하고 이제 그 이제 아직까지 지혜가 깨달음이 뭔지 모르고 지혜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이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는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자기의 본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 사람, 자기 본래 모습이 드러나서 이게 드러나면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가 뭔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뭐 불법이 뭔지도 모르는 거라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그렇지만 또밥 먹고 물 마시고 뭐똥 누고 점 누고 옷 입고 잠자고 하는 거야. 맨날 하는 거니까 그걸 안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이제 평범하게 사는데 어떤 뭐 불법이 이게 불법이니까 내가 이걸 딱 모시고 있어야지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밖을 향하여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 라고 했다. 나찬화상의 낙도가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밖을 향하여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 밖이라는 건 뭐냐? 마음의 밖입니다. 몸의 밖이 아니에요. 마음의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분별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의 밖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 세계, 분별 세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하는 이게 마음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세계, 생각 세계 속에서 이게 도고 이게 불법이고 이런 게 선정이고 이런 게 삼매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이지. 그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생각을 해서 아 불교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래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요, 그냥.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게 바로 중생이거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공부를 할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뭐 도라 하든 법이라 하든 도가 뭔지 법이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알수 없는 거예요. 알수 없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차피 이건 알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새 속에서 현실이라는 것은 뭐 눈에 보이고 뭐 귀에 들리고 뭐 손에 잡히고 머리로 이해가 되고 이게 현실이 그게 새 속의 현실이고 출세간의 현실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깨달아도 어차피 여기는 아는 건 없어. 그렇지만은 현실이야, 현실. 현실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이게 없는 건 아니고, 엉터리도 아니고, 망상도 아닌 겁니다. 현실이 딱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현실이 되는 체험이 있을 뿐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내가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거는 이제 깨달음으로 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한번 통하는 체험이 있고 이런 체험이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체험이 있어요. 이제 체험이 딱 일어나면은 이제 이런 현실이, 체험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니까. 이런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의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현실에 적응을 저절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겪어보고 자기한테 나타나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공부한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공부하는 거는 또 누가 시킨 대로 뭐 어떻게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대개 보면 뭐 우리 불교 공부하라고 뭐뭘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이런 말 듣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이제 뭘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 생각 따라가는 거거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누구한테나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이게 자기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이지만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는, 저절로 체험이 되고 저절로 이렇게 와닿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기한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절로 이제 적응을 해서,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죠. 밖을 향해서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 어리석음 일어난 놈들이다. 이 말은 누구 시킨 대로 하는 거, 또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이게 밖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대가 우선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면은 경계가 다가와도 바꿀 수 없으니 비록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와 온 무관업이 있더라도 모두가 해탈의 큰 바다가 될 것이다.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내가 있고 세상이 있거든요.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또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일부다.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세상에는 나 이외에 뭐 많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세계 하늘과 땅이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계의 그 일부에 불과하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탁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안팎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없고 남도 없어. 그냥 온 세상이라는 게 하나야, 하나. 이 하나뿐인 거예요. 예.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생각, 그렇게 그건 이제 망상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거는 나와 남이 따로 없고 그냥 이거 하나뿐이니까
그 이제

온 세상이 뭐 따로 있질 않으니까. 아, 막 그래서 아마 주인이라는, 뭐 주인이라 그러면 그집 주인이다 그러면 뭐그 집이 전부 그 자기 소유이듯이, 예, 뭐그 아마 그런 의미로 이제 말, 주인이라는 말을 한것 같아요. 남이 따로 없다 이 말이죠. 예, 여기에 통하면, 요는 나와 남이 따로 없어요. 생각을 벗어나버리면. 이 체험을 이제 해보면은 그런 걸. 여기 나라는 뭐도 없고 남이라는 것도 같은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냥, 바깥이 없어, 그만. 바깥이 없고 그냥 하나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주인의 반대가 하인이잖아요. 하인은 뭐냐면은 뭐 주인을 따라다녀야 되고, 주인을 따라다녀야 되고,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통하면은 나와 남이 없고, 이제 비유를 그렇게 선사들이 외로운 산봉우리 꼭대기에 혼자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 그냥 산봉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딱 솟아 있는데 그 위에 혼자 딱 앉아 있으면 온 세상이 막히는 게 없잖아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누구한테 걸릴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없거든. 그런 것처럼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면 거막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걸리는 것도 없고 막히는 것도 없고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막 그런 거 저런 게 없어. 예, 그 대자유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인데 뭐 걸림없는 자유가 있는 거죠. 이래서 아마 뭐 예? 주인이 된다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이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이게 한자로 수처작조 입체개진하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이 참되다 거짓되다 하는 거는 이제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냐 그러면 생각 속에 있으면은 생각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 흘러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도 순간순간 흘러가고, 듣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이 세상 모든 게다 순간순간 흘러가 버리지, 그러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통하면은, 이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요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흘러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참되다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참이라고 얘기할 때는 변함없는 걸 참이라 그러거든. 그러잖아, 뭐 진리 이러면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늘 일정한 거 그걸 진리라고 그러잖아. 그 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참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말의 뜻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은 이거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 이거는 뭐 생각 우리가 분별 속에서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순간순간 계속 달라지지만은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 이게.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단 말이죠. 분별이 아니거든, 이거는. 분별이 아니지만은 항상 뭐 이렇게 드러나 있는 현실이고 살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걸 진여, 진실, 뭐 참진자를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 예. 변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니까 붙인 데는 나름 이유가 있겠죠. 주인공이 된다 하는 거는 남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이 된다고 한것 같고, 참되다, 진실하다 하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 예, 그거는 이제 요거를 체험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게 자기한테 좀더 분명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다 납득이 되죠. 아, 이러니까 뭐 그렇게 말을 했구나 하고, 말은 그냥 말이지만은 말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가 우선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아무런 걸림이 없고 그만 나와 남이 따로 없다. 참되다. 늘뭐 이게 달라질 수가.

그러면은 경계 갔다가 와도 바뀔 수 없다. 그러니까 경계 갔다가 온다는 거는 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게 이제 전부 경계거든요. 경계라고 하는 거는 분별되는 걸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라는 말은 경계선, 우리가 국경선 할때그 경계거든. 그게 경계선을.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다는 거는 뭐가 분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 경계란 말은 어쨌든 뭐 우리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분별되는 걸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되는 일, 뭐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귀로 듣고 분별하고, 냄새 맡고 분별하고, 혀로 맛보고 분별하고, 몸으로 느끼고 분별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뭐 이런 게다 이제 경계인데, 늘 이런 일이 우리는 항상 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늘뭘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도 하고, 뭐, 다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경계 왔다가 와도 바뀌지 않는다. 늘고만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지. 경계 왔다가 와도 바뀌지 않는다. 늘고만 아무 일이 없다. 비록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와 습기라는 것은 오래 습관적인 기운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뭐 습관이야, 습관. 습관화된 익숙해진 어떤 그런 뭐 기운이란 뜻인데 뭐그 습관이지 습관. 우리 보면은 사고방식, 생각도 습관입니다. 사고방식.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사고방식이 있어. 그 관점이 있고. 그래서 뭐 자기 나름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다음에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보면은 사람마다 나름의 그런 습관적인 게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이 이 생활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습관적인 겁니다. 예. 예?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거의 습관적인 게 많죠. 그걸 이제 우리가 습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습기가 왜 이제 문제냐면 그게 매여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와 오무간업, 오무간업이라는 거는 뭐 이제 원래 이게 뭐 보면은 뭐 지옥에 떨어질 무간 지옥에 떨어질 다섯 가지 업이다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다음에 깨달은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에 성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이건 아마 뭐 스님들한테 상대로 한말 같은데 부처님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부처님을 막 해코지해서 몸에 피가 흐르게 하고.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거든. 어쨌든 뭐 죄를 지은 거란 말이죠. 오무간업이 있더라도 모두가 해탈의 큰바다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습기라든지 이런 우리가 뭐 죄를 지었다 이런 게 전부 생각 세계거든요. 생각을 탁 벗어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것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공이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해가지고 해탈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기억력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됩니다. 저희가 뭐 습관적 사고방식에 매여 있고, 습관적 가치관이나, 자기 어떤 세계관, 그거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자기가 뭘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 수는, 자기가 뭐 무시하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잊어버리지는 못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늘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막 억지로 막 무시하고 이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 마음속에서는 생각 세계 속에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제 혼동하면 안 돼요. 응? 자기 마음에서는 분별 망상을 벗어나서 텅 비고 막 깨끗하고 고요해져서 아무 일이 없어. 그렇지만은

0: 자기가 이제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예?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과속했다 그러면은 아, 나 이제 깨달았으니까 과속 딱지 안 날라오겠네. 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 없어지 그게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막그 몸이 병이 들어서 뭐 어디에 몸살이 나고 감기가 들고 또는 뭐 어디에 상처가 나서 공부해서 딱 깨달아 가지고 분별을 벗어나서 그 순간에 몸에 있는 병들이 그럼 싹다 없어지느냐 그런 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 마음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텅 비고 깨끗해진 거지 이 바깥의 세계에서 그렇게 된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한테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에서 내가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망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으면은 바깥 세계가 비록 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더 이상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마음은 다스릴 줄 모르고 바깥 세상이 좀더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건강하고 뭐 이렇게 바깥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래. 왜? 자기 마음이 더큰 문제라는 걸 모르고 밖에가 문제라고 그건 거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바깥 세상에 노력을 다해 몸 건강도 신경을 쓰고 뭐또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또뭐 세상이 좀더뭐 평화롭고 좋은 세상 이래가지고 막 하여튼 바깥 세상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데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뭐 몸이 건강하고 바깥 세상에 자기가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지금 번뇌 속에 있고 뭔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돼 있고 불안정하고 이러면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깥 세계라는 것은 뭐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아무리 건강한다 해도 병들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늙어 죽지 않을 수도 없고 또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뭐 완전히 무시하고 걱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거고 바깥 세계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원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어렵죠. 바깥 세계는 항상 문제가 많고 할 일이 많고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면은 한 번만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깥이 아무리 시끄럽고 뭐 괴로운 일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내면에서는 별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종교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바깥에만 쳐다보고 사니까 그게 중생이거든요. 사실 문제의 해결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건데 내면에서 번뇌가 없어지고 분별을 벗어나고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 거지 밖에서는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유토피아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상 사회가 이루어져도 내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는 괴로운 겁니다. 괴롭고 뭔가 불안하고 계속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별 망상을 벗어나서 자기 내면에서 만족한 상황이 되면은 이건 뭐 바깥에서는 이제 상관없어. 바깥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자기 내면에서 뭐 아무 일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밖으로 뭐, 진시황 같은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뭐 그래 해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있고 결국 뭐 아파 고통 속에 죽는 수밖에 없고 그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내면에서 내면으로 돌아와서 자기 마음에서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이런 이거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는데 이 체험을 한번 해버리면은 그 희한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평화롭고 그러니까 그 평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평화 뭐 마음이 평화롭다 이런 얘기. 그 평화로움이라는 것은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세상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 그만 일이 없어. 일이 없고 뭐 평화롭고 뭐 놀고 막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번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인간을 번뇌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죠. 종교가 바깥으로 뭐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종교를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진짜는, 자기 내면에서, 이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하면, 이제 평화가 있는 거예요. 뭐,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고,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내가 따로 없고 남이 따로 없어. 내가 있고 남이 있으면 항상 남 신경을 써서 살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없고 남이 없어고 막 신경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걸림없는 자유를 누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유자재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걸 뭐 해탈 열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별 망상을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의도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뜻이 있고 이걸 원하는 그런 원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꾸준하게 듣고 이래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심전심으로 이런 체험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적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번 여기서 한번 이런 체험을 하고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럼 뭐 아무 일이 없는 거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여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갓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지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비로소 정종문 들어가는데 우물을 제대로 한번 파면은 무갈지 용천이라 왕복서에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성불지로라. 성불지로라. 성불로 가는 길이다. 육조선님이 금강경 서문에 그런 말씀하시고 청량국사는 무갈지 용천이라. 마르지 않는 샘이다. 일본 한 문화 시절에 겐노쿠 문화 시절이라고 했어요. 겐노쿠. 농명이라고도 하는데, 농명. 사슴은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노천명이 사슴. 사슴은 길을 가다가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면은 긴 목을 빼서 동료들을 부릅니다. 그걸 농명이라고 하죠. 돼지는 목이 짧은 게 꿀꿀꿀 혼자 꿀맛이다 하고

먹다 보니까 목이 짧아지고 사슴은 동료를 부르는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제대로 우물을 이렇게 하암경이라는 우물 특히 십지법문 우물을 제대로 파놓고 누구나 목마른 사람들이 중생들이 와서 갈증을 돈 한 푼 안 받고 수도세 안 받고 양껏 중생 숙이 등이익이라 주인 없는 금방처럼 아무나 막 가져가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정종분 들어가는데 비로소 정종분에 들어가면은 우물에 두레박을 들이우고 물을 퍼기 시작하고 그 우물에는 오늘이 3월 보름날입니다. 그죠? 3월 보름날을 이조년의 시에는 뭐라 해놨죠? 이하에 월백하고 은하니 상경인제. 밤 12시가 되면 월도천심이라 보름달은 내 머리 정중심에 하늘 정중심에 서가 있습니다. 오늘 밤. 네? 오늘 같은 날을 보름날을 예로부터 망월이라 합니다. 망월. 바라볼 망자. 달을 자. 달을 바라본다고 망월이 아니라 월대 달이 큰 날은 30일까지 있는 달은 16일이 망이요. 월소는 15일이 보름날이다. 망야라. 예? 근데 망이라고 하는 것은 월제 동이라 달이 동쪽에 떠오를 때 일락서산 월출동이라 해가 서산에 저문다. 그래서 멀리서 초저녁에 달 뜰 때 해지는 걸 같이 볼 수 있죠. 하만이나 김해평야에 가면은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제평야 이런 데 있잖아요. 평야에 서면 하나 달 뜨고 달 해지고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해뜰 무렵에 달이 넘어갑니다. 특히 범어사 같은 경우는 대웅전 뒤로 새벽 예불 시간에 보름달이 대웅전 너머로 아미타불의 부처님의 강명처럼 넘어가니까 참 좋죠. 범어사. 그래서 망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멀리서 상망이라 요 상망이라 서로가 멀리서 바라본다. 마치 우리가 먼 시절에 저문 역대전등 제대조사의 가르침 서산에 기울였지만은 부처님께서 다 서산에 넘어가셨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우리는 캄캄한 밤을 밝히는 보름달에 대해서 이 새봄의 동쪽에서 이하에 월백하는 날 오늘 십지품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주 감동적인 날이에요. 감동적인 날이라. 그래서 요즘 송화가루가 들어 날리기도 하지만은 한겨울에는 되게 추운 겨울에는 저는 이제 통도사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어릴 때 통도사 그 무풍한송이라 바람이 춤추고 소나무가 아주 겨울에 결기 있게 서가 있는 모습 겨울에 이파리가 새파랗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인내력이 아닌 것이죠. 그때 달빛이 하얗게 소나무 위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솔밭에는 바람이 한 줄기 무풍이 지나가는데 그걸 송도라 합니다. 솔파도. 소나무 밭에 부는 파도 있잖아요. 그걸 송도라 하는데 두목의 시범이 됐죠. 설중송백은 유청청이라 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인심 때문에 또 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병고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겨울 같은 세파죠. 세상의 파도라. 세파 우리에게 몰아치지만은 설중의 송백은 유청청이라. 눈 내린 날에 눈 내리면 설상가상이라 더 추운데도 소나무는
더욱더 푸르고

월하 임중에는 미 있네라. 그 눈 내린 솔밭에 달빛은 쏟아지고 보름 달빛은 환한데 그 길로 미 있네라. 미인이 싹 걸어간다. 영가가 걸어간다. 아, 아름다운 길입니다. 예? 아름다운 길이에요. 자, 오늘 한 가지 서슬만 더 하고, 이런 걸 자꾸 느끼셔야 됩니다. 예? 자꾸. 그럼 이게 불교를 알고 인생을 알면 어떠냐? 아는 사람은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한번 짚어보자고 하는 거는 그 추운 날에 작은 혹꽃들이, 살구꽃, 매화꽃, 요런 것들이 톨톨톨톨 날리다가 겹꽃이 접사꾸라 같은 거, 그죠? 겹꽃이 조금 어느 정도 해가 툴툴툴 날리다가 어아리꽃 같은 거, 예, 어아리꽃.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뭉치꽃이 피면서 모란이나 예, 자격들이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탈의 꽃들이 와악 피는데 지금 뭉치꽃이니까 배꽃이 이쯤 피겠죠. 뭉치 뭉치. 에이? 한번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드러운 것부터 견고한 것까지, 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연한 것부터 진한 것까지 이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인생 사람 몸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에이? 네, 다 그래. 그런 것들을 자꾸 사를 보면서 적사표법이라 법리의 이치를 자꾸 살펴야 이 뼈가 왜 단단한지, 살이 왜 부드러워야 되는지, 껍데기는 껍데기 왜 있어야 되는지. 껍데기 같은 칼자루에도 보석을 박으면 칼자루가 귀해지거든. 아무것도 아닌 비닐이 봉다리 같은데 비닐에다가 사람 얼굴이라도 크룩 한번 이수신 장군이라도 새겨지면 종이 조각이 하나라도 그 가치가 있어지거든. 그 뭐 우리가 현금 이렇게 돈 주고 받고 하는데 그 재발았다 얼굴을 열 수는 없잖아요. 신사임당 그치. 그 사람의 공덕이 그만큼 돈의 가치로 묻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즘은 이제 길 가다 보면 이만큼 보라색 꽃이 피가 있지. 한뭉태기. 뭡니까? 오동나무.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쳐져가 있는 거 탈의 꽃은 등나무. 등나무 피우면 또 아카시. 아, 요즘은 이렇게 꽃이 지 혼자 필 수는 없고 바람도 좋아야 되고 태양도 좋아야 되고 시절이 인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되게 막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 되면 두릅꽃 피고 옷꽃 피고 백일홍 피고 그러면 한여름이 버르르르르 가버린대. 그렇게 한여름이 가고 찬바람이 살 불어.

하얗게 피죠. 그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흙것처럼 살다 간 사람은 허망하게 살다 가는 광하라 가지고, 광어자, 실어자. 광하 이름이 있구나, 누가. 허망할 광자, 속일 광자, 광하. 꽃은 피는데 알고 혹시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인생. 남에게 배불리 되지도 못하고 약도 못 되고 곡식도 못 되는 사람. 여화. 꽃이 피면 반드시 살구나 콩이나 이런 것처럼 열매를 하나씩 감처럼 맺는 여화 같을랬죠. 그리고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는 실화, 진실화, 연꽃이라 하잖아요. 자, 오늘 연꽃 화장세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적을 지난 시간에 보낼 때 뭐라 했죠? 심종 성근하여 자비 현전이라. 저 사람이 자비롭지 못하는 것은 성근을 안 심었다는 거예요. 자비를 푹 심으면 뭐가 성근을 심으면 자비를 심으면 자비가 나오겠죠. 깊이 심종 선근. 선근이라 할 때 뿌리는 한두 개는 그거 콩나물 같은 거 뿌리라 안 합니다. 예? 네. 떡잎 같은 거 잎이라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1불, 2불, 3, 4, 5불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어 무량 천만 불소. 그래서 깊이 성근을 심으면 뭐가 저절로 드러난다? 자비로움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 마애불이 돼도 미소 짓고 계시잖아요. 그 부처님한테 잘 부탁하면 잘 붙여준다고 붙여요. 그리고 또 하나 보낸 게 있었죠. 공중조적의 난설난시라. 이 십지 법문, 특히 우리 마음 법문, 불교의 법문은 믿지 못하잖아요. 지금 믿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들어갔잖아요. 그죠? 생이 불신하면 법문이 안 들린다 했잖아요. 그렇게 다 설명해놔도, 경전에는 다 설명해놨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설 난시라. 설명하기도 어렵고 제시하기도 어렵다. 또 하나는 뭐 보냈죠? 초범부지. 예? 예, 악독한 오탁 악세 같은 마음 탐진치를 초월해서 생열에 가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콤한 꿀맛을 가진 부처님. 그러니까 열매도 아름답고 잎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다운데 꽃에 있는 조그만 꿀 한 방울이 벌집에 있는 꿀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꽃에 있을 때부터 완벽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 넉넉하니까 자기 꿀 잘 오늘 채취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 아주 정성이 지극하고 신극이라. 또 정신머리가 마음이 아주 지극하고 지극한 것을 성지 신극왈 성이라. 이 십지품부터는 성인이라 하거든요. 성인군자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 성군 세종대왕, 성웅 거룩한 영웅 임시순 이수신 장군, 그죠? 원효 성사 거룩한 스님 보살 스님 성사 성군 하잖아요. 성인군자의 성은 무엇이냐? 인생을 사는데 적당한 게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남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사람. 저는 다행스럽게도 문수선에서 여러분들 모습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고맙복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거룩한 사람 눈에는 거룩함만 보인다. 자, 어쨌든 오늘 부처님 집에 한번 태어나 봅시다. 정정분 한번 읽겠습니다. 불자야 야교 중생이 심종 성근하면 선수제행하며 선집조도하며 선공양제불하며 선집백정법하며 위

광대지하며 생강대해하며 자비현전하나니라. 자비가 현전하나니라. 제목이 이제 심종 성근이라. 제일 한이지, 한이지, 한이지가 이제 오온계공이라 그래요. 오온계공 첫 발짝이 한이지입니다. 오온계공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나가 떨어지겠어요? 시곤 분별심이 떨어져요. 분별사식, 그 생기식이라 그래요. 생기식, 의식이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죠. 그게 이제 오온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앞에 색, 수, 상, 행, 있잖아요. 요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요게 다 나가 떨어져야, 그 다음에 식까지 나가 떨어지거든. 일어날 때는 식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 연기로 보면 식이 먼저 일어나는데, 함멸 연기로 보면 식이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거든. 차차차. 이렇게 계단을 내려갈 때는 식부터 내려가지만 올라올 때는 마지막에 식수상행색이 있어요. 색수상행식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식이 제일 이제 몸에 대한 애착들이 조금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업을 짓는 게좀 떨어지고, 상상하는 이미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괴롭고 즐거움의 느낌들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분명히 인지하는 인식 능력이 분별심이 싹 떨어진다. 그럼 온 개공된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깊이 심는다. 얄팍하게, 사르른 것이 이렇게 심을 수는 있지, 얄팍하게. 예? 나물 데치듯이 그것도 데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심는다는 거 용광로에서 푹 삶아 보는 겁니다. 돌까지 찬물에 그돌몇개 놔뒀다고 돌이 녹지 않아요. 천년 가든 백년 가든 안 녹아요. 능경에도 그래 놓고 원효스님께서도 발심장에도 그래 놓고 용수보살도 그래 했죠. 용수보살은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 먹으면 우유가 된다. 대지도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효스님은 지혜 없는 사람은 정사작반이라 모래가 밥을 찢지만은 망상 가지고 인생 살다 끝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정미작반이라 남 먹을 수 있는 쌀로 가지고 밥을 짓고 자리 이타형을 하다 간다. 이렇게 원효스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능경에도 그대로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심는다. 요 낙천은 깊이 심는 것이고 뿌리에 있는 거예요. 불자여 이런 중생이 성근을 깊이 심고 온 계공을 알면 성근을 저절로 심죠. 그래, 범어사 어상교 딱 지나서 가면은 첫째 보이는 돌바위에 뭐 새겨 놨습니까? 금선근. 김선근인가? 금선근인가? 여기는 금으로 그냥 선근을 심는 자리다. 범어사 입구에. 자, 그래서 차근차근 선근을 심는 그 아홉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재행하며 모든 행을 잘 닦는다. 모든 행을 잘 닦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곱게 하고 그거 뭐지요? 계율 있잖아요. 계율은 뭉태기 뭉태기 행을 계행은 전부 재행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선수재행은 부처님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 아주 선행을 잘하는 것이에요. 중선봉행 제약 막자. 봉행 불교는 상 섭심이라. 정행품에는 선용 기심이라. 입만 알아가지고 많이 알긴 알아요. 알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뭐. 예? 모든 선행을 잘 지킨다고 하는 거는 잘 닦는다고 하는 거 계행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선집 조도법이라. 조도법은 37 조도법이 있어요. 예, 30 사념처를 간하고 사정근을 하고 사여의족을 하고 오신근을 신고 오정근을 하고 오신근을 신고 뭐 어디 칠각지를 닦고 팔정도를 닦는 거 이런 거 그걸 다 우리는 조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조도법을 잘 닦고 여기 조도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자꾸 닦다 보면은 사람이 의욕과 이해력과 이와 같은 걸 자기를 닦으면 삼매로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겨져요. 앞에는 뭘 했습니까? 개를 닦고 인계생정이라 고요한 사람 삼매에 왔을 때 선집 조도가 되는 겁니다. 팔정도 아무나 닦는 게 아니거든. 지가 뭐 팔정도 이름만 아는 거지 팔정도 닦는 게 아니라 팔정도 닦는 사람은

저절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정념하고 정업하고 하다 보면 선정이 부르지 않아도 찾아와요. 예? 예, 선정이 찾아와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면은 또 이제 달이 저절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계정 해로 넘어가겠죠. 모든 삼매의 행을 잘 모으는 게 이게 조도법이에요. 행을 잘 닦고 정을 잘 닦는 거. 선 공양 제불이라, 모든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잘 올린다. 부처님께 공양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친근한다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항상 딱 따라붙어 있어야 돼. 1불, 2불, 3소, 5불, 2종, 성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 공양을 올린다. 우리가 매일 어느 절이나 사시마자 올릴 때마다, 저렇게 하죠. 천수경 할때 뭡니까? 잘 바라고 뭐랍니까? 보래지는 아금 일신중 내이 한몸이 이 미약하고 이 오척당구 육척단신에 요 얼마 안 되는 요 작은 몸뚱이가 아금 일신중 적현 무진신, 내 몸이 홍길동에 12번 분신이 아니고 무진한 몸을 천백억 화신이 되어서 일일 무술에 모든 부처님 앞에 앞에 다 찾아가서 공양 올립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간절하겠어요. 예? 자, 공양 모든 부처님에게 그렇게 무리지가 지리라.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무심히 진심이다. 이 말입니다. 예? 뭐든지 무아상이 모든 것이 바로 그대로 생사 열반상 공하다. 색적시 공, 공적, 공한 것이 전체고 전체가 다 공하다. 이렇게. 선집 백정법이라. 선집 백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법을 선법이라 합니다. 흑법을 악법이라 합니다. 백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도 악법도 유의도 무의도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일체 제법에 대해서, 일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도 있고 무의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종경록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유의법이 바로 무의법이고, 무의법이 바로 유의법이다. 무의법은 본래 없는 것이고, 유의법은 허망한 것이다. 예?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더라도 유의법은 다 허망하기 때문에 본래 없다. 그래서 유의, 무의가 본래 둘이 아니라, 그러나 가르칠 때는 둘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범부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성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유치원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산수를 가르쳐야 되고, 대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대학 수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백정법이라. 그럼 희고 깨끗한 법, 한문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의미 전달 하나도 안 됐어요. 백정법은 부처님 불법입니다, 그냥. 그 아까 원효선님 말대로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명무상 절일체, 염도영궁 무념처. 그래, 없는 아까 노선화 부처님은 무명무상 절일체인데, 천백억 화신은 일체 유의법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 거룩하고 30 이상이 있고 80종호가 있는데,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가 어떻다 했습니까? 계시 허망이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다.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도 허망하시다. 모든 것이 허망한데 중생들의 낱낱이 모습이야 허망한 그 일러 무엇 하겠느냐? 하물며. 예? 항에게도 나오죠. 공향 열액계, 영향 열액계, 그림자 같고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같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해 안 되죠? 그래서 방거산 일찍이 단원공 제소유라, 모든 있는 바도 없다고 해야 되는데 없는 바를 있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꾸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거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 방거사 개송을 의지하면 돼요. 자, 그다음 백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조건에 무조건입니다. 이거 이런 걸 우리 이무소득고 응무소주 이생이 무주라 하고 무생이라 하고 불생이라 하고 불멸이라 하고 여러 가지 말로 다 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딱두 구절 중에 첫 구절은 무리지가 지리요, 두 구절은 불련지가 되니라. 그러하

아니한 것이 정말 그러하다. 그 원효선님께서 이 십지품을 해석을 안 하십니다. 십향품까지만 글로 쓰시고 십지품은 말로 글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답 실지. 실제적으로 발로 현장 야전에 뛰어 들어가는 거야. 중생 속으로. 예? 그 우리는 십지품 하지 말고 뭐 봉사 활동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위 선지식 선섭하며 선지식의 거두어 주심이 된다. 선지식이 보호하는 거, 보호하는 거. 수행하고 앞에 실제로 정득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얻는 것은 선지식이 보호해 준다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수행이 잘 되고 정득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선 청정심심이라, 깊은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마음 깊은 것도 대단한데 그걸 갖다 깊은 마음에 대해서 집착 안 하려면은 어마무시해야 되겠죠. 예? 그래요. 출세간에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 삼매까지도 도치되지 아니한다. 이런 걸 갖다가 백척간두에 진일보라. 예? 갈 때까지 갔는데 다시 한 번 더 꺾어버려라. 운동선수가 제가 어릴 때 이제 운동선수 했잖아요. 운동을 한참 하다가 어디서 힘이 얻어지느냐. 과부하. 내가 100개 지금 푸시업을 한다라면 100개 하고 101, 102, 102를 안 하지. 20개씩 셀리니까. 그 100개씩 하면 너무 힘드니까 20. 그럼 다시 하나, 둘, 20. 하나, 둘, 20. 이렇게 100개를 채우는데. 돌아가면서 20명이 돌아가잖아요. 그 20개밖에 안 셀려. 계속 20개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101 여기서부터 내인데 과부하잖아요. 그죠? 내가 부담되고 더 이상 하담돼서 짊어질 수 없을 때부터. 수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힘이 느는 건 거기서부터 늡니다. 100개 할수 있는 사람이 90개까지 하잖아요. 평생 죽어도 평상시밖에 힘이 안 되지.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어요. 남보다 더 뛰어나려면 조금 더 과부하, 조금 더. 그걸 갖다 우리는 가행정진, 용맹정진이라고 하죠. 적당하게 앉아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밀어본다는 거예요. 그 11명 밥 10명 가면 옛날에 11명 살아 했거든, 제가. 10명 밥 먹으면 별로 먹은 것 같지. 옛날에 없이 살때 말이에요. 그 1인분만 더 시켜놓으면, 와, 오늘 배불리 못 되네. 20명 가면은 2인분만 더 시키면은, 아이고, 배 터지게 못 되네. 기분 좋은데. 근데 뺀질뺀질 한 사람 가려면 10명 가서 우리 9인분 시켜놓고 나눠 먹자. 자. 잘 친절하고 잘 먹고 잘 지키고 마음을 깨끗이 닦고 요 전부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강대지라 강대한 뜻을 세운다. 강대하게 뜻을 마음을 쓴다고 하는 건 앞에 저기 이런 걸 귀신놈 같은 것도 요 한경에서 전부 귀신놈 같은데 정리를 해놓은 게 심심, 직심, 심심, 강대심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성취될 때 오는 현상들이야. 예.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거지. 뭐 쪽제비가 돼가지고 사자나 범 같은 마음을 어떻게 메르치가 돼가지고 고래 같은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물 안에 깨구리 태기라. 정중지하라. 십지품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우리가 인생에 활로가 열린 것 같아요. 뭐 이게 우리께 되든지 안 되든지 각자 문제고. 생광대해라. 광대 의욕이 있으면은 넓은 마음이 광 원래 광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지혜 뜻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남의 고통을 있는 대로 다 뽑아주는 사람입니다. 예, 남 괴로운 걸 다 뽑아주는 거.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은 알뜰히 해가지고 좋게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남 뒤에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게 전부 깊은 마음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해석합니다. 예? 그럼 심심 이렇게 하면 안 돼. 넓은 마음. 뭐가 넓은 마음이겠어요? 손침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울산 노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1: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0: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부타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8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남부순환로 우면산하 BTM 불교 TV 무상사 수월 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약사 기도 올리는 불교 TV 부타의 회원들과 약사 기도 동참 발언제자 지시

제서울 서초구에 예상무 김희옥의 미니부채 광주북구에 우영근 김옥이 부여노 호인호 승호 오키부채 경기도 수원시에

강미림 한유담보채 대구 수성구의 허태열 안선이 허영재 조명호 허석재 김연숙 허예정 이상구 허여주 허채윤 허진영 허진서 이현주 이창우 보채 가족 건강 발언

부채 대구 수성구에 저수옥 부채 주니냐바론 소유성파구에 김진호 부채 소원성치 발언 경남 창원시 급한도 최정자구제 이영철군 이영주 이영수 부채 학업성치 발언 대구 수성구에 한태웅 한도연 부채 가족길상 발언 제주제주시 강동원 윤소영 강민수 강서담 부채 대전서구에 강명래 조랑현 정성희 조시현 조옥현 조성문 조성옥 조민경 부채 부산서구에 강영자 장유진 이경림 창지의 장혁진 부채 대전중구에 김규태 이김영수 이상선 김영호 김소영 부채직 경기도 파주시의 김민규 유진수 부채 충북 단양군에 김상철 강영미 김준영 김현수 속기란 강유호 황노미 김은영 부채 경기도 부천시에 김성환 최소훈 김보성 김민주 김민기 김가인 김도남 부채 경기도 안양시에 김소

산시 이연복 유정열 구본수 유현목 유지혜 부채 경기도 부천시 이현승 김민선 부채 반려견 김꾹지 영가 경남 양산시 이호철 이소미 이수연 최아름 이태희 조경희 이무곤 이우민 부채 경기도 부천시 장정래 권태인 권영기 부채 경기도 고양시에 정순석 김대한 김윤경 방윤근 이혜진 손우연 이승진 김나영 김도희 방도윤 방도균 손윤호 부채 광주 북구에 조기혜 김혁규 김동출 김동천 김도학 김선호 부채 경남 진주시에

은하 하창호 허민영 하도준 하지연부채 전북 전주시 황하이 최용자 황주영 황태

보기 이용성 영가 수와 수재령 일체 영가 나승은 보기 나기삼 영가 금성 나시 수상 선망조상 일체 영가 상명스님 보기 곽호환 영가 유진수 보기 유찬재 이양순 유영길 영가 조동인 보기 장조준 장철모장 임발 황영조 조계봉 이안희 조각내코 지원 영가 청주 한시 영가 조시연 보기 조남종 영가 태하령 영가 한산섭 보기 한

영혼이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청정해져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 누리며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 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있습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예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예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오늘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춘길 씨였습니다. 아,
1: 야. 형님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 어,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3: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기획이.

0: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1: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2: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길 바라드립니다. 잠깐 저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PPT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저를 출가하게 만들어서 4년 동안 공부하게 했던 바로 주역 백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도 생생한데 이 금강경 실천을 3년을 꾸준히 하면은 지혜가 생겨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몸 받기 전에는 이 몸에 받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의 비밀, 우주의 비밀이 알아지더라. 이렇게 되면서 세상에 의심 날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 그것이 바로 숙명통이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또 몸의 그 세포의 변화는 구조로 본다면은 살세포가 바뀌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3년을 3배 하면은 뼈세포가 바뀌고 뼈세포가 바뀌게 되면은 바로 다 자기 우선 지혜가 점점 커진대요. 자기 전생을 아는 지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자기 마음의 본체가 보이기 시작한대요. 우리는 겉마음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 대충 압니다. 나는 자비심은 조금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성질도 잘 낸다. 뭐 예를 들면 또 나는 상당히 게으른 사람이다. 또 나는 성질이 상당히 조급하고 늘 불안과 초조에 시달린다. 자기 속마음은 겉마음은 되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내 속에 얼마나 위대한 게 있는지 이것은 되게 잘 모르는 표현입니다. 되게 겉마음밖에는 모릅니다. 또 속마음 속에는 위대한 것이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고약한 것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내 속마음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더더욱 모르게 된다고 그럽니다. 알고 봤더니 몇십 년 믿었더니 알고 봤더니 전혀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닫는 친구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저 주위에는 심심치 않게 황혼 이혼을 발견합니다. 그런 줄 몰랐는데 몇십 년 살고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것이 차츰차츰 느끼다가 나중에 폭발할 때가 되면 이게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는 겉마음은 조금 아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우리 지혜의 한계인데 이 금강경을 읽고 올라오는 것을 자꾸 바치다 보면은 우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소종내부터 알아지고 이것이 숙명통이라고 하고. 근데 좀 더 지혜가 확충이 됩니다. 지혜가 점점 커지면은 자기 속마음까지 알아진대요. 우리 열길 물속은라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듯이 이 열길 물속까지도 아마 훤히 보이는 그런 지혜에 이르게 돼서 자기 마음이 알게 되면은 비로소 다른 사람 마음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타심통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저 순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악을 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히 알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그 성리를 본다고 해서 또 견성이라고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와 견성 성분은 전혀 다른 걸로 압니다. 즉 타심통은 술술을 보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데 비해서 견성 성분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보고 상당히 차원 높은 것으로서 본다는 점에서는 타심통과 견성 성분을 전혀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근데 백 박사님께서는 자기 속마음까지 알아짐으로써 다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알 수 있는 이것을 타심통이라고 하고 속마음 이것을 성리라고 하고 그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명한 것은 아마 백 박사님이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견성을 하면은 완전히 거의 아상이 없어지고 그때부터면은 이제 도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중생을 교화시키는 것이 이제 점차 가능해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수행하기를 327년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환골탈태가 되면서 뇌세포까지 속속들이 바뀌게 모르는 세포에서 아는 능력의 세포로 바뀌게 되면서 거의 이제 아마 부처님 경지에 이르게 되면서 진짜 중생 제도가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남편은 아내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길들이려고 합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가리키려고 하고 길들이려고 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가리키려고 하고 나아가서는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을 가리켜진다고 가리켜지는 게 아니랍니다. 길들인다고 해서 절대로 더더욱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 박사님께서는 너희들끼리는 서로 가리키려고 하지 마라. 제도하려고 하는 더더욱 하려고 하지 마라. 제도는 오로지 부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초발심 자격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지 자신 죄작 유여산악. 자신의 죄업이 태산 같은 줄 알아야 비로소 수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난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한 걸음도 수도를 할 수가 없다. 수도를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제도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가 실감이 안 나다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하는 것마다 깨지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펀펀이 깨지고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조금 제정신이 차려지면서 이 옛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은 진실불허한 얘기라고 실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잘난 척 하게 되면은요 제일 큰 피해가 뭐냐면 부처님에 대한 위대성도 모르고 따라서 공경심도 안 생깁니다. 부처님에 대한 위대성을 모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못난 줄 알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을 알면서 부처님에 대한 아주 진실한 공경심이 생기게 되면서 비로소 업장이 높고 공부가 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그 환골탈태의 경지는 지난 시간에 환골탈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3년이면은 숙명통이라고 그랬죠. 9년이면 타심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숙명통, 타심통의 경지는 우리가 설명은 안 해도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환골탈태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 우리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물론 잘 모릅니다만은 대충 이해하면은 요 경지는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다. 우주의 주인. 우주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마음이 아주 든든해요. 천하에 거칠 것이 없이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환골탄태라고 하고 한마디에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빌고 또 빌어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본래 그렇게 빌고 빌어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우주의 주인이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대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 게 많고 이렇게 재앙은 끝도 없이 많으며 불안과 초조는 이렇게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가련한 존재가 되었을까? 그것은 스스로 약자로 생각하고 스스로 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탕자라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그런 벌을 스스로 자초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금강경 가르침이라는 게 어떤 가르침입니까? 아, 우리는 죄인이고 약자고 본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이렇게 하는 생각, 이 생각이 다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는 가르침이 금강경의 핵심인데요. 그렇게 바치다 보면은 그런 지업들이 다 소멸이 되고 그리고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았던 운명 같은 나의 그 업장이 하나하나 녹아가면서 그것이 3년, 9년, 27년이 되면서 완전히 우주의 주인으로서 새롭게 아마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게 되니까 비로소 아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옛날의 도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대요.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러면 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부처가 되질 못했어요. 자기는 용케 부처가 됐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한없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을 아마 내게 되는가 봐요. 도와줘서 자기처럼 밝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내게 되는가 봐요.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자비심이라고 하고 자비심으로 그를 불러오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불러와서 가르침을 주어서 점점 밝게 하는 것. 이것을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오로지 부처님만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철없은 옛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뭘 가리키려고 그리고 충고하려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친구이니까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저는 주제넘게 충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제넘은 것은 저뿐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아내한테 또 아내는 또 남편한테 부모는 자식한테 버릇없는 자식은 또 자기가 부모를 많이 비웠다고 교화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모두 한심한 짓거리들이다. 아마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굴 가리키느냐. 제도는 오직 부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제도를 하고 중생들한테 자비심을 내서 제도할 때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장을 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이해하게끔 스스로 신심발심할 수 있도록 그에 알맞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도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도하기 위한 연극처럼 꾸며내는 설법을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수기설법. 그 사람의 정도에 알맞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정도, 기가 그런 기자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설법의 강약을 조절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과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참 군대 생활이 참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이 힘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사병이 아니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장교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준비가 돼 있는 장교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봉급 많이 주고 복무 기간이 짧다라는 그 이점만 생각하고 장교가 됐지만 마음속으로는 즉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럼 불교라는 게 뭐냐면요, 그 관세음보살 관심보살 열심히 해서 소원 성취만 하는 게 불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면 장교가 돼서 장여 노릇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갖추는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불법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참 군대생을 아주 지옥,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려니 겉만 지도자지만 속은 전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참고 참다가 우리 바로 직속 상관하고 부딪혔어요. 부딪혔더니 이제 내 생각에는 제대를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좀 봐주시지 뭘 그러시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넌 제대 말년이 되니까 점점 더 버릇이 없이 까보는구나, 이렇게 이게 서로 부딪힌 겁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저를 갖다가 영창에 보내느니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영창에 부딪힌다고 난리를 칠 때 제가 이제 그 우리 스승이신 백 박사님한테 가서 여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제대를 한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대를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장교는 대개 모든 명령 계통에서 열외로 치고 편하게 해주는 것이 상례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제대 말년인 장교를 갖다가 마치 신임 장교처럼 막 다루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약간 부딪혔는데 그이는 물러서지 않고 저를 영창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스승이신 이제 백 박사님께서는 그이가 그렇게 발끈하는 것에 너는 괴롭더냐 안 괴롭더냐? 아, 괴롭죠. 근데 이제 똑같아요. 지금 저를 그 괴로운 것이 참이냐 참이 아니냐. 저는 참이라고 느낍니다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착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 사실은 게 참이 아니고 착각이니까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라. 잘 안 받쳐지면은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전 여력을 해라. 이것이 처방이었습니다. 근데 미륵전 여력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발끈하고 그랬던 그 중대장이 갑자기 싹 180도로 변해서 나를 부드럽게 대할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륵전 열애벌이 그런 신통수를 부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 근데 그게 처방이었습니다. 착각인 줄 알고 잘 받쳐라. 잘 안 받쳐지면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전 열애벌 하거라. 그래서 자꾸 미륵전 열애벌 하고 이제 제가 군부대가 춘천입니다. 내려서 부대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저 사병 아이를 잠시 불렀더니 저를 부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부관님 난리 났습니다. 뭐가 난리 났냐? 어제 전 중대원들을 소집해 놓고선 부관님을 성토하는 중대장님의 일장 훈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들어갔다가 들어가자마자 조인트가 까일지도 모릅니다. 아, 이렇게 겁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들은 게 있어요. 그 두려운 생각이 들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라. 잘 안 받쳐지면 자꾸 미륵전 열어. 그래 미륵전 열어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고선 딱 들어갔더니 그 주번 사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주번 사령이 중대장이었는데 일요일인데도 이제 그 당직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딱 그 저 주번 사령실에 들어 있는데 들어가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딱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누워 있으면서 그 군 형법 책을 보고 있어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알아? 군형법, 야, 내 김소희를 지금 군대에 보내려고 하는데 죄목이 뭐냐면 수소이탈. 토요일 날도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지도 않고 수소이탈하면서 명령 불복종. 이것은 아주 당신은 한 달 후면 제대지만은 미안하지만 군대에서 영창 생활하면 사회 나가서 사회 생활하는데 막당한 지장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당신 지금 영창에 보내려고 이렇게 겁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우리 스승님의 밝은 지도가 없었으면 굉장히 쫄았을 겁니다. 저는 그분은 그 두려운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받쳐라. 받치면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딱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당신은 근데 수소 이탈하고 토요일 날 어디로 갔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를 제가 죄가 있다면 저는 벌을 받을 것이고 제가 어디 간가는 알아서 뭐하십니까? 제가 거꾸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거 한번 얘기해 보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뭐 솔직히 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백박사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원이었는데 백 박사님은 내무장관도 하셨고 동국대학 총장도 하셨고 부통령을 두 번이나 나오셨어요. 다 떨어지시긴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백 박사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 높은 백 박사를 만나러 가? 예, 저를 백 박사는 그분의 생각은 지금은 백 박사가 대단하지 않지만은 그때 그분의 보기엔 백 박사는 대단히 높게 보이고 나는 자기 밑에 있는 하찮은 부하로 보였는데 이 부하가 높게 보는 그 백 박사를 만나러 갔다니까 눈이 휘둥그러고 그래 그분 무슨 말씀을 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아이 뭐 처벌을 주십시오. 그분 무슨 말씀을 하는 그 알아서 뭐 합니까? 이제 그 순간 제가 갑이 됐던 겁니다. 을에서 갑이 됐는데 을에서 갑이 된 그 비결을 잘 아시죠? 자기가 주눅이 들어있으면 항상 을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순간 그 을이라는 그 빈궁한 마음은 사라지면서 그 사라진 그 사이에 부처님 광명이 임하시고 부처님 광명이 임하시면서 제 속에 순간적으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순간에 한 30분 만에 깨끗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벌받는 것은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깨끗이 악수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통력이 뭐예요? 이제 그 군대에서는 그 동기생이라는 게 참 소중합니다.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는 특히 선배 후배가 아주 엄하고 그렇지만 우리 ROTC는 그때 생기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이 동기들끼리는 굉장히 끈끈하고 친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 동기를 만났더니 이제 헌대는 소리가 그거예요. 야, 우리는 2년 동안 별 개판을 치고 다 돌아다녔어도 영창을 보낸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너같이 착실하고 얌전한 놈이 어째서 어떻게 그리 영창 간다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팔자는 참 이상해요. 착실히 모범생인데 이 모범생이 극장에 가면 더 빨리 적발이 돼서 더 빨리 정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었다는 생각이 모범생일수록 더 예민한 거고 예민한 생각이 더 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러고서 이제 소사로 들어갔습니다. 출가를 했어요. 아, 이게 나는 사회 건강한 사회인이라는 공부를 더 한 뒤에 사회 진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시 백 박사님한테 이제 문중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출가 생활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때 이제 백 박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요건 잘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네가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야 그게 무슨 고생이냐 그 착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갖고 대단하게 알면은 어떻게 사나이가 공부할 수 있어? 그거 받쳐. 한번 받치면 싹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넌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별거 아니라고 그러질 않고 힘들지. 그런데 자꾸 받쳐봐. 자꾸 받쳐보면 점점 덜 두려워지고 덜 두려워지고 나중에는 싱거워져. 싱거워지다가는 나중에는 아주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내가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너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결국은 차츰차츰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이 공부의 실감을 느낀 것이 여기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이 도인은요. 중생을 제도하는 노하우를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대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세요. 너 근심 걱정해.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안 오죠.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무한해요. 못할 것도 하나도 없고 안 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주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애인한테 버림받아서 힘듭니다. 진급이 안 돼서 힘듭니다. 경찰당해서 힘듭니다. 이런 수많은 하소연들이 얼마나 여기 많습니까? 맞죠? 우리 남편한테 깨집니다. 마누라한테 맨날 잔소리 듣습니다. 아, 견딜 수 힘듭니다. 이제 그런 소리 했을 때 도인이, 야, 그거 착각이 본래 없어. 미륵존 열애불 100일만 해봐. 이런 처방으로는 그 사람을 발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도인의 수기설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 알맞게 잘 알맞는 얘기를 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또 일부러 연극도 꾸며야 됩니다. 근데 연극을 꾸미는 건 아무나 꾸미질 않죠. 진짜 화낸 모습도 보여야 되고 진짜 자비한 모습도 보여야 되고 진짜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한 마음이 되는 모습도 보여야 그 사람들이 신심발심해서 나아가서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 수기설법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부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시다면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자, 스승께서 이 얘기는 몇 번 읽어도 좋아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서 얘기합니다. 백 박사님께서는 부처님께서 8만 4천이나 되는 많은 법문을 하셨대지만은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신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뿐이다. 부처님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었겠느냐. 그것은 이제 제 경험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백 박사님은 금강경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깨칠 때가 돼야 금강경을 제대로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백 박사님이 세상에 떠났습니다. 스승이 없어졌어요. 이 금강경을 강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풍월로 해서 그 백 박사님의 말씀을 생각해가면서 금강경을 그 후학들, 같이 있는 후학들 한 10여 명 앞에서 금강경을 강의하려고 했는데 외래 학생 때는 처음에 금강했을 땐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금강경 다 강의할 수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마침 스승을 떠나니까요 한 문장도 한 센텐스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강의를 못하는 거죠. 딴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이게 자꾸 연습을 했죠. 공경심을 가지고 선생님 이것이 참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원해 열의 진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공경심을 갖고 자꾸 그렇게 기원을 하면은요 그 뜻이 확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 터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백박 제가 금강경을 강의한 지가 벌써 방송에서만 한 게 한 10년 됩니다만은 그것도 몇 년 연습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는 금강경의 뜻이 상당히 선명해졌어요. 아 그리고 이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 금강경의 대의는 이것이다. 아 선지식의 참 마음은 이것이었다.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과거의 나는 초년 때 나는 너무나 무지하고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제 이렇게 아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밝은 길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식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달마 대사의 말씀, 즉 그 선지식이 없을 때 공부는 참 헛공부다. 이제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느끼게 됐습니다. 선지식의 지혜와 중생의 지혜는 마치 경전에 나옵니다만은 태양의 빛과 반딧불의 빛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되게 우리가 아는 지식은 아주 미미하기 그지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차례입니다. 네가 금강경을 대중 앞에서 BTN에서부터 시작한 걸 보니까 10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보다 금강경이 상당히 스스로 발전하면서 금강경의 대의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됐는데 네가 파악한 대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 이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파악했던 대의를 이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하신 적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알았던 금강경의 4대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그 해능대사의 이야기를 압니다. 해능대사가 어느 절 앞에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바람이 부는데 깃발이
휘날려

있는지 바람이 휘날리는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것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닐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세, 이제 마음이 다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알고 있지만은 과연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깃발이 내 눈에는 분명히 깃발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깃발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흔들린다고 해도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능대사의 고사는 잘 알지만 실제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이해하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 예를 들으면 이겁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또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냐, 외로움의 원인, 외로움 속에는 경천입니다. 경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 이건 누구나 대답하기 쉽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대답합니다. 병의 원인은 마음 밖에서 다 찾습니다. 빈곤의 원인도 뭐 부모 잘못 만나서, 뭐 본래 돈복이 없어서, 뭐 이 등등 다 마음 밖에서 찾습니다. 외로움의 원인은 네가 인물이 못생겨서 등등 다 마음 밖에서 찾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 찾는다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 난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능대사의 말을 상기해야 됩니다. 해능대사는 바람이 휘날린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아주 깃발이 흩날린다 이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흩날린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음이 만든다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실천을 해보자. 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도인의 말씀에 의하면은 세균이 옮기는 건 물론 아니다. 이제 결국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마음이 뭐냐면 궁리. 궁리가 병을 만든다. 빈곤은 무엇이 만드느냐? 부모 복이 없어서, 뭐 마누라 잘못 만나서, 뭐 등등 남의 탓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빈곤이 아니라 이제 거지 마음입니다. 거지 마음, 도둑의 마음이 빈곤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핍박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외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외로워지는 것은 내가 인물이 못생겨서 그렇다, 가난해서 그렇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만배밖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실천을 한번 해봤어요. 이 궁리를 자꾸 쉬어봤습니다. 저희가 출가를 해서 굉장히 궁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종종 걸음입니다. 계속 뛰다시피 걸으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합니다. 일하면 궁리가 팍 쉽니다.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궁리를 자꾸 많이 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모든 병의 원인은 궁리고 모든 건강의 원인은 궁리가 쉬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거지 마음, 바라는 마음. 누가 선물 주면 반갑죠.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카드만 줘도 반가웠어요. 거기다 선물 하나 끼워서 주면 더 반가웠어요. 이게 거지 마음, 바라는 마음인데 이게 가난의 원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까? 바꾸라고 해서 바꿔줘요? 절대 안 바꿔줘요. 제가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무료급식도 한 해 한 개 여러 해 했어요. 그랬더니 거지 마음이 없어져요. 저는 어제도 우리가 어떤 그 면집에서 그 면을 시켜 먹었더니 우리가 하도 많이 팔아줬다고 명함을 하나 주면서 이 명함 가져오는 사람은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명함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 그 명함 쓰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남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정도로 바라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특별 대우 받기 쉽지 않습니다. 내 돈 내고 먹지. 내가 왜 팔아주지? 왜 공짜라고 그래서 공짜 바라는 마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냐? 아닙니다.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 속담처럼 되게 좋아했고.

그것이 가난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무료급식하고 베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공짜는 전혀 바라지가 않게 돼요. 공짜 준다고 하면 노 땡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넉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체 유심조를 실제로 실천해 보면 합니다. 그러면서 실천과 병행해서 이제 금강경을 쭉 하다 보니까 아, 금강의 전체 뜻이 파괴되고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네 가지 진리를 제 나름대로 발견하게 됐는데 그 네 가지 진리는 하나는 일체 유심조, 해능대사가 얘기했던 일체 유심조의 진리.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 진리. 세 번째는 불의의 진리. 네 번째는 부족의 진리였습니다. 제가 금강경을 대중 앞에서 한 10년을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금강경의 뜻이 굉장히 정말 저는 클리어라는 영어 단어를 쓰길 좋아합니다. 굉장히 클리어해졌습니다. 이제 금강경이 좀 실감이 납니다. 근데 금강경이 그 뭐냐면 구구절절 야 일체 유심조를 되게 보통 사람들은 다 불신합니다. 요거 반대가 뭐냐 하면은 일체 외물조. 모든 세상의 질서는 마음 밖에 그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을의 삶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인과응보의 진리에 따라서 죄라는 게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까지는 믿어요. 근데 죄가 없다라는 그 진리가 있다라는 것은 꿈에도 모릅니다. 근데 금강, 이게 요 일체유심조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가 마음 바뀝니까? 마음 아닙니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잘하면은 이게 일체유심조는 달리 말해서 네가 우주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존재다. 이것을 일깨워주니까 우리한테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이것만 깨치면 불법이 다 깨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선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가 있어서 못 깨치는데 죄도 착각이 본래 없다라는 진리. 이게 굉장히 저 고마운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살인을 하고 그리고 간음을 하고 이게 되돌이킬 수 없는 4대 중죄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성불하지 못하고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옥 간다고 했을 때 난 지옥 가고야 만다. 안 되잖아요. 그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신 거 굉장히 구원의 길이고 자비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금강경에 나타난 4대 진리고 이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밝아질 수가 있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 갑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우주의 주인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금강경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일러주느냐? 선지식이 일러줘요.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 공부는 완전히 헛공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지식만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PPT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가르쳐 들지 말라. 제도는 오직 부처님만이 하신다. 이 선지식은 죄는 본래 없다고 여긴 본래 죄가 있다가 됩니다. 여긴 우리 탕자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절대 공경심으로서 환희심에 차 있습니다. 항상 을의 삶을 살고 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 여기는 항상 재앙 속에서 살고 항상 축복 속에서 삽니다. 이런 그리고 축복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선지식을 만나기를 바라지 않으면 우리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밝은 이는 백박사님 같은 분은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공부 잘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온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법문 이 시간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0: 가 내 안에 선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2: 네!
3: 대머리도
1: 관절복음
4: 걸을 때도
1: 관절복음
5: 일할 때도
1: 관절복음 내 어깨도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1: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0: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0: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상월원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 천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 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포교당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0: 등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1: 예,
0: 예.
1: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1: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1: 예.
0: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1: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1: 예.
0: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1: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1: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네.
1: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2: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2: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0: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고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0: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1: 네.
0: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2: 물도
0: 빼고
2: 물도 빼고
0: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0: 저기 주사를 맞았어요? 한 번씩 맞는 거
1: 네.
0: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0: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달은.
2: 네, 한 달은
1: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0: 아.
1: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네, 네.
1: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0: 네.
2: 네.
0: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네.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1: 아,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0: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 네.
1: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0: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2: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2: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2: 네.
1: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0: 그렇죠.
2: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

0: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임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4: 어머니
3: 네,
4: 그
3: 네.
4: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4: 네.

0: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1: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3: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3: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3: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3: 네.
1: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3: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3: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4: 예, 예.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 저요?
2: 네.
4: 67이요.
2: 어허.
3: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4: 네.
2: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4: 아니요,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3: 오, 네. 39살에.
4: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4: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3: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4: 예, 네,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4: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1: 네.
4: 주저앉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0: 하지만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1: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네.
1: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2: 시술을요?
1: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아, 아 이제 시간이 아, 많이 아,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1: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0: 그것
1: 예.
0: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여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 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부따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갓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부따회 1855-0108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왕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열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

냐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 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전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전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격려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도 카네이션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공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생활불교의 꽃을 피운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가 탄생한 지 124주년이 됐습니다. 진각종은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종단의 체질을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과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0: 관음종이 유등재를 봉행하며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잠정 중단된 유골 발굴 재개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조계총림을 이끌었던 전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 2주기 추모 다례가 열렸습니다. 승탑과 비제막식도 열려 선사의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언제나 참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춘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이번엔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권 프로그램으로 영남권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로 마련된 가운데 8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해인사 자비원이 운영하는 광명 노인 요양원을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도 카네이션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공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전국 비구니회 해인사 자비원이 운영하는 광명노인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시설 운영 상황도 살피며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후원 물품과 격려금 3천만 원을 전달한 진우 스님은 불교계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 수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로지 수행 그리고 포교에 정진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복지 부분을 완벽히 하는 것이 우리 종단이 해야 할 일이고.
1: 이날 회장 광룡 스님을 비롯한 전국 비구니의 임원진 스님들과 전국 지회장, 운영위원, 목련회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은 떡과 과일 등 먹거리와 2천여만 원 상당의 생활의약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3: 어떻게 하면 이 종교, 불교 단체가 좋은 영향을 줄까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저희로서는 너무나 귀하고
1: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도 동참해 해인사 자비원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의 원력과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4: 어를 모시는 입장에서 예를 담아고 아직 결을 담 못하는데 이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 해관 차원에서 어른 스님들 계신다고 선배 스님들 계신다 그렇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1: 해인사 자비원은 1999년 가야산 실버타운으로 시작해 2003년 해인사 자비원으로 명칭을 변경, 이듬해 노인 의료 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2009년 광명 노인 요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6년부터 전국 비구니에서 운영을 맡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해인사 자비원 방문에 앞서 진우 스님은 해인사를 찾아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사찰의 안녕과 국민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이어 해인사 방장 대원 대종사와 환담을 하며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해인사 경내 판강학교를 방문해 팔만대장경 복원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서각교실 현장을 둘러보며 전통 판각 기술 개선과 미래 세대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해인사 자비원 방문은 고령화 시대 속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불교계 복지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한국 불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생활 불교의 꽃을 피운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가 탄생한 지 올해로 124주년이 됐습니다. 진각종은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한편 이 다가올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종단의 체질을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과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진각종 총인 덕일정사와 홍리원장 능원정사가 차례로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전에 꽃을 올립니다. 스승들은 물론 종립학교 학생들에 이어 종립유치원 어린이들도 아장아장 걸어나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헌화하며 회당대종사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진각종이 어제 종조 회당대종사 탄생 124주년을 맞아 진각문화전승원 무진설법전에서 기념불사를 봉행했습니다.
6: 어려운 시대에 탄생하시어 진호국가 중생구제 세간정화의 한 길을 지극하게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사부대중은 그 뜻을 이어받아 시대에

0: 문제에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성속이 화합하여 인류와 사회의 밝은 빛을 회양하는 진실한 진각행자로 살아가겠습니다.
1: 해당 대종사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생활불교의 가르침으로 진각종을 세웠습니다. 1947년 복잡한 의례 대신 육자진원 온마니 반매움을 염송하며 스스로 닦는 실천수행을 강조해 한국불교의 현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문화인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해당 대종사의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2: 종교로 정신문화를 발전시키지 않고 과학으로만 물질을 발전시킨 결과는 악한 대로 돌아가기 쉽다. 종교에 대한 믿음과 깨침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과 불행한 고통 가운데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1: 해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각종은 끊임없는 제도 혁신과 체계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교법을 체계화하고 동착한 포교 문제들을 다양한 시대적 방편들로 해결해 나가 국가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3: 창종 80주년 맞이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제도와 마음을 혁신하고 체제의 전환을 꾀하면서 교화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진각종은 해당 대종사의 육자진원 울림이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세상으로 만들길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대거 목숨을 잃은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참사.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관음종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유등제를 봉행하고 잠정 중단된 유해 발굴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도각 스님이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유등에 하나둘 불을 밝힙니다. 사부대종은 눈을 지그시 감고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묵념합니다. 관음종이 지난 9일 총무원이 위치한 서울 낙산 묘각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기 2570년 상생과 평화의 유등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유등제는 사고로 희생된 183명의 영령과 지난 2월 유해 발굴 과정에서 순직한 대만인 잠수사 고 빅터 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6: 84년 전 장생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덕분이자 타인을 위해 자신을 던진 대만의 잠수사 고 빅터 씨의 일례를 밝히는 이치입니다.
5: 빅터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그동안 힘겹게 이어오던 민간 차원의 발굴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 이날 관음종은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유골 발굴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희생자 유전자 검사 결과 즉각 발표. 발굴 재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장비, 예산 편성, 유해 고국 봉환을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6: 상생과 평화의 유등이 고인들을 모시는 길잡이가 될 때까지 우리 관음종과 유족들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7: 이 눈부신 불빛을 따라 이제 그만 캄캄한 바다에서 나와 따뜻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5: 홍파 스님은 가난한 여인 난타가 공양 올린 빈자 1등 설화를 소개하며 관음종이 유등 공양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7: 난타가 올린 그 불빛은 여전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불은 다른 불은 꺼져서도 그 불은 끌 수가 없느니라.
5: 2016년 조세이탄광의 참상을 접한 뒤 올해로 10년째 기도로 영령들을 위로하고 유족과 아픔을 나누고 있는 관음종. 이날 간절히 마음으로 밝힌 유등이 깊은 바닷속 영령들을 인도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모구 가풍의 계승자로 조계 총림을 이끌었던 전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 이주기 추모 다례가 열렸습니다. 승탑과 비제막식도 열려 선사의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언제나 참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외총림 송강사는 지난 9일 남은당 현봉대종사 이주기 추모다례와 성탑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평소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이들과 자비로운 미소를 기억하는 사부대중이 송광사 대웅보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행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이라며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독려하던 스님의 생전 육성법문은 아직도 모두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스님의 가르침을 모아 법문집 무담시를 발간했습니다. 상담법어와 특별법문, 기고문, 인터뷰 등 스님의 평소 사상과 불교관을 엿볼 수 있는 걸 80여 편을 엮었습니다. 특히 BTN 불교TV와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은 법문은 QR코드로 생생히 만날 수 있습니다.
1: 무담시는 이 지방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무담시라는 말에 없을 무, 말씀담, 나눌 시자를 붙여서 화두로 만든 것입니다. 선사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0: 다례제를 마친 대중은 자리를 옮겨 성보박물관 뒤 부도전에 세운 스님의 성탑과 비를 제막했습니다. 탑은 높이 3m, 폭 1.5m 경주석을 사용해 평소 스님의 기풍처럼 단아하면서 당당한 형태로 모구가 풍을 상징하는 소 4마리를 양각한 것이 특징입니다. 비석은 대강백 불국사 등민 스님이 비문을 짓고 일곡 김재성 거사가 전서와 예서로 2,500여 자를 옮겨 썼습니다. 이날은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병숙 여사도 동참해 생전 인자했던 스님의 면모를 추억했습니다.
2: 퇴임 후 평산 마을에 내려왔을 때도 잊지 않고 평산 책방까지 먼 길을 찾아주셨지요. 그때 보여주신 격려와 자비로운 눈길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0: 너는 또 다른 나라는 가르침으로 항상 대중의 벗이 되고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이었던 스님은 총림의 수행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3: 스님은 다 아시다시피 이 불같이 살다가 바람같이 갔다, 한마디로 그렇게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스님 가풍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정진하고 표상으로 삼고 깊이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0: 모구 가풍을 앞세우며 수행과 전법 그 어느 것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던 현봉 스님. 열반 2주기가 지났지만 남겨진 스님의 발자취와 무담시 법문은 조계산 곳곳에 깊이 새겨져 후학들의 화두로 남았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경주 불국사가 옛 경주역 광장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등 봉축탑을 설치하고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8일 봉행된 봉축탑 점등 법회에는 불국사 조실 종우 대종사, 회주 법달 대종사, 주지 종천 스님, 최혁준 경주시장 직무대행,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종천 스님은 봉축탑 점등사에서 마음으로 밝힌 등불을 길잡이 삼아 항상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날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조실 종우 대종사는 점등법어를 통해 어둠 속 등불을 밝히는 뜻은 중생의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라며 연등불빛이 시민 모두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불국사는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청춘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권 프로그램으로 영남권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여덟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인연의 현장을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부친 모신 날을 앞두고 열린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 천년고찰 대구 동화사가 청춘들의 웃음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마련한 나는 절로 동화사가 1박 2일 일정으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1,602명이 신청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접수 인원을 기록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청년 남녀 24명이 참가해 특별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청년들이 편안하게 소통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24분은 이메일 회의

0: 지원자 가운데 선발된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만큼 이 시간이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하게 남기를 바라며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만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참가자들은 동화사 경례를 함께 걸으며 데이트를 즐기고 사담과 공양, 1대1 로테이션 대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동화사 주지 성강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비로함에 모셔진 비로나자부를 형상한 선물을 전달했고, 도륜 스님은 청실과 홍실 단주를 건네며 인연 맺기를 응원했습니다.
2: 여러분들께서 1박 2일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동화사의 상스러운 기운 속에서 상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즐긴다는 마음으로.
1: 동화사만의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기존 만남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3: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나는 절로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일단 외모도 잘생기신 분들이 많고 성격도 다들 좋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오늘 이 자리가 꼭 정말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과 최종 커플을 이어서
1: 저마다 준비한 노래와 춤, 신앙송이 이어지며 긴장감은 웃음으로 바뀌었고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5: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이성 또는 동성분을 만나는 기회가 색다른 경험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떨리고 또 많이 또 신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인연의 가치를 청년들의 만남으로 풀어가고 있는 나는 절로. 동화사에서 영남권 청년들의 만남으로 건강한 만남 문화와 결혼 친화적 가치 확산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6: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제20회 무차 만발 공양을 개최했습니다.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어제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이사장 상진 스님과 태고종 부산교구장 자관 스님, 백명숙 여성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무차 만발 공양을 개최하고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백명숙 회장은 불교와 인연이 없는 시민들도 거리에서 사찰 음식을 체험하며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한 포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차 만발 공양에는 소속 회원 30여 명이 함께하며 현장을 찾은 시민과 불자 등 3천여 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사찰 비빔밥을 대중 공양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울산의 젖줄 태화강이 자비의 등불로 환하게 물들었습니다. 빛으로 있다, 자비로 짓달 주제로 사흘간 펼쳐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 현장을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싱그러운 실로 기우거진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장엄한 축사들의 선도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세상에 알리는 이은 행렬이 축제의 서막을 알립니다. 올해는 빛으로 있다, 자비로 짓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울산 시민 모두의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어지는 봉축 법요식과 점등식에서 참석자들은 연등의 불을 밝히며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고 평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8: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의 뜻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며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을 밝혀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7: 올해 축제는 전통 불교 문화와 현대적 콘텐츠의 만남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울산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며 태화강 위에서 노를 젓는 형상에 헤들링 부처님 장엄 등은 백미로 꼽힙니다. 명천 스님과 선지 스님이 선보인 사찰 음식은 건강한 식문화에 관한 관심을 끌어모았고 밤하늘을 수놓은 마카노리와 도룬쇼는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9: 오늘 이 자리가 화쟁의 정신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힘을 키워서 세상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 전통 불교 문화에

0: 대제 감각을 입힌 이번 축제는 시민 모두 하나 돼 즐기는 울산의 대표 문화축제로서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1: 경남경찰청 경승연합회가 불기 2570년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간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노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록의 왕 임제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임제가 시중하여 말했다. 불법에는 애써 노력할 것이 없고 다만 평범하여 일이 없을 뿐이다.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분별망상, 우리 생각을 벗어나서 한번 드러나는 이 자기 우리 스스로의 본래 이제 본래 모습이랄까? 이걸 이제 불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애쓸 건 없습니다.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보통 범부 중생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굉장히 애쓰는 일이 많고 일부러 뭘 하려고 하는 게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고 일부러 애쓸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마음이 쉬어진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뭐 평화롭다 평범하다고 그랬는데 평범하다기보다는 막 평화롭다고 해야 되나? 뭐 별일이 없다 이겁니다. 별일이 없고 마음이 평화롭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범해서 일이 없다. 이러니까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해야만 모르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매이질 않고 일단 한번 우리가 이 생각을 벗어나는 이게 이제 생각 속에서는 이게 잘안 됩니다. 생각 속에서는 항상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뭐 오늘은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지금은 뭐 이러니까 뭐 저렇게 해야지.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 속에서 살면은 뭔가를 자기 의도대로 뭘 하려고 하고 항상 이제 그런 식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에 통한

한다는 거는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경험인데, 이렇게 생각에서 벗어나고 생각이 쉬어지면은 그 희한하게도 막 그런 게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냥 뭐그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런데 보면은 할 일은 또다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할 일은 다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쉬워져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근심, 걱정, 뭐 시달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 스트레스를,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할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어떤 근심, 걱정만 그런 신경 쓸 일, 그런 일이 없는. 그런데 또 보면 뭐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필요한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도 그 생각에 시달림이 없다,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에 막 시달리고, 생각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힘들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말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튼 이런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한번 여기에 통하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멍청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생각이 비록 생각 없이 산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깨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아주 건강하게 산다. 육체로 비유를 하자면은, 육체 어딘가에 병이 들면은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고 통증이 있고 이러면은 그 생활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평화롭지가 못하거든. 근데 육체에 아무런 그 통증이라든지 병든 곳이 없으면은 좀 뭐랄까, 그런 신경 쓰지 않고, 그죠? 육체에 대해서 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몸에 대해서, 몸이 어딘가 아프면 계속 그게 신경을 쓰면서 사니까 몸을 잊어버리지를 못하는데, 몸에 아픈 데가 없으면은 거의 몸을 잊어버리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살면서 이제 뭐별 일이 없잖아요. 별 문제가 없고. 그런 것처럼 마음도, 우리가 마음에 번뇌망상이 없어지면은 마음이란 그러고 막 잊어버리고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생각이 막 없어 일어나질 않고, 마음이란 건 잊어버리고 할 일을 다 하면서 산다. 그렇게 또뭐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체험이 되면은 이제 이런 거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위해서 노력할 것도 없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뭘 열심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 하니까, 건강을 갖다가 뭐 밥은 어떤 걸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규칙적으로 살고 그런 어떤 틀에 딱 맞추어서 사는 게 건강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그 노력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으면 우리가 조금 그런 필요가 있지만, 젊을 때는 막 그런 거 저런 거 모르잖아요. 한창 뭐 10대, 20대 막그 건강할 때는 뭐 음식 신경 안 쓰고 운동 신경 안 쓰고 자기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건강은 그런 거거든. 그런 것이 뭐

밥을 어떻게 먹고 뭐 운동을 하루에 얼마를 하고 이렇게 딱딱 그 정해놓고 그 정해진 대로 노력을 한다. 그거 진짜 건강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거는 만짜기가 그렇게 몸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정신 마음도 마찬가지다는 거지. 마음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뭐 마음이란 게 그렇고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항상 그 어떤 그런 문제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한다. 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냥 그런 얘기예요. 불법에는 예에서 노력할 것이 없고 다만 평범하여 일이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처럼 뭐 매일매일 뭐 수행을 하고 무슨 경전을 읽고 뭐 좌선을 하고 뭐 예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벗어나게 되면은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고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매 순간순간 인연 따라서 그냥 할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냥 늘 아무 일이 없단 말이지. 이제 꼭 그런 얘기입니다. 똥 누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 쉰다. 누구나 다 하는 거죠. 똥 누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누워 쉰다. 아무런 특별한 게 없다는 거야. 특히 일부러 이게 불법이다 하고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내가 매일매일 뭔가 불법을 행해야지 이렇게 해서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불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매일매일 뭘 행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불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거죠. 어떤 그 생각의 여신이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불법이 이제 실현이 된다는 것은 그냥 생각을 하면 탁 벗어나고 분별을 탁 벗어나서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아무 할 일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본래부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 뭐별 일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똥 누고 밥뭐 오줌 누고 뭐밥 먹고 물 마시고 하는 거야 늘 하는 일이고 잠자고 뭐옷 입고 하는 것도 늘 하는 일이고 그냥 늘할일 하면서 살지 특별히 이게 불법이다 하고 붙잡고 있는 건 없다 이제 그런 얘기. 이거는 이제 공부가 원만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할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더뭘 열심히 하고 더막그 매달려 있고 더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자꾸 더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지고 더 평범하게 되고 더 그냥 생각이 없고 그냥 뭐 불법인지 뭐 불법이 뭐고 부처가 뭐고 도가 뭐고 이런 거막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공부가 깊어진다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부처니 깨달음이니 돈이 본래 면목이라는 거는 방편이 말이지 그 자체가 진실이 아니다 하는 게 그런 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은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막 그런 생각들이 싹 쉬워져 버리거든. 쉬워져 버리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뭐 부처가 뜨고 도가 뜨고 막 이런 거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 불법 수행을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해.

해야지 뭐똥 누고 좀 누고 밥 먹고 오니까 그게 불교냐 하고 이제 이제 아직까지 지혜가 깨달음이 뭔지 모르고 지혜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이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는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자기의 본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 사람, 자기 본래 모습이 드러나서 이게 드러나면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가 뭔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뭐 불법이 뭔지도 모르는 거라 그런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그렇지만 또밥 먹고 물 마시고 뭐똥 누고 좀 누고 옷 입고 잠자고 하는 거야. 맨날 하는 거니까 그걸 안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이제 평범하게 사는데 어떤 뭐 불법이 이게 불법이니까 내가 이걸 딱 모시고 있어야지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밖을 향하여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라고 했다. 나찬화상의 낙도가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밖을 향하여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 밖이라는 건 뭐냐? 마음의 밖입니다. 몸의 밖이 아니에요. 마음의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분별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의 밖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 세계, 분별 세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하는 이게 마음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세계, 생각 세계 속에서 이게 도고 이게 불법이고 이런 게 선정이고 이런 게 삼매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지. 그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생각을 해서 아 불교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래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요, 그냥.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게 바로 중생이거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공부를 할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뭐 도라 하든 법이라 하든, 도가 뭔지 법이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알수 없는 거예요. 알수 없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차피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냥 체험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거지만은 알 수는 없어, 끝까지. 예. 부처도 깨달은 사람도 깨달음이 뭔지는 모릅니다. 왜? 그 생각을 알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현실이 되는 거지, 현실이. 현실이 되지만은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새 속에서 현실이라는 것은 뭐 눈에 보이고 뭐 귀에 들리고 뭐 손에 잡히고 머리로 이해가 되고 이게 현실이 그게 새 속의 현실이고 출세간의 현실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깨달아도 어차피 여기는 아는 건 없어. 그렇지만은 현실이야, 현실. 현실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이게 없는 건 아니고, 엉터리도 아니고, 망상도 아닌 겁니다. 현실이 딱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현실이 되는 체험이 있을 뿐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거는 이제 깨달음으로 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한번 통하는 체험이 있고 이런 체험이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딱 일어나면 이제 이런 현실이, 체험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니까 이런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의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현실에 적응을 저절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겪어보고 자기한테 나타나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공부한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공부하는 거는 또 누가 시킨 대로 뭐 어떻게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대개 보면 뭐 우리 불교 공부하라고 뭐 뭘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이런 말 듣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뭘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 생각 따라가는 거거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누구한테나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이게 자기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이지만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는, 저절로 체험이 되고 저절로 이렇게 와닿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기한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절로 이제 적응을 해서,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죠. 밖을 향해서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끔 일어난 놈들이다. 이 말은, 누구 시킨 대로, 하는 거, 또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이게 밖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대가 우선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면은 경계가 다가와도 바꿀 수 없으니 비록 이전부터 익혀온 섭기와 온 무관업이 있더라도 모두가 해탈의 큰 바다가 될 것이다.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내가 있고 세상이 있거든요.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또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일부다.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세상에는 나 이외에 뭐 많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세계 하늘과 땅이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계의 그 일부에 불과하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탁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안팎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없고 남도 없어. 그냥 온 세상이라는 게 하나야, 하나. 이 하나뿐인 거예요. 예.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생각, 그렇게 그건 이제 망상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너와 남이 따로 없고 그냥 이거 하나뿐이니까 그 이제 온 세상이 뭐 따로 있질 않으니까 막 그래서 아마 주인이라는 뭐 주인이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이다 그러면 뭐 그 집이 전부 그 자기 소유이듯이 뭐 그 아마 그런 의미로 이제 말 주인이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남이 따로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 통하면, 요는 나와 남이 따로 없어요. 생각을 벗어나버리면. 이 체험을 이제 해보면은 그런 걸. 여기 나라는 뭐도 없고 남이라는 것도 같은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냥, 바깥이 없어, 그만. 바깥이 없고 그냥 하나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주인의 반대가 하인이잖아요. 하인은 뭐냐면은 뭐 주인을 따라다녀야 되고 주인을 따라다녀야 되고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통하면은 나와 남이 없고 이제 비유를 그렇게 선사들이 외로운 산봉우리 꼭대기에 혼자 있다 이렇게 비유를

그냥 산봉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딱 솟아 있는데 그 위에 혼자 딱 앉아 있으면 온 세상이 막히는 게 없잖아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누구한테 걸릴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없거든. 그런 것처럼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면 거막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걸리는 것도 없고 막히는 것도 없고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막 그런 거 저런 게 없어. 예, 그 대자유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인데 뭐 걸림없는 자유가 있는 거죠. 이래서 아마 뭐 예? 주인이 된다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이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이게 한자로 수처작조 입체개진하라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이 참되다, 거짓되다 하는 거는 이제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냐 그러면 생각 속에 있으면은 생각이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 흘러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도 순간순간 흘러가고 듣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이 세상 모든 게다 순간순간 흘러가 버리지 그러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통하면은 이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여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흘러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참되다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참이라고 얘기할 때는 변함없는 걸 참이라고 그러거든. 그러잖아. 뭐 진리 이러면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늘 일정한 거 그걸 진리라고 그러잖아. 그 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말의 뜻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은 이거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 이거는 뭐 생각 우리가 분별 속에서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순간순간 계속 달라지지만은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 이게.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단 말이죠. 분별을 이 아니거든, 이거는. 분별이 아니지만 항상 뭐, 이렇게 드러나 있는 현실이고 살아있는 거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걸 진여, 진실, 뭐, 참진자를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 예, 변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니까, 붙인 데는 나름 이유가 있겠죠. 주인공이 된다 하는 거는 남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이 된다고 한것 같고, 참되다, 진실하다 하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요거를 체험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게 자기한테 좀더 분명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다 납득이 되죠. 아, 이러니까 뭐 그렇게 말을 했구나 하고. 말은 그냥 말이지만은 말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우선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아무런 걸림이 없고 그만 나와 남이 따로 없다. 참되다. 늘뭐 이게 달라질 수가 없다. 그러면은 경계가 다가와도 바뀔 수 없다. 그러니까 경계가 다가온다는 거는 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게 이제 전부 경계거든요. 경계라고 하는 거는 분별되는 걸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라는 말은 경계선, 우리가 국경선 할때그 경계거든. 그게 경계선을.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다는 거는 뭐가 분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 경계란 말은 어쨌든 뭐, 우리,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분별되는 걸 경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되는 일, 뭐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귀로 듣고 분별하고 냄새 맡고 분별하고 혀로 맛보고 분별하고 몸으로 느끼고 분별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뭐 이런 게다 이제 경계인데 늘 이런 일이 우리는 항상 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늘뭘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도 하고, 뭐, 다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항상 고마워.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경계가 왔다가 와도 바뀌지 않는다. 너는 고마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지. 경계가 왔다가 와도 바뀌지 않는다. 너는 고마 아무 일이 없다. 비록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와 습기라는 것은 오래 습관적인 기운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뭐 습관이야 습관. 습관화된 익숙해진 어떤 그런 뭐 기운이란 뜻인데 뭐그 습관이지 습관. 우리는 보면은 사고방식, 생각도 습관입니다. 사고방식.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사고방식이 있어. 그 관점이 있고. 그래서 뭐 자기 나름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다음에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보면은 사람마다 나름의 그런 습관적인 게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이 이 생활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습관적인 겁니다.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거의 습관적인 게 많죠. 그걸 이제 우리가 습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습기가 왜 이제 문제냐면 그게 매여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와 오무간업, 오무간업이라는 거는 뭐 이제 원래 이게 뭐 보면은 뭐 지옥에 떨어질 무간지옥에 떨어질 다섯 가지 업이다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다음에 깨달은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에 성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이건 아마 뭐 스님들한테 상대로 한말 같은데 부처님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부처님을 막 해코지해서 몸에 피가 흐르게 하고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거든. 어쨌든 뭐 죄를 지은 거란 말이죠. 오무간업이 있더라도 모두가 해탈의 큰바다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습기라든지 이런 우리가 뭔 죄를 지었다 이런 게 전부 생각 체계거든요. 생각을 탁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것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해가지고 해탈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기억력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됩니다. 저희가 뭐 습관적 사고방식에 매여 있고, 습관적 가치관이나 자기 어떤 세계관 그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자기가 뭘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 수는 자기가 뭐 무시하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잊어버리지는 못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늘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막 억지로 막 무시하고 이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턱 통해서 이 자리에 딱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없거든. 예.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공이다 그러고 하물건 없다 그러고 뭐 깨끗하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공이라는 건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아공 벚공 그렇듯이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뭐그 없다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없죠 말로 하자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 내가 뭐 세상을 살면서 뭐 이러이러한 뭐 잘못도 하고 후회할 일도 많고 또뭐 억울한 일도 있고 뭐또뭐내 자기 내 사고 내가 보기에는 뭐 세상의 일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뭐 이런 온갖 일들에 이제 매여 살다가 거기서 싹 벗어 죽어도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싹 이제 싹다 날라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걸 해탈이라 그러기도 하고 열반이란 말도 하고 열반이란 말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여열반이라고 하죠. 남아있는 게 없이 싹다 없어졌다 이래요. 그 생각을 벗어나는 바로

이 자리에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말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 한 말이지만은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 해탈 열반 이런 생각조차도 사실 없거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불법이 사람을 중생을 구제하는 거는 딱 이겁니다. 중생한테 아무리 뭐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장이 뭐 쌓이고 쌓여가지고 태산만큼 쌓여있다 하더라도 생각을 딱 벗어나는 순간에 그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 세계는 그대로 있으니까 생각 세계 속에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이제 혼동하면 안 돼요. 응? 자기 마음에서는 분별 망상을 벗어나서 텅 비고 막 깨끗하고 고요해져서 아무 일이 없어.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제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과속했다 그러면은 아, 나 이제 깨달았으니까 과속 딱지 안 날라오겠네. 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 없어지 그게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막그 몸이 병이 들어서 뭐 어디 몸살이 나고 감기가 들고 또는 뭐 어디 상처가 나서 공부해서 탁 깨달아 가지고 분별을 벗어나서 그 순간에 몸에 있는 병들이 그러면 싹다 없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 마음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텅 비고 깨끗해진 거지 이 바깥의 세계에서 그렇게 된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한테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에서 내가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망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으면은 바깥 세계가 비록 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더 이상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마음은 다스릴 줄 모르고 바깥 세상이 좀더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건강하고 뭐 이렇게 바깥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래. 왜? 자기 마음이 더큰 문제라는 걸 모르고 밖에가 문제라고 그건 거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바깥 세상에 노력을 다해 몸 건강도 신경을 쓰고 뭐또뭐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또뭐 세상이 좀더뭐 평화롭고 좋은 세상 이래가지고 막 하여튼 바깥 세상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데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뭐 몸이 건강하고 바깥 세상에 자기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지금 번뇌 속에 있고 뭔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돼 있고 불안정하고 이러면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깥 세계라는 것은 뭐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아무리 건강한다 해도 병들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늙어 죽지 않을 수도 없고 또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뭐 완전히 무시하고 걱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거고 바깥 세계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원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어렵죠. 바깥 세계는 항상 문제가 많고 할 일이 많고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면은 한 번만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깥이 아무리 시끄럽고 뭐 괴로운 일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내면에서는 별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종교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바깥에만 쳐다보고 사니까 그게 중생이거든요.
사실 문제의 해결.

이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건데, 내면에서 번뇌가 없어지고 분별을 벗어나고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 거지, 밖에서는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유토피아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상 사회가 이루어져도 내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는 괴로운 겁니다. 괴롭고 뭔가 불안하고 계속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별망상을 벗어나서 자기 내면에서 만족한 상황이 되면은 이건 뭐 바깥에서는 이제 상관없어. 바깥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자기 내면에서 아무 일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밖으로 뭐 진시황 같은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뭐 그래 해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있고 결국 뭐 아파 고통 속에 죽는 수밖에 없고 그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내면으로 돌아와서 자기 마음에서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이런 이거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는데 이 체험을 한번 해버리면은 그 희한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평화롭고 그러니까 그 평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평화 뭐 마음이 평화롭다 이런 얘기. 그 평화로움이라는 것은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세상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 그러면 일이 없어. 일이 없고, 뭐 평화롭고, 뭐 놀고, 뭐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번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인간을 번뇌,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죠. 종교가 바깥으로 뭐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종교를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진짜는, 자기 내면에서, 이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하면, 이제 평화가 있는 거예요. 뭐,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고,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내가 따로 없고 남이 따로 없어. 내가 있고 남이 있으면 항상 남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없고 남이 없어, 막 신경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걸림없는 자유를 누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유자재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걸 뭐 해탈, 열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별 망상을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의도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뜻이 있고 이걸 원하는 그런 원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꾸준하게 듣고 이래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심전심으로 이런 체험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거리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적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번 여기서 한번 이런 체험을 하고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럼 뭐 아무 일이 없는 거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 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있는데요.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초록을 입은 여름길. 스님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1: 따 새소리도 좋고.
2: 여름이네요, 스님.
1: 여름이네요.
2: 오늘은 어디 오셨습니까?
1: 오늘은 저 부처님의 은혜가 은빛 바다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땅. 은혜사. 네, 오늘 부처님의 은혜가 은빛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땅, 은혜사로 갑니다.
0: 불보살의 가피가 은빛 바다가 되는 곳, 은혜사. 신라 40일 때 헌덕왕이 조카인 애정왕을 폐위시키려고 일으킨 정쟁으로 숨진 원혼을 달래고 헌덕왕의 참회를 돕기 위해 창건했다는데요. 당시 해철국사가 창건한 해안사가 은혜사의 전신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는 조선시대에는 31본산이자 경부 5대 본산이었던 큰 사찰이죠. 아미타불을 모시는 미타도량으로 유명합니다.
1: 팔공산 은혜사. 이야, 그 시체가 굉장하네. 이야, 사천왕문 진짜 장엄하네.
2: 이거 일주문인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천왕문이네요?
1: 사천왕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사천왕만 치고는 아마 제일 크지 싶어. 굉장하다. 오히려 사천왕님들도 키가 크신데 워낙에 문이 높으니까 사천왕님들의 키가 아담 사이즈로 보이네. 제일 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0: 소나무가 빼곡한 숲길이 펼쳐지네요.
1: 오늘 은혜사에 들어오니까 막 저 팔공산 까마귀들이 이쪽으로 다 내려왔나 봐. 어서 오라고 막 반기네.
0: 은혜사는 숙종 때 종친부에 귀속되었는데요. 그때 사찰 입구의 땅을 매입해 소나무를 심고 금포정이라 이름 지었죠. 300여 년 동안 은혜사를 지켜온 수호수랍니다. 2008년 금강송 1080주를 더 심어 지금의 울창한 소나무 숲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향이 가슴에 가득 채워지니 숲이 주는 위안에 저절로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2: 여기가 금포정이라 그러네요.
1: 응?
2: 이 소나무 숲길을 금포정.
1: 금포정. 사냥을 금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막 동물들을 찾고 그러면 안 되지. 동물들이 그래도 한 군데라도 좀 마음 편안한 데가 있어야 하잖아. 우리 부처님 도량에서 그렇지 사냥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소나무들이 서로 이렇게 엉켜 있는 듯 하면서도 또 뭐 서로의 자리를 지키면서 뭐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서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우리 사람 사는 것도 그러겠죠. 서로 경쟁하고 뭐 그러지만 또 나름대로 그 속에 또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와 봤습니다.
0: 소량 가득한 숲 사이로 걸어 은혜사로 향하는 길. 늘어선 소나무들이 금강신장 같지 않나요? 은혜사를 일구었던 고승 대덕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도전입니다. 고색 창연한 옛 부도들 사이로 후학들의 정성이 담긴 일타 스님의 부도가 보이네요. 은혜사의 오늘을 만든 고승 일타 스님. 몸소 실천으로 후학들을 일깨웠던 이 시대 진정한 선지식 중 한 분입니다.
1: 일타 스님 해인사 지조감에서 우리가 모시고 법문 듣고 차도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스님 멋쟁이 스님 그립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렇게 낭낭하시게 하실까, 신심이 나게 하실까 가끔 듣습니다, 스님.
2: 스님은 그럼 일타 스님하고 인연이 있으시네요.
1: 예, 우리 저희들 출가해서 큰 스님 모시고 살았죠. 그리고 가끔 내려오셔서 또 이렇게 계단이 펼쳐질 때 늘 계를 설해 주셨고, 또 포살 때 운 좋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포살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참석해서 신심을 다지고 그랬던, 아주 그때 당시에 차도 잘 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멋쟁이 스님이셨어요.
2: 스님께서 기억하시는 일타 스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손가락이 연비를 하셔서 부처님께 바치셔가지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손으로 글을 멋지게 쓰셨죠.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계유를 설하실 때 모든 비구들이여 이거 시작하실 때 그것이 항상 너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존엄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처의 길로 나아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 평소 성품도 좀 유하고 인자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예. 예. 예. 성품도 유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그리고 선이면 선, 교면 교, 유리면 율 다 밝으셨죠. 정말 어떻게 보면 해인사의 성철 스님, 자운 스님, 일타 스님, 뭐 물론 다른 어른 스님들도 다 계셨지만, 이 해암 스님 뭐 이런 분들 같이 이렇게 걸어오시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자랐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당대의 가치들 그렇게 수행하신 그 너무 보기 좋았죠. 어쨌든 또 사리탑도 장엄하게 또 잘 모셔놓으니까 또 좋네.
0: 큰 스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본 것만으로도 그 발자국 뒤따르는 후학은 큰 가르침을 얻어갑니다.
1: 보화루, 보배로운 부처님의 법비가 내리는 보화루.
0: 화엄경에 나오는 불보살의 세계 보화. 이곳이 바로 불국토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가 남아있는 보화루엔 금강역사가 듬직하네요. 극락보전으로 향하는 깨달음의 관문입니다.
2: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사찰에 현판이라는 걸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추사 김정희가 선에 대한 해박한 지식, 꽤 경지가 높았다, 이렇게 이제 전해져요. 보면은 제가자 중에서도 계속 수행해서 경지에 오른 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스님도 그러면은 제가자하고

0: 어떤 뭐 법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뭐 도로 나누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 이분이 상당히 이렇게 식견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표를 좀 안 내면서 식견을 내면 좋죠. 그런데 표가 나거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스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말하자면 법에 말하자면 높고 낮고는 없지만 식견에 넓고 좁음이 있을 수 있고 또 빠르고 느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포용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이제 그러면 식견이 좀 더 높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저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확 해버리면은 그게 또 인간인지라 또 깨우침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았다는 생각보다는 또 마음부터 막 다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기도 하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 어른 스님들은 뭐 좀 가풍이 다 다르긴 하지만 주로 그냥 소리를 지르거나 몽둥이 찜질하거나 해가지고 혼내켜서 생각을 바꿔주고 이런 방법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즘에는 점잖게 뭐 필요하면은 할도 해야 되고 방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논리로 깨우치고 또 이치로 깨우치고 뭐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0: 스님의 노장 스님은 좀 그런 스타일이셨겠죠. 선철 스님.
1: 그렇지. 저의 노장 스님은 그냥 한마디로 딱 뭐라고 뭐 얘기하면은 야 너 자면서도 화두 되냐?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지. 야 너 꿈속에서도 화두 돼? 이 말 한마디면 그냥 더 해? 가?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0: 일타 스님은 그 반대셨을 것 같아요.
1: 일타 스님은 안 그러셨어요. 설명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옛날 어른 스님들 일화를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자상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러게 자운 스님, 일타 스님 이런 분들은 좀 자상하시고 품는 스타일이고 우리 성철 스님이나 해암 스님이나 이분들은 그냥 혼내키시고 그냥 막 이러신 분들이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던 시절이다. 물론 지금도 그런 눈푸른 어른 스님들이 계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화들이 전해지고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옛날이 그립기도 하고 그렇네요.
2: 큰 스님의 법평은 여전히 후하게 가슴을 적시네요.
1: 아이고 은혜사에
3: 스님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스님 나와 계셨네.
3: 예 스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얼마 만이요?
3: 아유 강원에 다닐 때니까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1: 선생님. 이야 그래 지금 여기서 국장 소임 보시네.
3: 예, 국장 소임 보면서 또 말사 주지 소임도 겸하고 있습니다.
1: 아, 최일선에 서 계신다.
3: 은혜 제가 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1: 고맙습니다, 맞아주셔서. 오늘 뭐 안개가 탁 있는 게 부처님의 은혜가 그냥 푸근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3: 이제 은빛 바다 말 그대로 오늘 은혜사의 풍광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이고
3: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네. 우리 여기 향나무가 보이시죠?
1: 그러네. 맨 먼저 향나무가 우리를 맞이하네.
3: 이게 우리 은혜사의 랜드마크 객인데요. 수령이 한 500여 년 됩니다.
1: 이야, 그러니까 500년 동안 이 자리 계신 거 아니에요?
3: 예.
1: 이야.
3: 근데 어른 스님들 말씀으로는 네. 이게 보기에는 한 그루 같이 보이는데 네. 옛날에 어린 묘목을 세 그루를 식재를 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3: 그래가지고 얘들이 비바람에 안 쓰러지고 살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4: 서로 하나가
3: 되네. 부둥켜 얹고 한 그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500년을 예, 건강하게 잘 큰 것 같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많은 것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4: 그렇구나. 세계가 하나가 된 건 또 그래 풍파를 견뎌내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셋이 힘을 합해서 예. 하나가 되고 이런 거네요.
3: 세계 일화라는 말이 있듯이.
4: 아하. 거기서도 세계 일화를 예. 쓰는구나. 야, 그러니까 우리는 삼자 좋아하잖아요.
3: 예.
4: 불법승 삼보도 있고 뭐 셋이 살더라도 싸우지 말고 살자 뭐 예, 이런 예. 것도 있는 거네.
3: 서로 화합하면서 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셋이가 예. 하나의 향기를 이렇게 내는구나.
3: 예, 선생님.
4: 탐진치를 하나로 모아서 예. 부처님의 자비로 내뿜네. 어쨌든 우리 예. 은혜사의 모든 거시기가 예. 은혜 역사를 다 알고 있는 향나무여 앞으로도 우리 저기 은혜사들 좀 잘 지켜주시고 예. 오는 사람들 다 평안한 기운을 주소서. 여기에 저 특별한 뭔 좀 저 북이 있다든가.
3: 아 예. 저기 봄종묘에 보면은 2층에
4: 그렇겠다.
3: 세북이 있습니다. 철거가.
4: 세북. 아하. 예.
3: 일타 노선님께서 예. 이 은혜사에 94년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북을 새로 불사를 해야 돼가지고 아. 하는데 그 자비보살이라 하지 않습니까?
4: 예.
3: 일타 큰스님께서
4: 예.
3: 소 가죽조차 쓰지 말라 하시는 그런 자비심으로
4: 아하.
3: 그래서 이 철고를 세복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4: 법고가 그러니까 가죽 법고가 아니고
3: 예.
4: 철로 만든 쇠북이 있는 거네?
3: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도 예, 드문 경우입니다.
4: 예.
2: 자비심으로 빚어낸 쇠북을 보러 올라가 볼까요?
4: 이야, 크다. 크아, 아이고.
3: 일타 큰스님의 친필.
4: 예,
3: 친필 글귀가 있습니다.
4: 이야, 아니, 그러면은, 이 저기, 쇠북을 한 번씩 때려요?
3: 예, 예, 중앙에. 저희들 예불할 때, 예, 조석 예불할 때, 쇠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4: 이야.
3: 소리가 아주 은은하게, 오히려 소가적으로 만든 벚꽃보다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4: 오, 그러네.
3: 예.
4: 진짜, 저, 우리 법당 안에, 저, 쇠북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예. 큰 쇠북은 또 처음 보네.
3: 예. 이 북을 예불 때마다 치면서 이제 일타 큰스님의 그 자비 정신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4: 그 이 큰 북에 이게 해가 있고 달이 있네.
3: 예.
4: 뭔 뜻이에요?
3: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이제 천녀하고 이렇게 논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4: 여기는 예. 뭐 지혜고 여기는 자비고 그런 모양이네.
3: 예, 그런 것 같습니다.
4: 그 이게 세게 쳐요?
3: 마지막에 할 때는 오타 할 때는 세게 칩니다.
4: 야, 운판도 잘 생겼다.
3: 예. 여기도 뭐 쌍룡이 있는데 여기도
4: 네. 그러네.
3: 1월이 같이 하늘에.
4: 우리 해와 달이 없으면 우리가 예. 없는 거지 뭐. 야, 그렇구나. 쇠북이 우리 일타 큰스님께서 예. 이렇게 중생의 가죽을 두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쇠북을 하셨구나.
3: 예. 제 부학들이 많이 예.
4: 예.
3: 배우고 이렇게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예. 예.
2: 스님의 큰 깨달음과 자비심을 쇠북에서 느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6: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

0: 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격려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도 카네이션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공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생활불교의 꽃을 피운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가 탄생한 지 124주년이 됐습니다. 진각종은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종단의 체질을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과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관음종이 유등제를 봉행하며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잠정 중단된 유골 발굴 재개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조계총림을 이끌었던 전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 2주기 추모 다례가 열렸습니다. 승탑과 비제막식도 열려 선사의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언제나 참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춘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이번엔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권 프로그램으로 영남권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로 마련된 가운데 8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해인사 자비원이 운영하는 광명 노인 요양원을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도 카네이션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공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전국 비구니회 해인사 자비원이 운영하는 광명노인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시설 운영 상황도 살피며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후원 물품과 격려금 3천만 원을 전달한 진우 스님은 불교계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 수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로지 수행 그리고 포교에 정진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복지부문을 완벽히 하는 것이 우리 종단이 해야 할 일이고.
1: 이날 회장 광룡 스님을 비롯한 전국 비구니의 임원진 스님들과 전국 지회장, 운영위원, 목련회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은 떡과 과일 등 먹거리와 2천여만 원 상당의 생활의약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3: 어떻게 하면 이 종교, 불교 단체가 좋은 영향을 줄까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저희로서는 너무나 귀하고.
1: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도 동참해 해인사 자비원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의 원력과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4: 어른 모시는 입장에서 애를 다 먹고 아직 결혼을 다 못하는데 이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 해관 차원에서 어른 스님들 계신다고 선배 스님들 계신다고 찾아와 주신 거 정말 감사하죠.
1: 해인사 자비원은 1999년 가야산 실버타운으로 시작해 2003년 해인사 자비원으로 명칭을 변경. 이듬해 노인 의료 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2009년 광명 노인 요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6년부터 전국 비구니에서 운영을 맡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해인사 자비원 방문에 앞서 진우 스님은 해인사를 찾아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사찰의 안녕과 국민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이어 해인사 방장 대원 대종사와 환담을 하며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해인사 경내 판강학교를 방문해 팔만대장경 복원사업이란으로 진행 중인 서각교실 현장을 둘러보며 전통 판각 기술 개선과 미래 세대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해인사 자비원 방문은 고령화 시대 속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불교계 복지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생활불교의 꽃을 피운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가 탄생한 지 올해로 124주년이 됐습니다. 진각종은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한편 이 다가올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종단의 체질을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과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진각종 총인 덕일정사와 통리원장 능원정사가 차례로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전에 꽃을 올립니다. 스승들은 물론 종립학교 학생들에 이어 종립유치원 어린이들도 아장아장 걸어나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헌화하며 회당대종사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진각종이 어제 종조 회당대종사 탄생 124주년을 맞아 진각문화전승원 무진설법전에서 기념불사를 봉행했습니다.
6: 어려운 시대에 탄생하시어 진호국가 중생구제 세간정화의 한길을 지극하게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사부대중은 그 뜻을 이어받아 시대 문제에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승속이 화합하여 인류와 사회의 밝은 빛을 회양하는 진실한 진각행자로 살아가겠습니다.
5: 회당대종사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생활불교의 가르침으로 진각종을 세웠습니다. 1947년 복잡한 의례 대신 육자진원 온마니 밤매움을 염송하며 스스로 닦는 실천수행을 강조해 한국불교의 현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문화인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7: 종교로 정신문화를 발전시키지 않고 과학으로만 물질을 발전시킨 결과는 악한 대로 돌아가기 쉽다. 종교에 대한 믿음과 깨침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과 불행한 고통 가운데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5: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각종은 끊임없는 제도 혁신과 체계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교법을 체계화하고 동착한 포교 문제들을 다양한 시대적 방편들로 해결해 나가 국가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8: 창종 80주년 맞이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제도와 마음을 혁신하고 체제의 전환을 꾀하면서 교화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5: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진각종은 회당대종사의 육자진원 울림이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세상으로 만들길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대거 목숨을 잃은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참사.

0: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관음종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유등제를 봉행하고 잠정 중단된 유해 발굴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도각 스님이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유등에 하나둘 불을 밝힙니다. 사부대중은 눈을 지그시 감고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묵념합니다. 관음종이 지난 9일 총무원이 위치한 서울 낙산 묘각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기 2570년 상생과 평화의 유등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유등제는 사고로 희생된 183명의 영령과 지난 2월 유해 발굴 과정에서 순직한 대만인 잠수사 고 빅터 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 84년 전 장생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덕분이자 타인을 위해 자신을 던진 대만의 잠수사 고 빅터 씨의 인류애를 밝히는 이치입니다.
1: 빅터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그동안 힘겹게 이어오던 민간 차원의 발굴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 이날 관음종은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유골 발굴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희생자 유전자 검사 결과 즉각 발표, 발굴 재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장비, 예산 편성, 유해 고국 봉환을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3: 상생과 평화의 유등이 고인들을 모시는 길잡이가 될 때까지 우리 관음종과 유족들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4: 이 눈부신 불빛을 따라 이제 그만 캄캄한 바다에서 나와 따뜻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1: 홍파 스님은 가난한 여인 난타가 공양 올린 빈자 1등 설화를 소개하며 관음종이 유등 공양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5: 난타가 올린 그 불빛은 여전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불은 다른 불은 꺼졌어도 그 불은 끌 수가 없느니라.
1: 2016년 조세이탄광의 참상을 접한 뒤 올해로 10년째 기도로 영령들을 위로하고 유족과 아픔을 나누고 있는 관음종. 이날 간절히 마음으로 밝힌 유등이 깊은 바닷속 영령들을 인도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모구 가풍의 계승자로 조계 총림을 이끌었던 전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 이주기 추모 다례가 열렸습니다. 승탑과 비제막식도 열려 선사의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언제나 참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조계 총림 송광사는 지난 9일 남은당 현봉대종사 이주기 추모 다례와 승탑 비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평소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이들과 자비로운 미소를 기억하는 사부대중이 송광사 대웅보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행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이라며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독려하던 스님의 생전 육성법문은 아직도 모두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스님의 가르침을 모아 법문집 무담실을 발간했습니다. 상담법어와 특별법문, 기고문, 인터뷰 등 스님의 평소 사상과 불교관을 엿볼 수 있는 걸 80여 편을 엮었습니다. 특히 BTN 불교TV와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은 법문은 QR코드로 생생히 만날 수 있습니다.
7: 무담시는 이 지방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무담시라는 말에 없을 무, 말씀담, 나눌 시자를 붙여서 화두로 만든 것입니다. 선사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6: 다례제를 마친 대중은 자리를 옮겨 성보박물관 뒤 부도전에 세운 스님의 성탑과 비를 제막했습니다. 탑은 높이 3m, 폭 1.5m 경주석을 사용해 평소 스님의 기풍처럼 단아하면서 당당한 형태로 모구가풍을 상징하는 소 4마리를 양각한 것이 특징입니다. 비석은 대강백 불국사 등민 스님이 비문을 짓고 일곡 김재성 거사가 전서와 예서로 2,500여 자를 옮겨 썼습니다. 이날은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병숙 여사도 동참해 생전 인자했던 스님의 면모를 추억했습니다.

0: 평산 마을에 내려왔을 때도 잊지 않고 평산 책방까지 먼 길을 찾아주셨지요. 그때 보여주신 격려와 자비로운 눈길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 너는 또 다른 나라는 가르침으로 항상 대중에 벗이 되고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이었던 스님은 총림의 수행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2: 스님은 다 아시다시피 불같이 살다가 바람같이 갔다. 한마디로 그렇게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스님 가풍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정진하고 표상으로 삼고 깊이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 모국 가풍을 앞세우며 수행과 전법, 그 어느 것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던 현봉 스님. 열반 2주기가 지났지만 남겨진 스님의 발자취와 무담시 법문은 조계산 곳곳에 깊이 새겨져 후학들의 화두로 남았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3: 경주 불국사가 옛 경주역 광장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등 봉축탑을 설치하고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8일 봉행된 봉축탑 점등 법회에는 불국사 조실 종우 대종사, 회주 법달 대종사, 주지 종천 스님, 최혁준 경주시장 직무대행,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4부 대중이 통참했습니다. 주지 종천 스님은 봉축탑 점등사에서 마음으로 밝힌 등불을 길잡이 삼아 항상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날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조실 종우 대종사는 점등법어를 통해 어둠 속 등불을 밝히는 뜻은 중생의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라며 연등불빛이 시민 모두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불국사는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청춘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권 프로그램으로 영남권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8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인연의 현장을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부친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 천년고찰 대구 동화사가 청춘들의 웃음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마련한 나는 절로 동화사가 1박 2일 일정으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1602명이 신청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접수 인원을 기록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청년 남녀 24명이 참가해 특별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청년들이 편안하게 소통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24분은 1602명의 지원자 가운데 선발된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만큼 이 시간이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하게 남기를 바라며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만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4: 참가자들은 동화사 경례를 함께 걸으며 데이트를 즐기고 사담과 공양, 1대1 로테이션 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동화사 주지 성강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비로함에 모셔진 비로나자부를 형상한 선물을 전달했고 도륜 스님은 청실과 홍실 단주를 건네며 인연 맺기를 응원했습니다.
6: 여러분들께서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동화사의 상스러운 기운 속에서 상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즐긴다는 마음으로
4: 동화사만의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기존 만남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7: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나는 절로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일단 외모도 잘생기신 분들이 많고 성격도 다들 좋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오늘 이 자리가 꼭 정말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과 최종 커플을 이어서
4: 저마다 준비한 노래와 춤, 신앙송이 이어지며 긴장감은 웃음으로 바뀌었고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9: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이성 또는 동성분을 만나는 기회가 색다른 경험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떨리

0: 그리고 또 많이 또 신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인연의 가치를 청년들의 만남으로 풀어가고 있는 나는 절로. 동아사에서 영남권 청년들의 만남으로 건강한 만남 문화와 결혼 친화적 가치 확산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2: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제20회 무차 만발 공양을 개최했습니다.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어제 부산 송상영 광장에서 이사장 상진 스님과 태고종 부산교구장 자관 스님, 백명숙 여성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무차 만발 공양을 개최하고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백명숙 회장은 불교와 인연이 없는 시민들도 거리에서 사찰 음식을 체험하며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한 포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차만발 공양에는 소속 회원 30여 명이 함께하며 현장을 찾은 시민과 불자 등 3천여 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사찰 비빔밥을 대중 공양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울산의 젖줄 태화강이 자비의 등불로 환하게 물들었습니다. 빛으로 있다, 자비로 짓달 주제로 사흘간 펼쳐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 현장을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싱그러운 실록이 우거진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장엄한 추태들의 선도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세상에 알리는 이 행렬이 축제의 서막을 알립니다. 올해는 빛으로 있다, 자비로 짓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울산 시민 모두의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어지는 봉축 법요식과 점등식에서 참석자들은 연등에 불을 밝히며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고 평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4: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의 뜻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며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을 밝혀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3: 올해 축제는 전통 불교 문화와 현대적 콘텐츠의 만남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울산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며 태화강 위에서 노를 젓는 형상에 헤들링 부처님 장엄 등은 백미로 꼽힙니다. 명천 스님과 선지 스님이 선보인 사찰 음식은 건강한 식문화에 관한 관심을 끌어모았고 밤하늘을 수놓은 마카놀이와 도른쇼는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5: 오늘 이 자리가 화쟁의 정신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힘을 키워서 세상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 전통 불교 문화에 현대적 감각을 입힌 이번 축제는 시민 모두 하나 돼 즐기는 울산을 대표 문화축제로서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2: 경남경찰청 경승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7일 본관 4층 대강당에서 경승실장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경승단과 지도법사 스님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부처님 탄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 장학증서 전달식이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덕 스님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법회에 앞서 신규 지도법사 위촉식을 갖고 산청 율곡사 주지 수미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불교연합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합창제는 제주전통연등문화축제의 하나로 도내 7개 합창단의 무대와 BTN불교TV 남성중창단의 특별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담바라 어린이 합창단의 너와 나로 막을 연 공연은 연합합창 아 놀라워라로 대미를 장식하며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찬탄했습니다. 연합합창단 조수일 회장은 공연을 통해 모두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공덕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태고 복지재단 미타요양원이 어버이날

효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주 미타요양원은 지난 9일 요양원 내에서 2026년 가족과 봉사자가 함께하는 효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악 공연과 가요 무대로 이어진 행사에서 미타요양

편안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광명 노인요양원에 전해진 스님들의 따뜻한 자비행은 복지가 곧 수행이란 불교의 참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 사회의 버팀목인 어르신들을 향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발언해봅니다. 5월 1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물교 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0: 아, 오늘 제가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옆으로 막 새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 아, 그 얘기 못했네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오늘은 바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운전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신호대기에 이렇게 걸려 서 있는데 왼쪽에 상가가 쭉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가의 간판에 간판이 있고 간판 밑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기본 매너 클래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기본 매너 클래스 뭐 주 1회 뭐 어쩌고 이 장소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기본 매너 클래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지 기본 매너 클래스 그래 가갖고 인사하는 법, 전화 받는 법, 밥 먹는 법, 앉는 법, 일어나는 법. 식당에서 일어날 때도 의자 뒤로 찌익 끌고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다 안 그러잖아요. 또 명함 주고 받는 거 배워야 돼, 그죠? 그리고 저는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는 주도도 배우셔야 되잖아요. 스님들한테는 다도도 배우셔야 되고요. 그래, 맞아.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매너라고 하는 거 이게 곧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기본 매너 클래스 여기 위에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누구 매너 가르쳐 주는 거죠? 개 매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개 매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강아지 매너 클래스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이걸 배울 때 그거를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회화 훈련 이런 게 있대요. 사회화 훈련. 그래서 이 사회화 훈련이 안 된 강아지들은요. 자기 주인한테도 공격성을 갖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만지거나 이런 물고 다른 강아지하고도 즐겁게 이렇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다른 강아지를 보면 또 물고 싸우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강아지들에게 사회화 훈련을 하고요. 또 말 그대로 매너. 우리 강아지 훈련할 때 뭐 시키죠? 제일 먼저 시키는 거. 앉아. 그렇지. 앉아. 앉아. 그리고 손.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기다려.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거 시킨대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거 현수막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아 나도 여기다가 인간 기본 매너 클래스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게 앉는 법, 서는 법, 밥 먹는 법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매너 클래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회에서 배우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수준 높고 아름다운 매너는요 불교, 불가에 남아있어요. 스님들 이 절집안에 이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은. 그래서 야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요.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차에서 이런 거 생각나면 메모 다 해놔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거 배웠나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자라는 학생들은 따로 사회화 훈련을 자 오늘부터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자. 오늘 첫 시간이야.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에게 자기소개하는 법 배워보자. 이런 교실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또 친구가 실수했을 때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사과를 했을 때 그 친구에게 그 친구를 편안하게 용서해주는 법을 공부해보자.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되고 눈빛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배우나요? 없어요. 사과받는 법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물교 심리학 우리 산혜진미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사과하는 법. 미안합니다. 또 인사하는 법.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배웠죠. 여러분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본 매너 클래스. 인간 기본 매너 클래스. 저는 이게 대단한 어떤 인격의 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할 기본적인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사는 곳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앉아 배웠나요? 이 앉아가 뭐냐면요. 앉아가 뭐냐면 다른 걸 막 하다가 그만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이 앉아는 그만 멈춰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강아지들한테. 막 강아지가 막 난리를 치면은 앉아! 딱 그러면 앉아있잖아요. 모든 동작에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우리 이건 배웠습니까? 멈춤. 주변에 저하고 인연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우리 사내 진미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아기 때부터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결정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동국대 불교학과 저는 원서를 한 군데 냈어요. 거기. 딱 한 군데만 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도장 찍어서 아휴 이러면 안 되는데 도장을 찍어서 냈어요. 아시죠? 네. 그 도장을 담임 선생님께서 찍어주셔야 되는데 동국대 불교학과 한 군데 넣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도장을 제 얼굴에 던지셔서 너가 찍고 너가 가라. 그래서 이 도장이 제 머리에 맞고 날아갔어요. 그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주워서 제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저 미쳤다. 아니 왜 그게 뭔데 쟤 중대려 그런데 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군에서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저는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세로부터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네가 다 해? 그럼 난 안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마음이 똑같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길의 가치를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도 여러분 앞에서 감히 용기 낼 수 있었던 게 이 가르침은 보만이라는 놈이 똑똑하거나 잘나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여러분은 저보다 못나서 그 자리에서 화면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0: 가 배워야 할 어떤 스승의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쭉 내려왔는데 2600년을 흘러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워보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나를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르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 몇 푼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내용은 모두가 배우고 시작해야 할 기본 매너 클래스다. 인간으로서 모두가 갖춰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면 꼭 한번 집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형제들끼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앉아, 이거 우리 안 배운다 그랬어요. 멈추는 거잘 모릅니다. 계속 달려가요. 그래서 스님, 저 만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요즘에 엄청 핫하시던데요. 저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핫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또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어요. 그럼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가 멈출 수 있는 것은 내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도, 여러분 모두 수행자다라고 얘기했죠. 배운 바를 집안에서, 평소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평소에 배운 바대로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곧 수행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수행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나의 모습, 기존에 흘러왔던 나의 삶을 여러분은 멈추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자유롭고 걸림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도 바꾸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도 수행자예요. 근데 우리 그거 안 배웠어요, 어릴 때. 이거 배웠나요? 손? 이게 뭐냐면, 손, 그러면은 주인이 먼저 얘기를 해요? 강아지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주인이 먼저 얘기하죠. 이거 뭐냐면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잘안 배워요. 특히 요즘엔 더해요. 세상이 나에게 맞춰주길 바래요. 내가 네모면 이 세상도 네모이길 바래요.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부조리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정의하는 그 부조리가 모든 이에게 부조리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 불편한 것들이 보인다면 그 이유가, 불편함의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것도 안 배웠어요.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주는 기쁨도 우리는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기다려. 너무 급해요, 그죠? 우리 너무 급해요. 신호등 탁 바뀌고 1초만 출발 안 하면 뒤에서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렇게 간다고 엄청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참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 대세의 흐름에 반항하는 되게 못된 성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성격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처럼 그게 진지하진 않아요. 재미로 즐겁게 하는데 그거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저는 휴대폰을 안 봐요. 혼자 있을 때. 특히 지하철, 또 건널목 이럴 때 우리 휴대폰 보고 이제 특히 밥 먹을 때 저는 이렇게 빠르고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멈춰 있기를 저는 즐깁니다. 전 좋아해요, 그런 거. 모두가 뛰는 것 같으면 일부러 서봐요. 모두가 휴대폰을 볼때 저는 휴대폰을 보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손에 휴대폰을 들면 나는 책을 꺼내요. 책몇 페이지 보지도 못해요. 저는 그냥 괜히 그게 싫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릴 때의 그 마음은 반항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 저 밑바닥에는 나는 너네들이랑 달라라는 어떤 그런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옳음, 행복, 같이 이런 것에 반대에 있는 것도 내가 확인해 보았는가라는 저는 스스로에게 그런 자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반대편 봤어? 정말 이게 다 맞아? 그러면 이거 뺀 나머지는 너 확인해 봤어? 안 해봤잖아요, 우리. 그걸 확인하면서 저는 불교를 만난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10대가 누가 불교를 쳐다보면서 난 머리 깎겠다고 제 발로 들어갑니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분별할 줄 아는 깨달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이라는 그것에 대한 2600년 전에 스승의 분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걸 배울 뿐입니다. 여기가 복도입니다. 근데 이 복도가 이제 끝이 있어요. 이렇게 복도 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무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물을 마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근데 이곳은 물을 마실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고통스럽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는 불행을 느끼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사무실이 가득한 복도의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만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여러분 정수기 아세요? 정수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정수기를. 아, 이분들 참 정수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거 보여줄게요. 해서 여기다가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판매 사원은 당연히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여러분 집안에 뭐 설치해 본 적 없어요? 어? 테스트, 그렇지. 설치를 하고 나면 잘 되는지 테스트합니다. 오, 잘 돼. 오케이. 작동 잘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쓸 사람에게 사용법을 설명하잖아요. 맞죠? 그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1: 잘 안 들어요.
0: 들어요, 한 명, 나머지는 잘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너무 신이 났거든, 지금. 새 가전이 들어오니까 신이 나서 잘 안 들어. 예, 예, 예, 예. 잘 되겠죠? 예, 예. 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설치를 하면 테스트를 하고 사용법을 알려주잖아요. 정수기를 설치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다 컵을 갖다 대시고요. 이렇게 밀면은 이쪽은 정수, 이쪽은 냉수. 여기 빨간 버튼 요거 있잖아요. 요거 누르고 하면은 뭐가 나오죠? 뜨거운 물. 이게 버튼이 왜 있냐면요. 그냥 나오면 화상 입을 수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모델이 좋으면 뭐도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떻게 잘 알아요? 얼음도 나와요. 이 정수기의 훌륭함, 이 정수기의 뛰어난 기능을 설치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이분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수기에 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온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갈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목말라서. 근데 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오니까 이분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해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은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저쪽에 있던 이 사무실이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정수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본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갔다 왔는데 표정이 엄청 맑아. 그게 뭔데? 아, 그건 모르겠어. 근데 어디를 갔다가 나오니까 표정이 엄청 맑아지고 행복하대.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왔어요. 사용법 압니까? 몰라요. 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몰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야, 이것 때문에 누구도 병 고치고, 누구도 건강해지고, 누구도 행복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불행해졌던 사람이 행복을 느꼈대 하니까, 그때부터 여기 온 사람들은 이제 여기다가 뭘 하기 시작하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이게 불교 같아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 이게 불교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불행이라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정수기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러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서 뭘 해야죠, 우리? 물을 마셔야 돼요. 그게 정수기의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스승님. 위대한 스승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나의 고통과 나의 불행에 대한 솔직한 나의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가르침, 물을 마시면 먹는 즉시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스승을 만나지 못한 그 전생의 어리석은 과보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던 거지, 여러분이 나쁘거나 모자란 사람들이라서 고생했던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박복해서 고생한 게 아니라고요. 스승을 아직 못 만났을 뿐이에요. 올바른 분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길은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수기입니다. 물을 마시는 곳이에요. 근데 와서 이게 물을 마시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오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산의 진미를 준비하면서 불교의 색채를 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불교 TV에 와서 불교의 색채를 빼려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2600년 전에 어떤 스승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여러분이 그 가르침에 종교라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히지 않고 그냥 날것 그대로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써먹기를 바랬어요. 해보시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것의 위력, 이 물을 마시면 행복해지는 이 사람들의 그 기쁨, 이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부처님 말씀이 최고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목이 마를 때마다 쫓아가서 이걸 먹을 거예요. 맞죠? 목마른 사람이 여기서 물 한번 먹어놓고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잊어버려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듣고 행복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아셨죠? 네, 이 가르침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 가볍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수기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했더니, 모이 교수님께서, 스님, 정말 멋진 비유입니다. 근데 안 좋아하실 분이 많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수기는 뭐 하는 데죠? 물 마시는 데. 그러면 절에 가서는 뭐 해야죠? 물 마셔야죠. 약수물 말고. 약수물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거를 사용법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스승이다. 여러분 꼭 스승을 찾으세요. 내 삶의 멘토를 꼭 찾으세요.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유행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스승을 찾는 그 시간, 그 노력은 절대 가볍거나 헛되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기본 매너 클래스 얘기했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요. 이런 거를 배우지 않고 우리가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나의 이해와 상충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성과 여성들의, 왜또 앞에 남성을 먼저 썼냐고 하지 마세요. 바꿀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남성과 여성들이 사회 내에서의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을 미워하고 여성이 남성을 미워하는 문화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전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아예 커뮤니티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남혐. 혐오한다고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게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정도로 사회에 팽배한 어떤 요즘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심각하다. 큰일 났다. 왜냐면 우리는 화합하는 거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승단의 첫 번째 덕목은요, 화합이에요. 자기 수행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계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 있잖아요. 그걸 율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그 많은 것들이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서도 있지만 이 승단이라는 위대한 수행자의 공동체가 오랫동안 무리 없이 유지되게 하기 위한 화합을 할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걸 느꼈어요. 불교는 화합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화합이 아니라 싸우는 종교가 됐어요. 그런 거좀 느껴보세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그런 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뚜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머리가 꽝 하고 부딪혀요. 근데 그 천장이 보이나요? 보이진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 안에. 여성분들 느끼세요? 아,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아,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찾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들은 그렇지 않잖아. 왜 여성들만 이렇게 불행한, 불리한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해서 평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혼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이거. 남녀 평등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럴듯하죠? 이것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성이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뭐 무슨 이름이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장착하고 살아가야 할 기본, 아까 얘기한 기본 매너 클래스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됐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스님들은 여성도 남성도 출가할 수 있죠. 근데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누군지 아세요? 최초의 여자 스님. 부처님의 어머님은 안 계셨잖아요. 이모.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내. 마하파자파티 이모와 야쇼다라 공주가 최초의 비구니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 출가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그리고 머리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성들의 승단, 비구 승단을 무작정 따라다녔대요. 머리는 누가 깎아줬을까요? 본인이. 무작정 따라다녔대요.
그랬더니 왜 따라다니냐고 구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2600년 전의 여성의 인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려요. 부처님, 누구라도 올바로 수행하면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라도 공부하면은 생각과 번뇌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러면 여성들은 왜 출가를 안 시키시죠? 출가시켜 주십시오 하고 아난존자가 졸라요 부처님. 그래서 출가를 시켰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은 그 당시에 어디서 주무셨죠? 숲속에서. 맞아요. 숲에서 주무셨어요. 옷은 뭘 입으셨죠? 분소의를 입으셨어요. 분소의가 뭔지 아시죠? 죽은 사람 몸에다가 시신에 감아서 던져놨던 굉장히 더러운 허드렛 옷감이에요. 그거를 몸에다 두르시고 가신 게 사셨던 게 지금 스님들이 입던 입는 갈색 가사예요. 이거 말고 이거는 없었고 인도에서. 그럼 안에 속옷 입나요 안 입나요?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아 몰라요. 하긴 그렇죠. 보진 않으셨으니까.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입으시는 거예요. 물론 가사는 세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몸에다 그거 두르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불처럼 덮기도 하고 깔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청소할 때 다 다른 옷을 입었지만 어찌됐든 이걸로 사신 거예요. 머리는 빡빡 밀었어요. 무기 갖고 다니나요? 막 호신용 그 스프레이 이런 거 있나요? 2600년 전에 전기도 없잖아요. 그 숲속에서 그 독충과 맹수와 도적들이 들끓는 숲속에서 여성은 가축하고 비슷한 인권을 갖고 있었던 권리를 갖고 있었던 그 고대의 인도에서 숲속에서 분소의를 입고 맨발로 수행하면서 먹고 잔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시간을 비구니 스님들이 겪어서 오늘날의 비구니 승단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이런 사회적인 모습 때문이요. 때문이라도 제가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의 여성 출가자를 위한 부처님의 걱정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보면 비구니 스님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말이 나와요. 율장에. 저는 그 말씀을 오늘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성과 남성,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 매너 클래스.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아니 가정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있잖아요. 서로에게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쟤 때문에 나의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봐야 되는지. 똑같이 일했는데 쟤는 승진하고 나는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나는 승진하지 못했다라는 억울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지 기본 매너 아닐까요? 함께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비구니 승단에 계율을 보면은요, 비구 남자 스님하고 여자 스님하고 함께 길 걸어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특히 으슥한 곳에 같이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강을 건널 때 한 배 위에 같이 타지 말아라. 이것도 있어요. 근데 별별 일이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숲속에서 비구니 스님한테 스님 나하고 저기 떨어져서 우리 갑시다. 그럼 멀리 떨어져서 갔어요. 그리고 비구가 먼저 걸어갔어요.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를 당합니다. 나와요 거기 이야기가. 사고를 당해. 너무 끔찍하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같이 가라. 그런 경우에 같이 가면 너는 계율을 어기

인 것이 아니다. 되게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럴 거면 아예 그냥 같이 있으라 그러지 왜?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성들이 보호받아야 돼, 여자한테. 제가 보면 그래요, 요즘에. 산해진미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 남성들은 남성 심리학이 아니라 아동 심리학 보면 된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나약하거나 불완전해서 남성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완력이 누가 더 세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거를 부정하려고 여러분 가서 여성분들 헬스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그러면 못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써먹어야지. 써먹어야 돼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여성분들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남성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강의 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기본이잖아요. 누군가 나보다 불편하고 아프고 모자라고 힘든 불리한 상황에 있다면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가진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승단의 이 수행자의 이 위대한 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계율을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율에 예외가 생기면 사실 이건 법칙이 아니잖아요. 이건 완벽하거나 올바른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예외를 두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하니까. 우리는 함께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리 저 사람이 싫어도, 아무리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저 사람을 없애버리면 세상이 밝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함께 가야 됩니다. 약한 사람, 때로는 악한 사람, 때로는 부족한 사람, 때로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까지도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 앞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성을 이성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화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쪼개지고 쪼개져서 아까 쓴 그 쓰고 다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 혐오스러운 단어로 상대방을 분류하는 거는 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족한 게 있으면 누가 도와줘야겠습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합니까? 저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이 얘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야 저거 사회생활 안 해봐갖고 잘 모르나 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온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마인드를, 이 마음을 우리가 잊고 현실적이라는 빌미로 우리가 서로에게 손익만을 따지면서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까라고 저는 여쭙고 싶어요. 때로는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있고요. 회사에서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 같고요. 불합리한 일도 겪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에 손해가 생겼을 때 이것을 불합리라고 얘기하고, 나의 이익에 손해가 생기지 않으면 불합리임에도 불구하고 함구하는 거는 여러분 못 보셨나요? 많이 봤죠? 조금 어리석고 원론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교에서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유로 많이 드는데요.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도의 모양은 같은 게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교용으로 차별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차별이 있다는 얘기. 크고 작음도 있고 예쁘고 못남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도가 생기게 되는 이 바다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를 평등지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과 크기로 수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정신은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죠? 네모납니까? 몰라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모양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생각을 다 일으키고 모든 색깔을 다 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오늘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춘길 씨였습니다.
2: 저는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3: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4: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0: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0: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주지님께서 오늘 비가 오는 게 우화의 비유를 잘 하셨는데, 원래 제가 그 법회나 행사에 가면 오던 비도 멈추거든요. 네, 진짜로. 근데 오늘은 비가 와요. 우리 본문사 물 부족에 도움을 주려고 오는 것도 있고, 여기가 본문사 관음도량이고요. 오늘 용왕대제잖아요. 용왕은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왕이 승천하기 위한 그러한 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대중스님들과 또 신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오늘 오는 비를 맞고 복록이 무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주지 스님 오셔서 보니까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들어오는 통로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보니까 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도량이 단아해진 느낌이 들고요. 예. 뭔가 불사가 잘될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우리 주지스님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량 잘 가꾸셔서 지금도 우리 보문사가 전국 최고의 기도 도량이기도 하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세계적인 그러한 기도 도량으로 그리고 오늘 용왕대제가 국가적인 수륙 용왕대제로 이렇게 큰 그러한 국가적인 그런 행사로 이렇게 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사는 보문시연 원력홍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관세음 도량이죠. 관음 도량. 관음 도량이기 때문에 또 용과 함께 용왕과 함께 하는 그런 도량이기도 합니다. 관세음을 요즘 시대 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 또 인공지능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 기술이. 그게 소위 이제 양자 물리학인데.

이런 물체를. 그런데 위대한 실험이 역사적으로 제일 위대한 실험 중에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전자를 막 쏴요. 근데 전자가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쪽 요소 총알을 쏘면 총알이 저기 맞아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맞는데 내가 안 볼 때는 터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대포를 쏘는데 대포가 가서 맞으면 터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맞는데 내가 안 볼 때는 그게 터져버려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파동이자 입자, 입자이자 파동 그래요.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체, 모든 물질은 알고 보면 공이에요, 공. 그 원자도 이렇게 보면 99%가 비어 있어요. 그 1%가 전자하고 전자 뭐 중성자하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잠실 운동장이 있으면 잠실 운동장에 벌 모기 한 마리 지나가는 정도. 그게 전자라 그러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어요. 자, 그런데도 그 전자 하나도 내가 볼 때는 있고 안 볼 때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이, 내 의식이, 내 감정이 투영이 되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내 의식이 없으면, 내 감정이 없으면 안 생겨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여러분 맨날 말씀 저 연불하는 우리 발야심경에 보면 색이 곧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그러잖아.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 말이에요. 그는 벌써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미 그때 다 아시고 지금의 인공지능을 그때 벌써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뭐 나가르주나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지. 이제 우리말로 용수보살이라 그러거든요. 예, 용수보살은 우리 불교의 핵심 이론인 그 중도를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뭐 얘기 드리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이 관세음, 그게 아까 파동,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을 파동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이 생각을 하는, 내가 꿈을 꾸는, 내가 감정을 갖는, 희노애락 감정을 갖는 이 모든 것이 일종의 파동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마음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일체유심조라 그러죠. 일체. 일체는 시방 삼세를 일체라고 그래요. 시방은 뭐예요? 동서남북 중앙 오방에다가 오방을 겹쳐놓으면 시방이 되죠. 예. 삼세는 뭐예요? 머리나? 과거, 현재, 미래. 전생, 금생, 내생. 이걸 삼세라고 그래요. 그 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합쳐놓은 걸 일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일체가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유심조. 예.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엄경이고, 그게 바로 금강경이고, 그게 바로 법화경이고. 자, 그래서 관세음이란 곧 내 마음이다. 내 마음. 그런데 내 마음을 작용을 잘못 시켜버리면 괴로움이 생겨요. 괴로움이. 본래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본래는 그야말로 자제하거든요. 자성, 불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작용을 잘못 시켜버리면 그것이 괴로움이 된다. 자,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뭐냐? 관세음 보살님은 본성, 본 자체라 그러고, 본체라 그러고, 그 본체에서 나오는 움직임, 작용,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하는 작용, 그것을 표현한

그것이 바로 용이에요. 용. 나가. 자, 용이, 이 재밌는 게요. 용이 뭐, 어떻게 생겼어요? 용 봤나? 우리가 매일 봐요, 보려면. 근데 실제로 용은 못 봤죠? 내가 보여드릴게요. 용머리는 뭔 줄 아세요? 용머리? 용머리를 이렇게 보면 낙타처럼 생겼어요. 낙타. 용머리. 그리고 용눈. 눈은 뭐예요? 눈은 토끼 눈이에요. 뿔은 뿔. 사슴뿔. 뿔은 사슴뿔이에요. 그리고 용 비늘이 있죠. 비늘. 비늘이 뭐예요? 비늘은 잉어 비늘. 잉어. 잉어 비늘. 비늘 숫자가 몇 개? 모르지. 99 81. 81개예요. 아, 진짜로 세 보라니까요. 정말 정말이다. 귀는 귀, 귀, 용귀, 소, 소귀예요. 배, 용배 봤어요? 용배. 용배는 대, 큰 조개예요. 예, 대합이에요. 이제 조금 감이 가죠? 코는 뭐예요? 코, 용코. 용코 걸렸다. 돼지코, 돼지코. 그래서 이 발톱은 발톱, 발톱 매 발톱이에요. 매. 그리고 용 주먹이 있어. 용 주먹. 용 주먹이 뭐예요? 호랑이 주먹입니다. 호랑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용 봤다. 예? 용 봤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해 놓으면은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동물들의 가장 수승한 그러한 것을 합해 놓은 것이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뭐 베트남, 용이 없는 곳이 없죠. 서양에서도 용이 있죠. 드래곤. 예. 자, 용은 가장 수승하다 이 뜻이에요. 가장 수승하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음보살님의 작용을 용을 통해서 한다. 예.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용 타고 가는 거 보셨죠? 해소가람 같은. 예. 그 관세음보살님 마음이 밖으로 작용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넘어졌어. 응? 배를 타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졌어. 사람이 빠졌어. 곧 죽어가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구조를 해줬어. 그게 뭐냐? 구조를 하는 사람, 구조를 해주는 사람은 바로 용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작용, 대자 대비 행이 펼쳐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살아가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누군가의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이 작용한 거예요. 그게 선업이 작용한 거예요. 선과로 작용한 거예요. 그냥 무심히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즉 그 말은 내 마음을 네 마음을 잘 써라. 에?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손길이 닿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괴로워서 부처님께 빌었어요. 관세음보살님께 빌었어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매일 꿈에 나타나요. 꿈에. 그래서 같이 걸어줘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괴로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튿날 또 나타나셔서 그 뭐 또 이튿날 또 나타나시고 그런데 어느 날은 진짜 괴로운 날이야. 안 나타나. 관세음보살 안 나타나.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관세음보살한테 항의를 했어. 왜 꿈에 안 나타나십니까? 그랬더니 관세음보살님이 네가 너무나 괴로워서 너를 내가 업고 있었다. 그게 이제 하나 빠진 게 둘이 항상 발자국이 걸어가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나. 그래서 항상 관세음보살님이 같이 걸어준 건데 자기 발자국밖에 안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서러워서 관세음보살님께 항의를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나는 너를 업고 있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나겠지. 뭔 뜻인지 아는가 모르겠다. 자, 관세음 용왕은 아까 마음의 작용이라 했고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용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용왕한테 그리고 용왕은 물을 항상 품고 있고요. 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아까 우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게 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 없으면 모든 생물은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물리적인 물질을 이루는 그 4대가 바로 이제 지수 화풍인데 그 중에 이제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도 하고요. 그 물은 바로 용이 사는 곳. 용이 사는 곳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 생명이 평화롭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 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물을 우리는 숭배하는 뜻에서 용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왕을 섬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내 속에 의식,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러한 선한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관음도량인 우리 보문사에서 관세음보살께 기도하고 용왕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용왕 대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 그 작용들이 나한테 어떻게 선하게 작용이 돼서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기고 결국은 아까 관세음보살님 말씀드렸는데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 그러한 선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 선한 일을 생기려고 하면 우리가 복을 지어야 되겠죠. 예, 복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복을 많이 지어야 그러한 복록이 나한테 돌아와서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긴다. 자, 그런데 그 복을 짓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강령을 내리셨어요. 그 강령이 뭐냐? 복 짓는 강령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육바라밀이죠. 예. 육바라밀 첫째, 보시, 또 지계, 또 인욕, 또 정진, 선정, 지혜. 요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면 그걸 복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 육바라밀을 행함으로 해서 나의 악업들이 사라진다. 업장 소멸이 된다. 그냥 내가 악업이 많아버리면 괴로운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그 안 좋은 일들도 많잖아요.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고 뭐 몸도 아프고 또 뭐 가족한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이 또 망하기도 하고 온갖 그 괴로움을 우리 안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괴로움 그 자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인연 따라서 연기법 따라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괴로워지느냐, 내 안에 안 좋은 업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전생에, 어찌됐든 내가 욕심을 부려서 삼독심을 부려가지고, 탐진치 삼독심을 부려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보가 나한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과보가 있으면 지나가다 자빠져서 코가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 지나가다가 나를 그냥 툭 쳐서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또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세상 이치라는 건 한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걸 왜 그러냐? 내가 남편하고 싸워, 부인하고 싸워, 자식들하고 트러블이 생겨, 자식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어. 그런 일들이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좋지 못한,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러한 악업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밝혀낼 거예요. 예. 자, 그때 가서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은 이해가 잘안 되겠죠? 왜 나한테 이런 불편한 일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가 하고 억울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가 많죠? 괴로울 때가 많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자작자수,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자업자득, 자기 업은 자기가 얻는다.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남 탓하지 말고, 주위 환경 탓하지 말고, 아, 내 업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그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서 스스로 괴로운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업이 사라져요. 그 업이라는 게 자꾸 이제 반복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윤회라 그러는데, 그 윤회업을 끝치려면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 스스로 마음을 잠재우고, 스스로 마음을 고요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선하라, 명상, 선명상하라, 참선하라, 염불하라 그러거든요. 예. 이제 그럴 때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절 열심히 하시고, 절을 잘하면, 저도 매일 108배를 하는데, 잘하면 무릎이 안 아파요. 잘못하니까 무릎이 아프지. 예? 절안 해봐서 모르지. 예. 어쨌든 절 열심히 하시고, 염불 많이 하시고, 기도 참선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까 육바라밀 하라 그랬죠? 예. 보시 열심히 해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이게 불전 놓고 등 키고 시주하고 이런 것들을 법보시라고 그래요. 법보시. 법보시가 보시 중에도 최고거든요. 예. 그 법보시를 함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보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에게 불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시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에 시주도 많이 해야 돼. 자, 오늘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죠? 춥죠? 예. 재미없는 얘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려야 되는데, 예, 미안합니다. 용왕대제가, 내년에는 더 성황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그러한 용왕대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GDP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뭐 10대 강국이니 뭐니 해도 지금 마음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세계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 67이래요, 67이. 예, 경제적으로는 뭐 10이니 11이니 뭐 하는데, 마음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마음 편해야 됩니다. 조금 못 살아도, 조금 없이 살아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나라는 지금 번지르하니 뭐 GDP

GDP가 국민 소득 1인당 3만 5천 달러니 뭐 일본을 따라잡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욕심들이 많은가 봐. 예? 탐진치 삼독심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예,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바람일, 보시, 지게, 인욕 웬만하면 좀 참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정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선명상도 하시고 참선도 하시고 염불도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백발도 좀 하시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이제 선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 나쁜 머리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살아가는 거를 편하게 괴로움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나시면 아니 시간을 내서 가끔 정기적으로 본문사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염불을 하시고 한 번쯤 이렇게 왔다 가시면 없던 복도 생기고 마음의 괴로움도 사라지고 업장 소멸도 되고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의 메카로 우리 보문사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법문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해 주십시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2: 선재 스님.
1: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3: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4: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5: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2: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3: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깊이가 남다르고.
4: 네. 정말 남다라요.
3: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배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0: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에서 쌓아갑시다.
1: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은희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아소공양 지불공도 백군불급이 천만억군 내지 산수비여소 불능급 수불의 약선 남다선 유유말사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과 불교의 계율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계율이라고 하는 한 단어는 사실 계 그리고 율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율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 출가하신 스님들이 승가 안에서 지내실 때 지켜야 하는 룰, 규칙인 것이죠. 한 사회나 집단에서 하나의 규칙이 있을 때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되면 그 집단이나 사회에서 처벌을 내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유례도 똑같이 우리가 발아이나 승잔, 다양한 죄목들이 있어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처벌로 끝나게 됩니다. 반면 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도덕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윤리 도덕.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답게 그리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윤리 도덕일 겁니다.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수행자, 즉 출가이든 재가이든 그 불교인으로서의 수행자가 그 불교 안에서 수행을 하고 살아감에 있을 때 이런 것은 지켜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다짐, 불교적으로는 발언이며 서원인 것이 계인 겁니다. 그래서 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한 존재입니다. 한 개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발현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계인 것이죠. 그래서 계를 받았을 때 불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교인이 됐을 때 지계, 즉 계를 지니며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많은 스님들과 불교 경전에서도 이야기라는 게 해야 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사회에 같이 어울려 살고 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그 사회 속에서 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이 조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잘못되냐? 내가 나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의 한 존재가 지금은 타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확인된 자신이 부족하냐, 위냐, 아래냐라는 그러한 우열, 서열을 매겨가는 무언가 잘못된 구조 속으로 스스로를 내던져 그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새로운 괴로움 속에 스스로를 내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 주제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그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우리는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는 불교에서 한 부처라고 할 정도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삶 속에 한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듯 불교에서도 한 존재 속에 한 법계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 하나의 존재라는 표현은 굉장히 숭고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며 굉장한 고유의 하나의 존재로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존재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비교 속에서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둬서 끊임없이 이분화시킨 잘라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부처도 중생도 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심불급중생 시삼부차별 마음과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다. 즉 마음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찰을 방문하셨을 때 절을 가셨을 때맨 처음 통과하는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이문. 누구도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 다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 사회에서는 극단으로 치달을 정도로 이분화시키고 점차 이분화된 삶 속에서 끝없는 경쟁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뿐만 아니라 물건 하나조차도 우리는 계속 비교하고 있죠. 무엇 하나조차도 다 비교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나도 그대도 또한 우리도 비교의 대상이죠. 그리고 비교만 하면 되지만 그 비교 속에는 바로 판단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잣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판단. 누가 누구를 판단하죠? 바로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어떠한 자격으로, 어떤 힘으로, 그냥 내 아르마리로, 내 경험에 빗대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하죠. 금강경에도 상이라고 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등장하지만 그 뒤에 붙어 있는 상은 바로 쌓냐라고 하는 그런 관념화된 것,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에 대해 내가 관념화시키고 개념화시키면 그게 내 세상의 전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로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 사람은 나와 맞고 이건 내가 봤을 때 틀

틀리고. 그래서 제가 투게더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이러한 불교를 보니 예전에 이런 것들은 틀렸던 불교다. 누가 어떤 걸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찌 감히 틀렸다라고 불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시대에 다를 수도 있고 표현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불교로도 누군가는 깨달았고 그 불교로 누군가는 지금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반대죠.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맞아. 이게 진짜 맞을까요? 본인이 어찌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교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파이집 현상공이라 하여 아집보다 무서운 거를 법집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법을 마음에 두고 함께 지혜로서 실천해야 되는데 이 안에만 가득 채워서 내 법을 머리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고 나아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까지도 함부로 판단하는, 그래서 그걸 다시 나와 비교하는 너무 무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훨씬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비교와 판단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결국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 겁니다. 예전에는 뭐 집안, 학력, 재산, 직위 그 정도를 좀 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거 우리 가정조사 하죠.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끔찍한 일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우리 호구조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자마자 아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부터 드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비교와 판단의 무서움입니다. 지금이야 지난 시절의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시점에 벌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분들, 여러분의 손주분들 그 삶을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세세해졌죠. 옷, 명품들이죠. 차량, 더 커야 됩니다. 물건, 남보다 내게 더 좋아야 되죠. 외모, 훨씬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습관, 습관까지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닝 열풍, 무슨 골프 열풍, 테니스 열풍, 모두가 다 그것만 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부터 다시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대회에 한 번도 안 나갔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은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건지 그냥 마라톤, 저는 마라톤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같이 뭔가 느껴지는 바가 많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욕하거나 견뎌서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뛰면서도 다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또 제가 또 직접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습관까지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기록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서브3라고 하는 이 마라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풀코스를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건 이거 선수급이어야 되는데 서브3를 못하면은 마라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까지, 저도 지금은 서브3 못하죠. 지금도 못합니다. 그냥 좋아서 뛰는 거 즐길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습관이고 취미이고 삶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워라벨이라고 표현하는 그거인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비교해야 되고 그 열 속에 나아가 백, 천, 만 나의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계속 무언가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비교의 삶 속에 나다운 것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찾지 못해서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바꾸고 싶어서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초라해서 그 사람이 부러워서 비교하는 건지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왜 비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서열을 다투기 위해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삶을 서열로 비칠 수 있을까요? 저는 성적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원에서 우리 해인사에서 학감을 할 때도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여기는 성적을 매기는 곳이 아니다. 1등으로 깨달아서 무엇을 할 거냐? 너에게 맞는 수행을 찾고 너의 앞으로의 승려로서의 출가자로서의 삶 속에 어떤 것으로 이끌어갈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승가대야 강원인 것이지 여기서 서열을 다투고 도반을 앞질러 가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도반을 앞질러 가서 얻을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을 것이다.

조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원에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꼴등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왜 꼴등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반에 10명이 있어서 내가 10등이면 적어도 구등한 도반이 저 덕분에 10등 안 할 수 있던 겁니다. 그게 미덕인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인 거죠. 그렇다고 진짜로 의도적으로 수행하기 귀찮아서 땡땡이 치다가 꼴등한 거,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올려줄 수 있게끔 살아가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가 불교를 통해 생각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자리이타, 자타일시 성불도. 입으로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행으로 실천하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치달듯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지금의 이삶. 결국 비교는 끝없는 비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잠깐 제가 준비해놨는데 비교입니다. 요새는 좀 진부해서 쓰지 않는 표현이죠. 남 엄치나 무슨 뭐 남 요새는 저것도 말한다며 친구 남편 연봉. 오죽하면 뉴스에도 나옵니다. 비교 지옥에 갇혀 산다. 유독 심한 한국의 비교 문화. 옆집 아들은 말이지 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뒤에 숨어있는 그냥 나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냥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Only don't know. 오직 모르는 겁니다. 오직 모를 뿐. 그러면 어떻게 하냐? Only do. 오직 할 뿐입니다. 비교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사전에 찾아보는 그냥 모른 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한 번쯤 시도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내 옷이 저 사람보다 초라하진 않나? 이 차 내릴 때 괜찮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안락해서 승차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사람들 많을 때 문 열고 차를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본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가족들을 태우거나 나의 일을 위한 거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쓰는 게 차인데 내리는 모습까지 생각해서 차를 산다는 게 너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차는 누구를 위해 산 겁니까? 내 자존심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산 차죠. 오죽하면 옛날에 광고 중에 현대자동차 중에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참 한참 웃었는데 오랜만에 동창회에 가서 친구를 만났더니 어떻게 지내? 라는 친구의 말에 차키를 삐빅 누르면서 그랜저를 보여줬다. 자꾸 그런 식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랜저 뭐 너무 좋은 차여서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공의 상징이라고 옛날에도 얘기를 했죠.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추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푸어, 하우스푸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해서 그거를 하는 삶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무리해야 되죠? 그냥 내 지금 형편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삶을 즐길 수 있는 게 어쩌면 삶의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리해서까지, 빚을 내서까지, 대출을 받아서까지 그것을 하는 남만을 위해서, 남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대출의 고통은 누가 갚죠? 내가 갚는 겁니다. 끝없는 비교입니다. 끝없는 비교의 끝에는 끝없는 괴로움만 있을 겁니다. 벌어도 내가 쓸 수 없는 겁니다. 왜? 갚아야 되니까. 갚으면서도 또 빚을 내야 될 겁니다. 계속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망경 제35경계 불반원계에서는 원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 죄로 살펴봤었습니다.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률과 십발치 십장양 십근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 35경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할 때 비교와 보여주는 게 아닌 내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순해야 된다라고 하죠. 맞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 그냥 비교와 쫓아가기 바빠서 그냥 한다라고 하면 역순할 것입니다. 역행하는 삶을 살고 역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거대한 피로감만을 줄 겁니다. 무언가를 살 때 내가 왜 필요한지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은 단 하나도 없이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일,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어쩌면 그걸 찾는 여정이 삶이라는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무거운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있어서 삶이 아닙니다. 만들어가고 바뀌어가는 게 삶입니다.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되고 싶은 그것은 스스로에게 깊게 물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자신만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핸드폰을 종종 바꾸실 겁니다. 3년, 길게는 5년 정도면 핸드폰을 꼭 바꾸실 거예요. 왜 바꾸죠? 구형이 됐기 때문이죠. 왜 구형이 될까요? 아, 물론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잘 안 돼서 바꾸는 건 상관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그것과 비교하니 이게 형편없어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에, 기쁜 마음에 돈을 열심히 모아 잘 샀던, 그리고 잘 쓰던 핸드폰인데 어느 순간부터 막 펼치기도 하고 막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걸 갖고 있다 보니 계속 비교하고 이게 초라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초라해 보인 겁니다. 나와의 추억, 나와의 사진,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인데 그건 다 사라집니다. 그 순간 초라하다, 부족하다, 이 하나로 나와 보냈던 시간, 나와 함께했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전자기기다 보니까 때 되면 바꾸는 건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죠. 신혼 때 또는 정말 필요할 때 또는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함께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초라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그 추억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지고 새 걸로 사서 바꿔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 순간 쓰레기통, 재활용, 나도 어디다 뒀는지 모를 정도로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되고 싶은 걸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물건이든 삶이든 그것들을 계속 나와 함께 그 삶의 여정 속에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나를 계속 나라고 두는, 불교에서 무아죠. 무아를 찾지 못한 채 고집불통의 나만 둬서 비교와 판단으로 찾고 알고 확인하려 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수준인가? 이거는 좀 좋은 건가? 그리고 자꾸 물어보죠. 이거 어때? 난 어때? 그거 어땠어? 왜 그런 확인을 해야 되죠? 어땠어라고 하는 그런 확인. 그건 못됐어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되는데 어땠어? 괜찮지? 네 거는 어때? 왜 어때라고 해서 계속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리모컨이 있는데 이걸 잘 쓰면 됩니다. 더 좋은 브랜드도 있고 훨씬 좋은 것도 있겠죠. 방송국에서 이걸 준비해줘서 쓰고 있는데 이걸 물어볼 이유가, 이거 어때요? 뭐 저거 어때요? 가 아니면 그건 못된 겁니다. 못된 게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계속 더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못된 게 됐기 때문에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왜? 악인 곡과 악한 원인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비교와 판단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이 하루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루를 비교와 판단으로만 하게 되면 결국엔 신구의가 삼업으로 작동돼 무거운 하루, 남겨지지 않고 부족함만 느끼는 허망한 하루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기 유퀴즈라고 해서 유재석 씨가 나온 곳에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행복학자님이 나오신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장 비호감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투게더 때 항상 하는 얘기죠.

근데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늘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회, 집단주의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평가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평가받던 내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사회의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비교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하나를 사고 내가 힘들어서 했었어도 더 비싸고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아, 진짜 내 삶은 초라하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왜 그런 비교를 해야 되죠? 행복하기 위해선 이런 걸 갖춰야 해. 저런 건 행복이 아니야. 이 리모컨보다 더 비싼 리모컨이 있어야 투게더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더 좋은 리모컨으로 눌러야 이게 잘 넘어가. 그런 게 아니죠. 쓸모에 의해서 쓰고 내 필요에 의해서만 쓰면 되는데 계속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더 큰 거에만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휘말리면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그쵸? 행복해지지 못할 겁니다. 사회 비교의 적나라한 쟁탈전이 바로 SNS입니다. 저도 SNS를 합니다. 제가 이제 행사를 나온 뒤로부터는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변의 불자님들께서 어디서 뭐 하는지를 좀 알려주면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올려두기만 합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질문도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홍보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SNS라는 걸 제가 쭉 보고 있으면 저도 어느 순간 모르게 이렇게 넘겨볼 때가 있는데 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거, 너무 행복한 사람,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의심이 드는 게 진짜 다들 이럴까? 이 한 장면, 이 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썼을까라는 뭐 그들에 대한 걱정이죠. 저의 연민이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핍을 좋아요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많거나 좋아요가 많아지면 아 내가 이게 이렇게 지위가 됐구나.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하고 더 비싼 거를 계속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오히려 뭐 뉴스위크나 그런 책자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기사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심각한 일인가 하고 열어보면 그 얘기는 진짜 온데간데가 없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심지어 불교계 뉴스에도 그렇게 자극적인 뉴스를 쓸 때도 있어서 참 되게 좀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뉴스를 이런 표현으로 제목을 달아야 되나라고 하죠. 썸네일이라고 하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 처음 화면이 있죠. 한 유튜버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썸네일이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의 4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배우나 뭐 좋아하는 어떤 영화의 내용이 있으면 그걸 보고 아 한 장면을 아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들어가는데 점차 그러다 보니 썸네일이 자극적이고 그 밑에 있는 달려있는 표현들도 미묘한 선을 지키죠. 비속어와 그리고 써서는 안 되는 표현과 정중한 표현을 미세하게 섞으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자극을 그 미세함이 더 큰 자극을 주죠. 대놓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교묘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행복학자라는 분도 이 SNS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침 저희 투게더에서 이 SNS에 대해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 그때 얘기했던 법망경 제33경계 허작무의계의 내용을 다시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모든 싸움이나 전쟁을 하는 것이나 겁을 주고 빼앗으려 하는 것을 보아서나 되겠는가. 또한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튕기는 듯 노래하고 춤추며 연주하는 것을 듣지 말라. 윷놀이, 바둑, 장기, 투어 등의 놀이를 즐기지 말라. 어떤 방법으로 기륭이나 운세 등의 점을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둑의 심부름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되니 만약 고의로 그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즉 허망한 일로 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가장 평등하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점차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허망하게 그냥 비교와 판단만을 하고 그 판단 속에서 마치 내가 우월한 거인 양 착각에 빠져 또다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그런 시간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아집,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생각만 훨씬 더 강력하고 똘똘 뭉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교하기에 항상 작고 부족하게 느끼는 겁니다. 판단과 평가하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가 거만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비교와 판단하는 그 속에 어디에도 자신다운 거, 나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되게 유명했던 그 유행어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있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뭔데 날 판단해? 라고 해서 이 래퍼들끼리 대결하는데 나온 건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너희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너희도 여기 경쟁하고 있고 너희도 지금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인데 너희가 뭔데 나의 지금 이 삶, 내 지금 이 모습, 내 실력을 함부로 판단하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의 최선이 비교와 판단으로 낮은 것으로 된 그 말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함부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정말 작은 권력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 권력이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평가하고 평가 속에 다시 비교해서 혼내기까지 하죠. 그건 정말 최악입니다. 겸손이라고 겸양이라고는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불교의 최고의 덕목은 자비심입니다. 비심과 자심, 깔로나와 메타라고 설명드린 적 있죠. 보살은 대비심,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 품어줘야 되는 그 마음으로 대자심으로 다시 사랑과 행복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교하고 판단하고 내 판단에 그 사람을 부합시키거나 안 맞으면 깎아내리는 그건 정말 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마바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비교와 판단으로 다른 사람과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경책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찰해 그것을 자신으로서 지키고 올바른 방향의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구경, 법을 설하시는 그 말 속에 이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법구경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마왕 파순을 만나며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끝에 열의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지혜를 얻지 못하여 치달려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다. 이제 마음은 업의 형성을 멈추었고 가래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즉 우리가 비교와 판단해서 증명받으려고 하는 건 어쩌면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집 짓는 자를 찾기 위한 허망한 허우적거림일지도 모릅니다. 그 끝에 무엇이 됐다 하죠?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 뿐이었다. 하나를 극복하고 하나를 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비교가 나타나고 계속 비교, 비교, 비교 거듭되는 비교의 태어남, 괴로움일 뿐입니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드러났구나. 나는 이제 나로서 나를 살아가겠다.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라고 해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스스로 확철대오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잃고 자신을 계속 헤매다 보면 절대로 그 법에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주신 법을 바로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표현하시며 더 이상의 위가 없는 적절하고도 동등한 깨달음이라 말씀하셨죠. 위 없다. 이 이상으로 비교할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적절하고 동등하다라는 삼맥과 삼보디의 이 표현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게 더 뛰어나구나. 이 깨달음이 훨씬 좋아. 이 선정이 훨씬 큰 거야가 아닌
가장 적절하고 동등한, 그래서 모두가 이것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처 될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가문의 사람만이, 이것을 배운 사람만이 깨닫는 게 아닌 누구든지 법에 대한 마음, 신심을 일으켜 부지런히 수행을 닦으면 그 끝에 위엽고 적절하고 동등한 깨달음으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론이며 성불론인 겁니다. 특별한 불성종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바로 불성종자인 깨달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재록에서 수처작주 입처계진. 여러분, 자신이 지금 머무는 곳에 주인으로서, 내 삶으로서 하고 있다면 자신이 있는 모든 곳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야지 그 뜻이 아닌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 이 자리 투게더의 이곳에는 법장인 제가 주인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투게더로서 여러분을 전할 수 있는 투게더의 참된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곳의 주인이 되셔서 투게더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오늘 하루 하나라도 행하신다면 그 삶이 계율로서 참된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됐던 내가 그것의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틀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고쳐나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그렇게 모든 행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고 삶일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다만 그 주인공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닌 영화 속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렉터라고도 저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감독에게 마음에 안 들면 감독이 없애버릴 수도 있죠. 갑자기 이민을 보내든가 극락 왕생을 시킬 수도 있죠. 다 감독 마음이죠.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삶 속의 감독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냐, 바로 그게 탄탄한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인연들을 쌓았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조화로운 출연진들이 등장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집으로서 고정불변의 자신이 아닌 연기적인 자신을 발견한 진화를 갖는다면 완벽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감독이 돼서 대흥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흥행,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탄탄한 스토리와 조화로운 출연진, 완벽한 마무리,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꼭 선택하는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 딱 이런 내용이죠. 탄탄한 스토리,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 그리고 조화로운 출연진, 저도 유해진 배우님이 나와서 보러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해피엔딩이 아닌 그 역사를 그렇게 반증하는 내용으로서 완벽한 마무리가 돼서 그 감독님이 원래 그전까지는 조금 어렵게 영화를 만들었었죠. 부인분이 그 훨씬 더 잘 나가다 보니 되게 힘들어하던 감독님이셨는데 장항준 감독님이라고 이번 영화로 천만 배우가 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여러 TV에서 나오면서 막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보고 그게 참된 난 것 같습니다. 행위와 인연과 진화로서 이제 감독으로서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 감독의 성공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숫다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그대의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태어남으로 결국 돌아갑니다. 우리 부모님, 집안, 아 이래서 부족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냐에 따라 지금과 다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교와 판단은 탓하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탓합니까? 다 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인데 오히려 덕분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덕분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고 어제 덕분에 지금을 살 수 있고 그것을 배운 덕분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행위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비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제의 나인 겁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여 오늘의 나로 살아가 주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행복할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지금 이렇게 투게더를 함께 해주신 이유는 우리 오늘 더 행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다 일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신 지금 그 이유도 행복해지기 위한 겁니다. 아, 일을 해서 더 불행해지고 싶어. 투게더를 봐서 삶이 더 괴로워지면 좋겠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어쩌면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비교와 판단이 아닌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면 어제의 나와 비교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끝없는 비교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나로 인해 극복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비교와 판단이 아닌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성찰해 지금을 사유할 수 있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인연들과 다시금 행복한 시절 인연을 맞이하시기를 바란드리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 시대 속의 비교와 경쟁, 판단이라는 주제로 투게더에서 그것이 아닌 화합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오히려 스스로를 성찰하고 사유하자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많은 인연들과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가득히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란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신념이 있고 배움이 있는 현자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보고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 저들에게 맹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야망과 미움과 분노를 잘 다스려간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정사 주지 더군입니다. 요즘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삭막한 도심 속에서 정작 소중한 생명들과의 마음을 나누는 법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작은 생명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특히 말 없는 동물의 눈을 맞추며 교감하는 마음은 우리의 지친 정서를 안정시키고 이별이나 상실의 아픔을 찾아올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즉 생명에 대한 깊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반려견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 그것이 곧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수행이자 거실에서 시작되는 가장 따뜻한 수행처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반려견의 눈높이에 맞게 선명상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걷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해지는 생명의 존중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절 충정사 주지 덕운입니다. 요즘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서 저도 강아지를 여러 마리 또 보냈기도 했고 해서 불교적으로 펫로스 어떤 거 있나 또 어떤 마음일까 또 공감하고 또 이렇게 제 나름의 또 저한테 공부가 되기 위해서 책을 한번 썼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산책이라는 책을 썼고 이런 책을 쓰고 이런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생명 존중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의 이름이 인간 중심에서 이제 생명 중심으로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조금 화면 보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이 감정들, 되게 슬픔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을 건데, 자, 고요하게 전부 눈을 감고요. 지금 나에게 오는 이 감정의 끝은, 시작은 어디일까 하고, 스스로 감정이라는 큰, 슬픔이라는 큰 파도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전에 없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생겨난 감정이 점점점 어떻게 변해갈지 한번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들이쉬는 숨으로 맑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고 내쉬는 호흡에 탁한 에너지가 나갑니다. 들이쉬는 맑은 공기는 깨끗한 지혜가 들어가고 내뱉는 탁한 에너지는 갖가지 많은 생각을 내뱉어냅니다. 자, 좋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자, 여러분들 앞에 읽어보실까요? 그렇게 이 스님께 당나라 선승인 조주 스님께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불성은 모두가 어느 곳에 있다라고 부처님 가르치셨는데 이 조주 선사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셨냐? 무 이랬습니다. 없을 무자를 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알고도 물었지만 답을 듣기를 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영희 보고 영희야 이랬더니 영희가 난 영희가 아니야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이제 이 그런 거를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조계종에서 모토로 하고 있는 그 선의 요지는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는 단박에 깨버리는 어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화두라고 하는데 또는 그런 것들이 왜 없다고 했지? 왜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무라고 했을까? 무라고 하는 그 화두에 걸리라고 이렇게 무라고 했습니다.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집중하는 그 순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을 안 살지 않습니까? 7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뭐 또 30% 가까이는 미래에 대한 걱정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지금을 살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승이자 최고의 명상가를 가까이 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만지는 그 친구.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지금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케어를 하고 있는 건지 케어를 당하고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좀 그림 좀 안다. 도슨트를 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니 갈래? 이 폴 고갱의 1890년대 때 만든 그 뭐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작품을 폴 고갱이란 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탄생이 있고요. 그리고 저 끝에 파란 색깔은 죽음의 신, 타이티 섬의 죽음의 신을 이렇게 형상화해낸 겁니다. 탄생한 아기 옆에는 엄마 같이 보이기도 하고 누나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젊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여기는 강아지가 또 있고요. 폴 고갱은요, 그 이 그림을 완성했을 때 당시에 인생의 바닥을 치고 몇 번 치고 엄청난 자기 성찰을 하고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사실 그 당대 때 살아생전에 유명해진 그림이 아니고 사후에 유명해졌는데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봤을 땐 정말 재밌게 즐겁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 자체가 마치 선악과의 사과를 아담과 이브에 나오는 선악과의 사과를 따먹어서 자기가 죄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 인생은 내가 어떤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독이든 성배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만나는 여자마다 다 이용만 해먹고 가고 친구도 이용해먹고 가고 비즈니스도 깨지고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했다고 하고 태어남부터 죽음까지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근데 이거

그림은 자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난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하면, 우리 지구 나이가 60억만 년이라고 치고, 우리는 인류가 뭐 한, 뭐 10만 년 전부터, 그 이후에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대략 한 5, 6만 년 전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넘어가는 과정에 큰 변화가 있어요. 약 3만 4천 년전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요즘 말로 썰이에요, 썰. 이 다양한 썰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중남부 쇼베 동굴이라고 그저 가쪽에 계신 분이 쇼베신데. 그분이 발견했다고 해서 쇼베 동굴이 됐고, 이 동굴 이제 동굴 탐험가들인데 냄새에 민감한 분이 계셨나 봐요. 조향사? 그 향기 이렇게 감별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지나가는데 아주 오래된 묵은 듯한 냄새가 쑥 지나가서 여기 뭐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막 찾아서 찾은 동굴이 쇼베 동굴이다. 옛날에 그 작품들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때 목탄 가지고 그렸던 작품들이.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뭐 어지러운데 뭐 동물 형상인 것 같아.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 보이는 대로 그렸던 거예요. 그날 낮에 사냥하면서 봤던, 추모 다니면서 봤던 그 모습이 아른아른 기억에 남는데, 그게 뛰어가는 모습들이 되게 자극적이었나 봐. 이 그림을 그렸던 분한테. 그래서 그거를 그 옛날에 요즘 말로 따지면 이제 포디플렉스로 그린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 동굴에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되게 석회 동굴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기가 걸어간 발자국 옆에 그 늑대가 걸어간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바람에, 아, 이때부터 강아지, 개가 개로 변한, 아니, 늑대가 개로 변할 수 있는 어떤 계기였나? 같이 키웠었나? 이런 협업을 했었나? 라고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강아지들과 함께, 우리가 머물면서 사냥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잠을 많이 자게 되고, 사냥을 함께 하니까 더 많이 잡고 많이 먹게 돼서 뇌 용량이 급속도로 커졌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무 위에서 잤던 게 바닥에서 편하게 자기 시작했고, 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친구들하고 우리는 관계는 어때요? 종속의 관계입니까? 늑대는 우리를 잡아먹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론하기로 무리에서 이탈된 임신한 회색 늑대가 마치 호모 사피엔스 그룹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배회하는 걸 보고는 사냥을 잡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임신한 것 같아서 연민을 느끼고 회색 늑대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그 친절이 지금의 변화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친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함. 그런 어떤 배려, 친절, 연민이, 긴 시간 텀을 보고 우리가 있고, 쟤들이 있고, 이 지구가 이렇게 있다. 다르마라고 합니다. 법. 마하바라타 유디스티라라고 이제 인도 어떤 뭐제 대서사시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고산 지역을 너무 올라가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동행했던 강아지가 있고요. 산에 올라가는데 형제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강아지하고 한 분이 남아가지고 그 하늘의 신에 만 산에 있는 신을 만나서
천상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신이 유지스트라 강아지는 안 된다. 사람만 타라. 이러니까 어? 지금껏 내가 춥고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준 도움을 준 이 강아지랑 같이 못 간다고? 그럼 나는 굳이 천당 안 가겠어. 천국 안 가겠어. 극락 안 가겠어 하고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친절에 대한 또 인간적인 휴머니즘에 대한 얘기를 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로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사유하는, 생각하는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들이 과연 그럼 언제부터 했을까라고 했을 때 모헨자도로에 나오는 이런 인장들이 이미 이렇게 큰 상 위에 이렇게 좌선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마찬가지로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선정에 들어있는 분을 보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선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협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들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 아까 처음부터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독일 베를린 티어하임 여기가 아이들이 문제 아이들이라든지 어떤 잘했어도 못했어도 이곳에 가서 상을 주는 게 다양한 동물들한테 같이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얘기하고 책을 읽어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안에는 식물한테도 그렇고 동물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교감하면서 뭐 기쁨은 기쁨대로 또 어떤 안 좋은 행동들은 안 좋은 행동대로 행동들을 이렇게 교정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한국은 없는데 유럽에는 그런 게 있대요. 뭐 뇌수술을 하잖아요. 뇌수술을 하거나 심장수술을 하고 나면 몸이 회복됐다고 해서 일상에 바로 돌아가게 안 하고 어떤 자연 병원이라고 할까 그런 공간에 가서 당신은 한 달이 더 있다가 일상으로 복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마취를 했지만 내 몸을 가르고 이렇게 치료하는 건 나는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그 어떤 몸은 느끼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주 긴장도가 상당한데 이게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도 일상에 돌아가면 또 다른 병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식의 유연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동물과 함께 교감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교감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가 된다고 나옵니다. 불교에서 자비란 얘기를 많이 해요. 자비. 여러분들은 자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박사님의 부인이 박사님하고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랬었어요. 왜 그랬냐? 이 친구를 고물상에 매여 있는 애를 보고 구해야겠다고 박사님 사모님이 얘기하니까 박사님이 안 된다. 걔 키울 것 같으면 내가 나가겠다. 그랬고 그랬는데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이 강아지가 집에 있더래요. 그래갖고 집을 진짜 가방을 싸고 나갔대요. 나갔더니 전화 와가지고 다시 돌려줬으니까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생일이 된 거야. 며칠 뒤에 한두 달 있다가 이 박사님의 사모님의 생일이 돼가지고 생일 선물 뭐 받을래? 이랬더니 사실은 이 친구를 키우고 싶어.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돈을 주고 어디에 병원 보내갖고 맡겨가지고 계속 케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졌다. 키웁시다. 이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극정성 보살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 그게 모든 것들이 나 외에 어떤 타인 어떤 생명체에 대한 사랑의 나눔 이런 것들이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를 받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친구만 변했을까요?

0: 성향은 안 변했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죠? 우리 한번 고민해 볼 내용입니다. 기원년 3만여 년 전부터 지금 오늘날, 날짜 안 바꿨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런 산업 중심에서, 농업 중심에서, 산업 중심에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인간들이 그냥 지가 제일 잘났다고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 지금 AI로 넘어가네 마네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 알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진정한 메시지는 생명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자,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영상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강아지를 교육시키는, 강아지를 훈련하는, 아니면 강아지를 수정하는, 행동을 수정하는 행동 수정,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 많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관점을 달리 볼 거예요. 강아지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 행동하는 강아지의 행동을 보는 보호자의, 보호자를 수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반려견들, 우리 아이들한테, 아, 얘왜 이러지? 이런 마음보다도, 아,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을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오히려 그 관점으로, 물론 이제 법당에서 나가면 또싹 지워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강아지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지금 보호자인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지라는 거를 더 관찰을 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럴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그걸 내 스스로도 알아차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마음도 알아차리지만 지금 이 아이들이 뭔가 하고 있을 때 자동적 반응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강아지들한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강아지를 좀 진정 좀 시켜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에 강아지를 막 쓰다듬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가급적이면은 요 시간만큼은 그냥 리드줄만 좀 잡고 있으면 될것 같고, 그리고 조금 돌아다니거나 그리고 좀 짖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다 당연히 짖을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짖는 아이들이 오늘의 아주 큰 우리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더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짖고 어수선하고 좀 그럴수록 오늘 공부가 더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리라는 아이가 좀 짖고 있는데, 그 보호자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짖고 있는 이 제리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또 다른 보호자들은 어떤 마음이 좀 드는지, 그거를, 사실 그 힘들어요. 내가 어떤 반응인지 보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런 시간이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반려견하고 함께하는 명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가볍게 허리만 살짝 세워주시겠어요? 허리만 살짝 세워주시고, 심호흡을 한번 조금 크게 해볼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한번더 숨을 쉬어보겠게요.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자, 두 눈은 부드럽게 감으셔도 좋고, 조금 불편하신 분은 한 곳을 부드럽게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반려견은 억지로 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보호자분들은 제 목소리에만

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호흡을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코로 숨이 들어옵니다. 자,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코로 숨이 들어옵니다. 자, 입으로 천천히 나갑니다. 자, 뭔가 내가 잘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단지 지금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자, 뭔가 생각이 올라오면, 아, 생각이 올라오네.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쉴 때는 코끝으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지, 내 가슴에서 숨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배가 팽창했다가 수축되는지. 자, 계속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느낌을 음미해 봅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반려견으로 주의를 옮겨 보겠습니다. 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뭔가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냥 내 옆에 하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자, 지금 내 옆에 같이 앉아있는 존재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내 강아지라고 부르기 전에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그냥 존재로 느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그 느낌만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지금 편안한가요? 아니면 조금 긴장하고 있나요? 주변을 살피고 있나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가만히 있나요? 자, 그냥 바라보듯 느껴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자, 심호흡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고. 자, 이제 그 느낌을 잠시 우리 강아지가 아니라 나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편안한가요? 불안한가요? 조급한가요? 혹시 내가 지금 여기서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없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아지는, 우리 반려견은 지금 자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표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표현하고 나는 그 행동을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해석이 나의 감정을 만들고 나의 반응을 만들고 결국엔 우리 반려견과의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석이 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나의 행동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와의 관계를 만듭니다. 자, 이제 부드럽게 눈을 떠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현재 있는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그시 좀 바라봐 봅니다. 아까 처음에 왔을 때와 지금 어떤 느낌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짧게 해본 이 명상은 단순히 그냥 명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강아지의 행동을 바꾸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게 우리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강의 끝나고 바깥에 이제 산책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네, 그 산책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느꼈던 그런 프로세스대로 산책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훈련하거나 교육이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관찰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강아지를 뭔가 바꾼다. 그게 아니라 보는 나를 바꾼다. 네, 그런 개념으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좀 어린 강아지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들을 키우셨던 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초보 보호자분들이 좀 계시니까는 초보 보호자분들의 초점에 맞춰서 네,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반려견하고 소통이 잘 안 될까요? 당연하죠. 얘네들은 개고 나는 우리는 사람이고 종이 틀리니까 그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뭘로 소통을 합니까? 언어로 소통을 하죠. 네, 서로 대화로 소통을 하지만 개들도 개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신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은 언어로 소통을 하고 개는 개들의 신호로 소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걸 사람 기준으로 개의 행동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멈춰요. 그냥 멈추는데 그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아, 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네, 그리고 아, 왜 이렇게 멈추지? 얘 또 왜 이래? 그죠? 자, 이건 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사실이냐? 그 해석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해석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자, 그럴 때 우리 반려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네, 아니 나는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네, 그리고 나는 지금 난 너무 불편해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네,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화내고 짜증만 내. 보통 이제 세계적인 이런 동물 행동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 인간이 문제로 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문제가 아니라 신호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같은 행동인데도 문제로 보면은 뭐예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신호로 보면은 그때부터 이해가 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많은 경우에 우리 행동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도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고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짓는 행동.

행동, 강아지가 짖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는 불안이나 뭔가 긴장, 예를 들면, 그죠? 그리고 뭔가 꽝 하고 물려고 해. 그럴 때는 뭐예요? 그냥 경고나 좀 떨어져. 거리도, 난 거리를 두고 싶어. 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가다가 그냥 탁 멈췄어. 그럴 때는 뭔가 낯설어. 또는 내가 뭔가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행동 하나로 뭔가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이 상태를 우리는 함께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행동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지금 편한지 또 긴장하고 있는지 그 상태가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지만 조금 앞에 익힌 것을 좀 이야기 드리면은, 자, 이 강아지의 이 상태를 보고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 네, 그리고 강아지는 표현하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네, 그 해석이 우리의 이 감정과 반응이 만들어지고 바로 관계를 만든다는 이 흐름.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까지만 해보는 거예요, 오늘. 네. 자, 그런데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다음 단계도 있긴 합니다.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정이에요. 우리가 행동이라는 것 자체는 이꼬로 감정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보통. 네. 강아지나 우리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감정 신호를 서로 뭔가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도 감정 신호로 이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서로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요. Yes! No! 자, 얘들하고 지금 저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Yes 했을 때 애들의 흥분도가 살짝 올라갔죠.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 가지로만 신호를 주고받으면은 끝나요. 모든 그 감정은 Yes라는 신호와 하지 말라는 No라는 신호와 Good 하는 그런 신호, 이 세 가지 신호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하고 연결이 빨라져요. 근데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신호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말로 해도 돼요.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담겨 있는 신호와 얘하고 주파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특히나 강아지를 결국에는 파양하게 되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이 보호자의 마음 상태, 네, 그 상태를 컨트롤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강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게 파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이해하면 내가 달라지고 또 그 관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아지 산책을 좀 하시게 될 텐데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강아지들 상태를 보고 그리고 그 상태를 내가 알아차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알아차리면서 해석하는 것을 그냥 해석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느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산책을 해 나갈 거고요. 나 이쪽부터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걸로 해서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자, 각자 영역을 공간을 충분히 두고 그냥 지켜보세요. 항상 우리는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느껴.

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네, 관찰을 좀 해보세요. 아이들의 몸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그냥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우리가 알아차리고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근데 한편으로는 강아지들이 고요하고 좀 평온하고 그런 상태를 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인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태도예요. 주인의 태도를 따라가는 거지 주인의 이 모든 걸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제 강아지를 대하는 그 태도만 항상 내가 알아차림. 아, 지금 내가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네. 요거 하나만 오늘 가져가셔도 네, 그게 또 계속 이제 습관화 되면은 이 반려 생활도 그렇고 삶 자체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가장 정직한 스님 반려견과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명상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내딛는 발바닥의 감각, 나를 바라보는 반려견의 맑은 눈망울, 그리고 그 아이의 고요한 숨소리에 내 호흡을 맞추는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가장 깊은 삼매이자 명상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아이의 발바닥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의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자비의 씨앗이 되어 내일의 내 곁에 사람들에게도 그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납니다. 반려견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작은 수행처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른 친척들도 잘 방향 잡은 마음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줄 수 없다.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과 중생의 아픔을 대신 받는 공양과 착한 일을 하는 공양과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바로 그것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입니다. 또 멀리서 우리 소나무 팬분께서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좀 보내주신 분의 좀 사적인 내용들도 있어서 제가 좀 새롭게 이렇게 몇 군데 편집을 좀 했습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광우 스님, 존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삼배로 처음 인사를 올립니다. 직접 삼배를 드려야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드려서 송구합니다. 저는 모지랭이 초보 불자인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불교에 입문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그저 스님이 좋아서 절에 다니는 불자였습니다. 지난 겨울 불교 TV를 즐겨보시는 저희 어머니 곁에서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며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법문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소나무의 열성팬이 되었습니다. 1월 중순부터는 BTN 앱을 통해 출근 준비를 하며 크게 틀어놓고 듣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 시간에도 듣곤 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듣고요. 열심히 듣다 보니 왜 모든 것이 나의 탓이고 나의 업보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 수행을 스스로 해야 하는지, 부끄럽게도 덕이 높으신 스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얼만큼 해야 하는지도 광우 스님의 법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소나무를 보며 눈물도 나고 질문하실 때 같이 대답도 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실 때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차근차근 열심히 법문을 듣다 보니 108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올해 음력 1월 1일이 되기 전날부터 108배 수행을 시작하여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108배 수행을 시작하고 저의 업보가 방해를 했는지 집 앞 전봇대에 차가 스쳐 조금 찌그러지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2주 전에 갑자기 많이 편찮으시기도 했습니다. 스님 법문 중에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가피를 떠올리고 어머니를 위해 매일 21독을 시작했습니다. 21독을 21일간 목표로 삼고 먼저 치유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행히 일시적인 통증으로 며칠 만에 완쾌가 되셨고 전후 수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8배보다 대다라니를 읽는 수행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몇 회 읽는 동안에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처럼 하품이 나오고 졸립니다. 지금은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1회를 읽는 동안에는 꼭 하품이 먼저 나옵니다. 전혀 졸리지 않았는데도요. 제 업보가 작용해서 그렇겠지요? 광우 스님의 소나무 덕분에 저는 제가 얼마나 모지랭이 불자인지 깨닫게 되었고 저 같은 모지랭이 불자가 108배 수행과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독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불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우 스님, 스님의 법문을 통해 감동을 받고 차근차근 불법을 배우는 불자들이 저 외에도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님께 감사하는 많은 불자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소나무를 통해 감동적인 법문을 들을 수 있다면 제 인생에 더없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광우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부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시길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김아무개 두 손 모아. 그리고 추신이 있네요. 바쁘시겠지만 언젠가 화계사에서 직접 뵐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편지 쓰기 전에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예. 자. 예, 이렇게 평택에서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소나무 설법을 듣고 불심을 키워나간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편지에 보니까 심요장구 다란히 읽을 때마다 졸음이 오고 하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기혈이 이렇게 촉진되는 작용을 할때 몸에 탁한 기가 나가면

0: 합니다. 그렇다고 뒤에서 절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절하고 있는데 광우 스님이 뭐 반겨껴도 부끄러워하지 말랬지 하고 뭐 뽀뽀뽕 말해버리면 그것도 이제 그 정도 예의는 있겠죠. 예. 네. 근데 이제 하품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잘 이제 마음이 또 정리가 될 테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눈물이 나오신다고, 눈 투닝 자꾸 눈물이 나오신다고,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있으니까 뭐 기도를 할 때 하품을 하거나 트림을 하거나 뭐 방귀를 끄거나 하는 건 몸에 탁기가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묘장구 대달하니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나 봐요. 하루에 21독씩 하신다고 하는데, 불자라면 꼭 외워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불교의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할 세 가지가 예불문, 그 다음에 반야심경, 예불문 반야심경, 마지막에 천수경. 그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신묘장구 대달하니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달하니는 말 그대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천 개의 손이 있고 천 개의 눈이 있어서 중생들을 항상 살펴보시고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 가피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신묘장구 대달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불자분들 신묘장구 대달하니 외워서 큰 가피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묘장구 다 외우세요?
1: 네.
0: 예. 예, 그래요? 대답도 안 하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이제 열심히 이제 외우면 또 소나무 전에 소나무를 통해서 아마 신묘장구 대달하니의 가피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세음보살님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도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다 들어보셨죠?
1: 네.
0: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불교 종교를 불교를 믿건 안 믿건 관세음보살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1: 네.
0: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또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관음경이라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줄여서 관음이라고 하거든요. 관음경이라고 있는데 관음경이 되게 얇아요. 예. 읽어보셨어요? 웃고 말지요? 되게 얇아요. 예, 얇아요. 관세음보살 이 관음경이 있는데 관음경의 원래 이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 줄여서 보문품이라고 해요. 보문품. 여러분 강화도 보문사 아시죠?
1: 예.
0: 목소리가 커졌네요. 이제 아는 거 나오니까 커지네. 보문사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나온 거예요. 보문. 그래서 보문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이 보문품이라고 하는데 원래 보문품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법화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법화경이 28품으로 돼 있어요. 28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25번째 품이 보문품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떼가지고 우리가 흔히 관음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법화경 안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관세음보살 사상이 중국에서 언제 많이 퍼지게 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0년 전쯤에 중국의 5호 16국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국사 세계사 국사 시간 세계사 시간 배웠죠? 예. 의심스러운데 배웠어요? 예. 5호 16국이라고 있잖아요. 5호 16국에 그 5호 16국에 북량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그만 북량. 북량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북량의 왕 이름이 좀 웃겨요. 저거몽손이에요. 저거몽손. 예. 저거몽손. 그래서 뭐 하서왕이라고도 불리는데 예, 이름 아마 저기 이제 다른 중국 사람이라 다른 그 중국으로 침범한 호족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독특한 거예요. 약간 뭐 인도 이름처럼 태국 이름처럼 저거몽손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을병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부르고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에 담무참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담무참. 이 담무참 스님이 인도에서 넘어오신 스님입니다. 이 담무참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셔서 중국에 널리 부처님의 법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 북양의 국왕인 저거몽손이 이름 참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저거몽손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나을 기미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담무참 스님께서 스님이 이제 국왕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병은 전생의 업병입니다. 이번 생에 의술과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생의 업장을 소멸해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려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란 책이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독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력을 받으면 병에서 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속눈썹 치고 열심히 이제 읽었겠죠. 국왕과 조정의 대신들이 다들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읽고 읽고 또 읽어서 그렇게 7일이 넘어갔을 때 병이 낫다 안 낫다. 예, 여기서 안 낫다 하면 예, 안 낫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예, 낫어요 안 낫어요. 예, 병이 쾌차를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국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보문품을 읽어서 병이 났다라는 그 소식이 세상이 널리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이 무엇을 읽게 되었다? 보문품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국왕이 자기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병에서 나았잖아요. 그래서 보문품 책을 따로 엮어가지고 관음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유포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관음경,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신비한 가피,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을, 기적 같은 체험을 부지기수로 얻게 된 뒤로 그 중국 땅에 널리 관세음보살 사상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네. 것이 이제 우리가 책을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자분들께서 관음기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큰 가피와 영험을 받으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천수경. 천수경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준말이거든요. 자, 천수경. 천수경 안에도 신묘장구 대달하니. 그 여러분 옴마니 반매음 다 들어보셨죠? 옴마니 반매음. 예, 그 예전에 태조 왕건에서 내가 미륵이야 뭐 이러면서 드라마에서는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나왔는데 역사가 오래된 관세음보살 주문입니다. 네, 그래서 육자진언이라고 해서 여섯 글자로 돼 있잖아요. 옴마니 반매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옴마니 반매요. 그리고 또 천수경에 보면 준재진언이라고 나와요. 준재진언의 때 준재가 관세음보살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준재관음이라고 하거든요. 준재관음. 그래서 준재관음보살님의 준재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 준재관음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그런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 가피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 이제 착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천수경이 참 좋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이 많이 읽으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맑아지고 내 업장이 정화가 되고 관세음보살님,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천수경 다 외워야 돼. 알겠죠? 예.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예. 뭐 기대는 안 해요, 딱히. 그렇지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예,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 관세음보살님 이야기로 또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그 당나라 시대 때 현장법사라고 있었습니다. 서유계 삼장법사 아시죠? 그 현장법사가 뭐 손오공, 접팔계, 사오정은 다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현장 스님이 실제로 목숨을 걸고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온 내용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 당나라 시대 때 현장 스님께서 불교 공부를 하다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 학문의 갈증을 느끼면서 아, 내가 인도에 가서 경전, 지금 우리 중국 땅에 제대로 된 경전이 부족하니까 경전을 좀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국왕의 반대를 무릅쓰고 26살에 이제 인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눈물을

보이지 않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휙 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네. 그때는 그 중국에서 인도까지 사막을 건너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그런데 형장 스님이 그 건너신 사막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합니다.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인데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 사막의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한반도의 1.5배 이상이래요. 사막이. 그리고 타클라마칸이 그 사막이 그쪽에 위구르어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의역하면 죽음의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면 못 나와. 그 사막을 혼자서 뚫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늙은 말 하나를 끌고 이제 사막을 건넙니다. 늙은 말을 타고 사막을 건넜는데 가지고 있는 물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에서 5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 죽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불러라? 예, 네, 그렇죠.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부처님을 불러라. 근데 이제 현장보살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불렀대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가다가 5일 동안 물을 못 마셔봤으니까. 여러분, 5일 동안 물 안 마셔본 적 있어요? 인생 편하게 사셨네. 자, 5일 동안, 그렇죠. 사막에서 5일 동안 물을 안 마셔서 쓰러지게 됩니다. 네. 퍽 쓰러졌어요. 그때 손을 모으고 그 사막의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제가 인도에 가는 뜻은 재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공명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위대한 부처님의 정법을 가져와서 이 세상에 널리 펼치기 위함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자비로운 가피력으로 저의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다가 쓰러져 버려요. 쓰러졌을 때 그 현장법사, 현장법사가 인도에 갔다 온 이야기를 쓴 그 현장전에 보면 담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홀연히 사막에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하다가 쓰러졌을 때, 5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완전 탈진했을 때, 말도 옆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말은 뭔 고생이야? 스님이야 좋아서 갔지만 말은 끌려간 거잖아요. 그 말도 스님도 쓰러졌을 때 홀연히 사막 한가운데서 맑고 시원한 바람이 휙 불더래요. 맑고 시원한 바람이 몸에 싹 부딪히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몸에서 기운이 나더래요. 그래서 말도 깨어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겨우 체력을 이렇게 되찾은 뒤에 그 시원한 맑은 바람을 맞고 그 신비한 바람이 싹 이렇게 불면서 몸에 체력을 되찾은 뒤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잠이 들었대요. 딱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키가 큰 하늘의 장군, 하늘신이 눈앞에 딱 나타나서 꿈속에서 어서 빨리 가야지 뭘 꾸물거리고 잠을 자고 있느냐 하고 호통을 치더래요. 아, 쉬지도 못해. 아, 피곤해서 쉬겠다는데. 아, 내가 막 몰입이 되네. 아,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어, 피곤해 죽겠는데 5일 동안 물도 못 마셨잖아요. 하늘의 장군, 하늘신이 딱 나타났더니 빨리 길을 떠나야지 우물쭈물 그 잠을 자고 있느냐 호통을 딱 치니까 잠이 번쩍 뛰었대요. 그 이제 말을 타고 다시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가야 할 길을 안 하고 자꾸 옆으로 가더래요. 말아 말아 그 길이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왔는데 말이 말을 안 들어. 말이 말을 안 듣네. 말이 말을 한데 말을 안 들어. 그 이제 스님도 지치고 말도 지치고 스님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래 그래 너 가는 대로 가라. 예? 그리고 이제 말이 그냥 지멋대로 가다가 한 십리길을 갔는데 십리면 산 4km인가요? 십리길을 갔는데 눈앞에 갑자기 초원이 펼쳐지더래요. 초원 한가운데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뛰어들어서 물도 마시고 그 풀을 말이 뜯어먹고 그 이제 완전히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그때 오아시스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힘으로 그 사막을 무사히 건너왔다. 근데 나중에 현장 법사가 현장 쓰면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

0: 있다 없다?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관세음보살님이? 순진하네.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불보살의 가피가 바로 현장보살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무사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통해서 무사히 이제 그 인도에 가가지고 경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에 담과 같은 또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가다가 우리 서유기 보면 뭐 요괴들 나오잖아요. 네. 요괴들을 누가 물리쳐요? 손오공이 물리치잖아요. 예, 안 봤나? 왜 안 봤어요? 예, 근데 오래돼서? 오래돼도 기억 날 텐데. 손오공이 막 물리치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그 현장법사전에 보면 손오공 얘기는 안 나와요. 대신 귀신 얘기는 나와요. 요괴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괴롭히고 현장법사를 이렇게 해치려고 할 때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부르니 요괴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했대요. 요괴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반야심경을 외우니까 아까 제가 꼭 외워야 될 거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예불문 그새 까먹었어. 그새 까먹었어.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반야심경을 간절히 외우니 요괴들이 놀래서 뿔뿔이 흩어졌대요. 예,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그 가까이 오지는 못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던 요괴들이 무엇을 읽으니까? 반야심경을 읽으니까 놀래서 도망갔다. 그 반야심경 가피가 있어요. 반야심경 첫 구절에 관자재보살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자재보살이 첫 구절에 딱 나와요. 관자재보살이 무슨 누굴까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반야심경 첫 구절에 나오는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미다시 조교노원계급 뭐 이런 게 쭉 나올 때 관자재보살의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도 열심히 읽으면 관세음보살님과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장법사전에 보면 요괴들이 자기들을 해치러 왔을 때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더니 요괴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간절히 외우니 요괴들이 놀라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장보살님이 그 사막에서 죽을 고비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넘어가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막은 아니지만 마치 사막에 있는 것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라든가 엄청난 괴로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주저하지 말고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누굴 부르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면 반드시 그 가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그 중국 송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때 그 관세음보살님의 전설을 이야기로 만든 관세음보살 약전이란 책이 있답니다. 그 중국 오래전에 옛날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머나먼 과거 세상에 흑림국이란 나라가 있었대요. 흑림국. 흑림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흑림국에 왕의 이름이 묘장왕이었대요. 묘장왕. 근데 이 묘장왕이 엄청나게 불교를 싫어했대요. 엄청나게 불교를 싫어해서 불법을 막 탄압을 합니다. 근데 이 묘장왕에는 세 명의 딸이 있었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었는데 셋째 딸의 이름이 묘선이에요. 묘선. 묘선이었는데 이 묘선은 불심이 굉장히 지극했답니다. 그 아버지는 불교를 탄압했는데 셋째 딸, 셋째 공주 묘선은 불심이 아주 정성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이 묘장왕이 첫째 딸 시집 보내고 둘째 딸 시집 보냈는데 셋째 딸 묘선을 시집 보내려니까 묘선이 안 돼요. 싫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예, 시집까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집을 안 가겠냐, 왜 안 가냐 하니까 요 묘선이 하는 얘기가 저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불법을 닦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묘장왕이. 내가 그렇게

0: 불교를 싫어하는데 뭐 공주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다툽니다. 그러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없는데 묘장왕 그냥 쫓아내요. 너 나가. 너 내 딸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궁전에서 나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호적 팠다 하죠. 호적 팠다라고 하죠. 호적 파버린다. 호적을 파버린 거예요. 너 이제 공주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호적 팠다 하잖아요. 저 이제 묘선님 이제 나가가지고 이 묘선 공주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제 큰 도인 스님이 됩니다. 이제 도인이 돼요. 근데 이제 묘장왕의 세월이 흐른 뒤에 나이가 드니까 엄청나게 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불러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모든 소원을 이뤄주겠다. 근데 아무도 이제 그 병을 치료를 못합니다. 그때 어느 노인네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노인네가 싹 찾아와서 왕이시여, 왕의 병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 저 향산이라는 곳에 보면 산의 이름이 향산이야. 향산. 네. 향산에 가면 비구니 도인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을 모셔오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비구니 스님의 딱 이야기 흐름상 누군 것 같아요? 딸, 셋째 딸 묘선 스님이죠. 그 정도 눈치는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왕은 자기 딸인지 아닌지 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쨌거나 이제 신하를 불러가지고 향산에 있는 이제 비구니 도인 스님을 이제 다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요 묘선 스님, 아,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는구나. 지금이야말로 아버지를 제도할 수 있을 때다. 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특히 불법을 탄압해서 죽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지실 거다. 내가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딱 딸이 이제 갑니다. 딸이 딱 오니까 향산에서 도인 스님을 모셔오라니까 딸이 딱 스님이 돼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놀라고 옆에 있는 신하들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그래서 이제 묘선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바로 나올 건데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의 눈과 저의 손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정성이 지극하다면 제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을 뽑아버리고. 과격하다, 그죠? 좀 무섭다. 자신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저의 정성이 지극하다면 저의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눈을 뽑고 자기 손을 자르는데 이런 거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1: 안 돼요.
0: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따라하면 안 돼요. 예, 따라하실 분도 없겠지만 그만큼 안 돼요. 예, 그만큼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 묘장왕이 감동해. 네. 감동에 이제 막 벅차올라서 감동이 막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1: 네?
0: 감동의 도가니탕. 그래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왕이 이제 완전 감동을 받잖아요.
1: 네.
0: 세상에 어떤 딸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눈을 뽑고 자신의 손을 자른단 말인가.
1: 네.
0: 내가 이렇게 착한 딸을 몰라봤다니. 그 왕이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이시여,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딱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나올 건데 제 딸 묘선 스님의 눈과 손이 다시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천 개의 눈이 생기고 천 개의 손이 생겼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천수 천왕 관세음 보살님. 그분이 바로 이게 묘선 스님의 그런 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당연히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1: 나았어요.
0: 예. 그러다가 죽었대요. 병이 싹 나았고 그 뒤로는 불법을 지극한 마음으로 믿으면서 세상에 불법을 널리 펼치면서 이제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 약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묘장왕과 묘선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 불교가 남방 불교가 있고 북방 불교가 있어요.
1: 네.
0: 남방 불교는 이제 더운 쪽이죠.
1: 네.
0: 그래서 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그 북방 불교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0: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북방불교라고 하는데 북방불교,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까지 통틀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래요. 예, 지장보살도 많이 믿고 문수보살도 많이 믿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은 유독 이제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하고 인연이 깊으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에도 달라이라마 스님 계시잖아요. 네.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인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달라이라마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투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참 달라이라마께서 대단하신 게 서양 사람들 모아놓고 법문을 하셨대요. 근데 이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엄청나게 겸손하십니다. 정말 수행이 깊으셔서 되게 겸손하신데 어느 서양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사람들이 존자께서 달라이라마 라마 존자님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우리 같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눈치챘어?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겸손하신 분이네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물을 한 컵 드시더래요.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컵 마시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드시더니 제가 관세음보살 화신이면 왜 목이 마르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항상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몸에 이렇게 피부병이 좀 있어서 자꾸 이렇게 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법문하신 거 보면 좀 이렇게 긁적긁적거리는 게 있긴 하거든요. 몸에 좀 피부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제가 달라이라마 화신이라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면 왜 피부병이 있겠습니까? 저는 불법을 닦는 평범한 승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이야기가 더 위대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당신 나 관세음보살 화신이야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말 했다고 비난할 사람 없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신을 스스로 나는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승려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좋아서 수행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큰 스님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관세음보살의 신앙은 우리 북방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게 되고 소멸된 그 업장이 소멸됐다고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업장이 소멸되고 소멸된 그 자리에 복을 자꾸 지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복을 짓고 그래서 업장 소멸하고 공덕과 선업과 복을 지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신앙이 오랫동안 중국 불교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게 됐는데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국 진나라 시대 때 법지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이 법지라는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속인이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산에 갔는데 산에 산불이 났답니다. 산에 막 산불이 나니까 사람이 평소에 기도 안 해도 위급할 때 어떻게 될까요?
1: 기도해요.
0: 여러분들도 지금 소나무 이런 설법 같은 거 듣잖아요. 네. 당장은 집에 가서 기도 안 하더라도 네. 정말 막 머리에서 불 떨어질 지경 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부르게 돼요. 네. 믿을 게 그거밖에 없거든. 에라이 모르겠다 관세음보살. 예?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법지 스님도 출가하기 전에 산에 갔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나서 막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산불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아, 내가 믿을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다. 관세음보살 부르면 반드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염불을 했답니다. 눈을 갖고 오로지 관세음보살 했는데 관세음보살보다 자기 이렇게 몰입이 됐나 봐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딱 자기 주변만 동그랗게 불이 안 타 있고

나머지는 다 타버린 채 자기 있는 자리만 그대로 있더래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뒤로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한 뒤로 그 뒤로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장군이 됐대요. 장군이 돼서 이제 밖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오랑캐들과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됐는데 이제 후퇴를 하게 됐답니다. 후퇴를 하다가 말을 타고 막 도망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대요. 그 뒤에서 막 이제 적병들이 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옆에 개울가 옆에 덤불이 있어가지고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대요. 덤불 속 몸을 쏙 숨기니까 그 뒤에서 뒤따라오는 적병들이 적군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자기를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수많은 적군들이 자기를 막 창으로 막 찌르면서 찾으니까 걸리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누굴 간절히 불렀을까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믿을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구나. 관세음보살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부르고 부르고 부르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찾아놓고 자기가 있는 덤불만 쏙 남겨놓은 채 야 없다 가자 이러더래요. 그렇게 목숨이 살았는데 자기가 몇 번을 두 번을 자기가 생명에서 이제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생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야 내가 산에서 불에 타 죽을 뻔했고 내가 적군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두 번 다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내가 두 번 다 살아났구나. 그러니 내 관세음보살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스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기도해도 남편 속 썩이는 거 똑같고 기도해도 자식 성적 안 오르는 거 똑같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지만 기도를 하면 한 만큼 언젠가는 자기가 받는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그런 걸 느껴요. 엄청나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막 기체조 같은 거 있죠. 막 선체조나 기체조, 건강, 뭐 기혈, 순환 운동 같은 걸 시작했을 때 몸이 엄청나게 안 좋은 사람이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해도 효과를 잘 못 봐요. 그동안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1개월, 한 2개월, 3개월 해놓고 아, 운동해도 효과 없네 하고 때려치우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있든 없든 꾸준히 몇 개월을 하고 딱 뒤돌아보면 자기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못 느껴도 알게 모르게 내 내면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들 동감하시죠? 알면서 왜 안 해? 알면서 왜 안 해? 자, 그와 같이 기도도 똑같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안 느껴져도 내면에서 이미 알게 모르게 다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딱 뒤돌아봤을 때 아, 내가 기도하고 난 그 뒤로부터 이상하게 내 주변의 일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법지 스님 이야기, 현장 스님 이야기 드렸지만 기도할 때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이나 기도하다 그 가필, 신비한 기적 같은 가필을 얻은 불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위급했을 때 그 위급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정말 큰 힘을 발휘하더래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오만 생각 다 나거든요. 기도하다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기도하다가 어머 순이 엄마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지? 기도하다가 어머 오늘 그 드라마 몇 시에 하지? 막 이거 오만 생각 잘 하잖아요. 정말 위급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나요. 오로지 관세음보살, 오로지 지장보살. 내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졌을 때 내 마음의 주파수가 기도의 주파수 하나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불보살

0: 살의 가피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1: 네.
0: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체험을 하든 안 하든 기적이 있든 없든 효과를 보든 말든 그런 것도 집착이니까 그런 것도 놓아버리고 그냥 내 업장 소멸하고 내 복을 짓는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0: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그는 당치도 않는 평판을 열망할지도 모른다. 비구들 가운데에서 지배를, 처소에서의 권위를, 다른 집에서는 공경을 바란다. 제가자나 출가자 모두 오직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무엇이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오직 나를 따르기를.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그의 욕망과 자만은 늘어만 간다.

비구가 바라 제목차에 머물러 규율에 맞는 몸과 짐과 행위를 원만하게 갖추어 가벼운 죄를 보아도 두려운 마음을 내어 계를 받아 지니면 이것을 뛰어난 계학이라 한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 1호.
2: 선재 스님.
1: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3: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1: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2: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3: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깊이가 남다르고.
1: 네. 정말 남다라요. 먹는 즐거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배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춘길 씨였습니다.
1: 춘길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3: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숙교도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계행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 부타가야 보리수 옆에 국제수행학교를 설립하고 선임양성 교육굴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수행학교에는 부처님의 후예인 석가족 출신을 비롯해서 인도의 어린 스님들이 신나게 공부하고 재밌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장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스님 양성 교육 불사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상과 수행의 차이점 중에서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상과 수행의 차이점 두 번째 시간으로 기술의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명상과 수행은 중요한 기술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술의 차이 중에서 첫 번째가 달력성과 이완성입니다. 명상은 이완성에 기반한 밀착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부처님이 창안했던 수행은 마음 근육의 탄력성에 기반한 타격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상과 수행의 아주 중요한 기술적 차이입니다. 수행은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명상은 마음 근육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명상은 일반적으로 몸 근육의 이완성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가 계통일 겁니다. 부처님이 창안했던 팔정도 수행체계는 철저하게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느냐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음 근육의 탄력성이 향상이 되면 그걸 활용을 해서 알아차림하는 사띠가 감각 대상으로 밀착 고정하는 힘, 이걸 삼매라고 했는데 그 삼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 삼매력이 향상이 되면 동시에 마음 압력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 압력이 커지게 되면 기억이

지와 결합해 있는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삼독심이라고 하죠. 삼독심이 기억 이미지와 해체가 되고 분리가 돼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서 흐려지고 오염됐던 마음 공간이 맑아지고 정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존재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 말을 전문 불교 용어로 표현을 하면 무명을 타파하고 명지를 획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안경의 색깔을 끼고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의 색깔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공간의 욕망이나 이기심, 분노나 편견, 분노나 원망, 편견이나 선입관과 같은 탐심, 진심, 치심, 이걸 부처님은 세 가지 독해서라고 해서 삼독이라고 했는데, 이런 오염원들이 우리 마음 공간에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마음 공간이 탁해지고 흐려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존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흐려져 버린다. 그러면 인지오류를 범하게 되고 행동오류를 범하게 돼서 삶이 점차 힘들어진다. 그러면 이 삶을 좀 맑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먼저 우리 마음공간 속에 존재하는 탐심, 진심, 치심, 이 오염원을 제거시켜야 된다. 그런데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항상 우리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기억하고 결합을 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억 이미지하고 결합을 해가 있는데, 이게 분리를 해서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고 보니 기억 이미지하고 탄탄하게 결합해 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해체하고 분리하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 압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 마음 압력은 마음 근육,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사띠, 이걸 부처님은 팔정도 수행체계에서 제7번 정념이라고 했고, 요 정념을 빨리어 부처님이 사용했던 원어로는 사띠라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영어권에서 마인드풀니스라고 번역을 했던 바로 그 용어입니다. 그런데 요 사띠에는 알아차림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근육이라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서양에서는 수행 문화가 동양만큼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 알아차림 용어만 이해를 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마음 근육의 기능이 있다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팔정도 수행체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 알아차림 기능이자 마음 근육 기능인 요 사띠, 이 힘을 키우면 사띠가 대상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마음 집중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음을 구성을 하는 모든 인자들이 대상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구성 인자 중에서 알아차림 기능, 사띠 기능, 마음 근육 기능만 대상으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집중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사띠가 집중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건데, 이걸 함운어로 엄사를 하게 되면 삼매가 됩니다. 그런데

명상에서는 특히 미국에서 재포장해서 전 지구 차원에 확산시킨 마인드풀니스 계통에서는 알아차림 기능은 이해를 했는데 마음 근육 기능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수행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부처님은 철저하게 탄력 기술을 써서 탄력성을 키우고 집중력을 키우고 마음 압력을 향상시켜서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진치 삼독과 같은 노폐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포인을 했는데 명상 쪽에서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 요가 기법과 결합을 시켜서 이완성에만 포커스를 둔 거예요. 자, 이걸 다르게 보면은 혹시 시청하는 법원님들 명상 음악을 들어보시면 그게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 하던가요? 아니면은 안 오던 잠도 좀 오던가요? 저는 정서가 그래서 그런지 그걸 들어보면은 안 오던 잠까지 오두마. 그러니까 좀 그 탄력이 있는 것보다는 좀 느슨하게 늘어지죠. 이게 바로 이완성의 기반을 둔 겁니다. 모든 운동은 특성이 있습니까? 유도는 부드러움이 특성이죠. 그런데 태권도는 부드러움보다는 빠르기라든지 좀 더 탄력성에 포커스를 맞췄죠. 경직되고 수축된 것은 이완을 시키면 좋죠. 그런데 마냥 이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느슨해지고 더 넘어서면 무기력해 접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피곤할 적에는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면 좋지만 3일 4일 누워서 잠을 자라 구면 좀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 좀 괜찮은 리조트 같은 데 가보면 휴식 프로그램이 신음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마냥 이완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더 많더라는 거죠.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완도 탄력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용수철이라고 하는 것을 늘어뜨려 보면은 이완이 되지만 놓아버리면 다시 원위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워주면 그 속에는 이완성도 포함이 된다. 부처님이 보리수아에서 6년을 깨달고 나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했다라는 것이 사마타 기법의 기초에서 수행을 했고 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마타 기법이라는 게 이완성에 초점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 6년을 하고 보니 수행 진도가 어느 단계까지 나가다가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이완성에 기반한 수행을 포기하고 보리수아에서 사티 수행에 기반해서 새로운 수행법을 적용을 하니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상의 깨달음으로 정득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완성에 기반해서 수행을 하다가 탄력성에 기반해서 수행 기술을 바꾸니 수행이 폭발적으로 진도가 나가면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다. 바로 요 수행 기술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낸 겁니다. 이것이 수행과 명상의 기술의 차이 첫 번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명상은 이완성에 기반해서 기술을 사용하지만 부처님은
철저하게 마음 근육의 탄력성에 기초해서 수행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수행과 명상의 중요한 기술적 차이는 수행은 철저하게

도착 기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밀착 기법을 썼지만, 요 사마타 기술을 썼지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는 어느 한계까지만 수행이 진도가 나가고 더 이상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기술을 사용을 해야 수행 진도가 더 나갈 수 있노? 해서 보리수알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행을 점검을 해본 결과 마지막으로 타객 기법을 사용을 하면서 최상의 깨달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술을 찬찬히 분석을 하고 3개월 뒤에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할 때 바로 팔정도 수행 체계를 가지고 수행을 지도하고 그 제자들이 짧은 시간에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걸 보고 요 기술이면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 이후로는 남아있는 텍스트에서는 밀착 기법에 기초한 수행을 지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요 타객 기법의 보조 기법으로 밀착 기법을 사용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타객 기법이 빠진 밀착 기법을 사용한 게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전통적인 불교의 입장에서, 물론 명상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수행이라는 큰 바운더리가 있고 그 안에 명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중에서 명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모르기는 해도 아마 구글 검색창에 가서 보면 명상이라는 용어의 검색이 스트레스라는 검색어와 쌍을 이루고 검색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행과 명상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차이 중에서 첫 번째로 수행을 큰 기술이라고 보면 명상은 그 큰 기술에 담겨져 있는 작은 기술들이다. 여기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 숫자만큼 수행의 종류도 있을 거고 동시에 명상의 종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수행자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이나 명상의 이론과 기술이 최고로 좋다고 주장도 할 겁니다. 그런데 주장은 주장일 뿐입니다. 반드시 주장은 실천을 통해서 그 유효성이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유효성이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죠. 수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가보면 다양한 문화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양한 문화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 돈이 될 만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기술 한두 개만 특화를 시켜서 거기다가 양념을 조금 더 쳐서 포장을 새롭게 해가지고 세계 무대에 재판매를 하는데 그걸 문화 개통에서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예일대학의 인문학자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잘한다라고 해서 예일 갱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특히 저번 시간에 수행과 명상의 중요성이라든지 방향성에 살펴봤던 것처럼 수행은 불편한 마음 상태를 수행 기술을 사용을 해서 편안한 마음 상태로 변화를 시키는데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어떤 자극을 통해서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생활 습관이나 삶의 태도나 행동 양식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어서 인지오류를 범해가지고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은 수행 기술을 사용을 해서 짜증난 마음 상태를 편안한 마음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생활 습관이라든지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꾸라고, 그래서 그걸 생활 속에 완전히 체화를 시켜야 불편한 마음 상태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계속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인드풀니스, 미국에서 포장되고 세계 상품으로 만들어졌던 문화 콘텐츠 마인드풀니스 같은 경우에서는 수행 기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삶 전체를 다루는데 명상은 불편한 마음 상태만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한 마음 상태를 다루고 나면 숨을 쓸만 하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났던 그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불편한 상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기술 하나 사용해서 숨을 쓸만 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죠. 가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좀 큰 병에 걸렸던 분들 보면 병원에 가니까, 저도 가니까 나가 의사가 맨날 저한테, 아마 그 의사는 내한테 잔소리하는 재미로 진료를 하는지, 아 스님 이러셔야 됩니다, 저러셔야 됩니다, 스님이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상황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 하시더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직면에 있는 요 현상만 다루는 게 아니고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요 현상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마. 그런데 대개 큰 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중에는 생활 습관을 좀 바꾸시더마.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게 또 재발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옛날 생활 습관으로 돌아간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냥 부처님이 이걸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는 지금 그 상황 때문에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그런 불편한 마음 상태를 지속 반복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행동 방식도 바꿔야 되고 삶의 태도도 바꿔야 됩니다. 행동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은 반복됩니다. 그런데 행동이 바뀌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인지교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도 바꿔야 되고 당신이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야 되고 그래야 이 불편한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삶 전체를 다룬다 이랬던 거예요. 명상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은 빠지고 수행 기술만 특화를 시켰다. 이걸 예일대학교 인문학자들이 너무나 잘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 수행과 명상의 또 다른 차이점들이
확연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시고 보리수월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그리고 녹야원으로 가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그리고 45년 동안 반경 350km, 1년에 1300km를 다니시면서 수행을 지도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법문도 하셨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법문을 하셨을까? 45년 동안 설법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찬찬히 보면 그리고 대승경전도 찬찬히 보면 그 프레임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 프레임을 가지고 법문을 하신 걸 알 수 있고 그 프레임을 이해를 하면 경전을 보기가 훨씬 안목이 넓어지게 될 겁니다. 프레임은 단순합니다. 존재를 바라보는 수준에 따라서 이 사띠라고 했죠? 또는 빤냐라고 하죠? 존재를 바라보는 수준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정해진다. 삶의 질이 결정된다. 이게 부처님이 바라봤던 핵심이었습니다. 존재를 바라보는 수준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존재를 내 식대로 보면 이걸 부처님은 무명이라고 했죠. 무명이라고 했는데 존재를 내 식대로 보면 어떤 행동을 할 적에 그 행동을 하고 나면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예측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청하는 부부님들도 그렇습니까? 주식을 사면 그냥 삽니까? 요 주식을 사면 이게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집을 살 적에도 그냥 사십니까? 아니면 요 집을 사면 어느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대충 감을 잡고 사십니까? 뭐 각자 알아서 사시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적에 상황을 내 식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내 수준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행위의 결과가 어떨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 불교 전문 용어로 유의라고 합니다. 유의라고 했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 행이라고 했죠.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적에는 그 상황을 이해할 때 항상 자기 수준에서 자기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떨 거라는 걸 예측을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면 그 행위가 끝나고 나면 쿨하게 벗어날까요? 아니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대치를 가지고 행위의 결과를 평가를 할까요? 평가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주식을 다시는 사나 봐라. 그때 내가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차.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대치를 가지고 행위의 결과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기대치에 스스로 속박돼 버린다. 아무도
발목을 잡는

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행동을 해놓고 행위의 결과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자기 발목을 지가 잡고 있다. 그래서 성찬 스님도 계속 그러셨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존재는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단지 당신이 기준을 가지고 존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당신의 기준에 당신 스스로 속박됐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좀 답답해지고 삶이 답답해지면 고통지수가 증가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존재를 바라볼 때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걸 부처님이 맹이라고 했죠. 이걸 부처님이 맹이라고 했고 때로는 맹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무명을 타파하고 맹지를 획득하면 이런 슬로건이 나오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는 상황이 종료되면 원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되면 그 상황으로부터서 즉각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할 적에 그걸 무의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상황에 따라서 행동했다. 어떤 의도를 예측하고 행동하지 않았다. 요 위라는 거의 할 위자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되면 그 상황에서 즉각 자유로웠다. 요 자유 다른 말로는 해탈이라고 했죠. 해탈되었다. 그렇게 벗어나니까 벗어나는 것만큼 삶이 쿨해졌다. 청정해졌다. 그 청정해진 것만큼 행복지수가 높아졌다.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삶이 답답하고 괴롭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삶이 쿨해지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이게 부처님이 45년 동안 이 프레임을 가지고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법문을 하다가 좀 질문이 들어오거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다른 비유 같은 걸 많이 들다가 법문을 중단해야 될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프레임 안에서 법문이 되다가 중단된 것들이 많고 허리우드 액션이라고 합니까? 그 요즘 허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좀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또 막 속도가 났다가 잔잔하게 흘러갔다 속도가 났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경전을 할 적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도 계속 이 딱딱한 이야기만 할 수가 없으니 저 프레임 안에서 다양하게 비유 같은 걸 들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 프레임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나 찬찬하게 경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저 단순한 그리고 심플한 프레임을 가지고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문을 하셨던 겁니다. 존재를 바라보는 수준에 따라서 당신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

0: 당신이 당신의 수준에서 존재를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의 결과를 예측을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행위가 끝나고 나면 당신이 처음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행위의 결과를 평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고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 삶은 답답하고 고통지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수행을 해서 마음공간 속에 존재하는 탐심, 진심, 치심을 해체하고 분리해서 제거하고 마음공간이 맑아지게 되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되면 그 상황에서 즉각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삶이 쿨해진다. 청정해진다. 그러면 그렇게 삶이 청정해지는 것만큼 행복지수도 증가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45년 동안 줄기차게 반복해서 법문했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이 부처님 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녹야본으로 가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그리고 오비구들에게 인류의 자유와 진보를 위해서 수행을 전해줘라라고 하는 전법선언 하는 것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익혔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 자신한테 하는 강의였습니다. 거친 강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BTN 불교방송 제작진들 그리고 관계자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함께 해주신 시청하는 불자님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수행의 끝 놓지 마시고 공덕 쌓는 거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고개 들어보면 그것이 극락이고 부처를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법우님들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0: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1: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0: 평등과 평화,
1: 공정과 정의,
0: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란합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0: 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1: 띠빠띠야 상강 부재미
0: 사두 사두 사두 행복하십시오.
2: 만약 대승의 사람이 금강경 설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치고 안다. 그러므로 본성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어 스스로 지혜를 비추어 보아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라.

일방적으로 결정한 자신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자신을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끝없이 말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편견을 버린다면 그 누구도 그에게 말싸움을 걸지 않을 것이다.

0: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1: 선제 스님.
0: 네, 선제 스님 제자이고요.
2: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0: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1: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2: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깊이가 남다르고
0: 네. 정말 남다라요.
2: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구름과 어우러지는 시골 골목의 풍경이,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꽃과 돌담 그림이 고스란히 작품이 되는 곳.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통하는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로 향합니다. 여느 화폭 속에서는 정지되어 버린 시간이 이곳에서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풍경 속 누구나 예술 작품이 되는 곳입니다.
1: 햇살이 참 좋습니다. 살랑살랑 바람도 좋고요. 아,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오래된 풍광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지는 곳. 저는 경상북도 영천에 와 있는 배우 이원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이곳이 어느 곳일까요? 별별 미술 마을이랍니다. 재밌죠? 그냥 마을 자체가 예술인 곳. 예전에 한 폭의 그림 같은 마을이 그대로 박물관처럼 남아있는 곳. 이곳의 이름을 특이하게도 별별 미술 마을로 지었답니다. 그 특이한 이름만큼이나 뭐랄까요? 경계가 없는 예술? 아, 이 예술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이 따뜻한 햇살 아래 저랑 조금만 더 마음 편히 구경하실래요? 따라오시죠.
0: 골목 구석구석 숨어있는 예술 작품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보는 재미가 가득한 별별 미술마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예술 작품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줄 영천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1: 아는 만큼 보인다.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설화견문록. 조금 전 만나봤던 별별 미술마을의 경계 없는 예술처럼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다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찾아 은혜사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왔습니다. 아, 바로 뒤에 일주문이 보이시죠? 이곳에서부터 은혜사의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0: 민족의 영산,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은혜사는 조선 31본산, 경북 5대본산,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자리를 지키는 경북 지방의 대표적 사찰입니다. 은혜사의 역사는 신라 41대 헌덕왕 원년인 809년에 해철국사가 창건한 해안사에서 시작되는데요. 현존하는 암자만도 8개가 있고 말사 숫자가 50여 개에 이르며 한국불교의 강백들을 양성, 교육하는 종립은혜사 승가대학원이 있는 천년 고찰입니다. 은혜사 일주문을 지나 전각구역으로 향하는 길에는 울창한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1714년 조선 숲종 40년에 조성된 숲은 300년간 은혜사와 역사를 함께 해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염원했던 은혜사에는 어떤 설화가 숨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를 이어온 은혜사 창건과 관련된 설화입니다.
2: 얘기 시작도 하기 전에

0: 지쳐서 끝나겠습니다. 얘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태를 모신 곳이거든요.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이야기가 시작이 안 됩니다.
1: 너무 힘든데 가파른 산길을 약 한 800m, 30분 정도 올라오니까 바로 이곳 인종대왕 태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사가 시작하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809년 해철국사가 창건한 은혜사의 당시 이름은 해안사였습니다. 1545년 인종원년에 큰 화재가 발생해 사찰이 전소되었는데요. 이듬해인 1546년 인종태실과 가까운 지금의 자리로 옮겨 절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때 새로 즉위한 명종과 불교 신자인 어머니 문정왕후가 인종의 태실을 더욱 크게 가꾸면서 해안사를 왕실 사찰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왕실의 명으로 새롭게 지은 절의 이름을 해안사에서 은혜사로 바꿔짓게 되었습니다.
1: 태실은 뭘까요? 바로 태를 모시는, 항아리에 태를 모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명당 자리에다가 그 항아리를 모시면서 그곳을 태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기가 좋고 명당 자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은 그 전에 인종대왕이면은 조선 12대왕이거든요. 그 인종의 태실은 이곳에 모셨다는 이게 은혜사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가 많은 이 은혜사를 설명해 주실 분을 만나러 저랑 또 내려가시죠. 따라오십시오. 아, 힘들다.
2: 왕실의 태실을 수호하며 유교 국가 조선에서 불교의 명맥을 도도하게 이어온 은혜사. 조선 왕조가 인정했던 명당 중의 명당, 은혜사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1: 자, 저기에 계십니다. 이 사찰을 소개해 줄, 그 이야기를 전해줄 우리 스님을 이렇게 뵙습니다. 스님.
3: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원종입니다.
3: 예. 저는 용주 스님입니다.
1: 용주 스님.
3: 예, 반갑습니다. 예.
1: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죠. 스님, 와보니까 일단 막 기분이 청량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죠. 몸이 이렇게 싹 둥둥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3: 아유, 아주 잘 느끼셨네요.
1: 네네.
3: 말 그대로 여기는 예, 은빛 바다가 출렁이는 극락세계 도량입니다.
1: 자, 여러분, 은혜사, 은빛 바다 그 사찰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곳곳을 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스님.
3: 가시죠. 네. 예.
1: 아, 일단 보화루를 지나갑니다.
3: 우리 요즘 시절인 만큼 우리 손소독제 한번 하고 들어가시죠.
1: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그 스님들과 전국에 있는 사찰이 이 코로나 방역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3: 참고로 네. 중국에서 네. 이 생활 방역과 산문 폐쇄를 가장 제일 먼저 설수중한 곳이 예. 우리 은혜사입니다.
1: 아, 역시 그 여기서 먼저 하니까 네. 저 위에서도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은혜사의 말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쫙 전국에 있는 사찰로 퍼진 거군요.
3: 예, 저희들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아,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이 손 소독제도 은혜사가 최초였습니다.
3: 예. 예.
1: 자, 가시죠.
3: 예, 가시죠. 네.
2: 불국토에 들어서는 관문 보화루를 지나면 은혜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스님, 예. 이 은혜사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연등을 보니까 은빛 바다 위에 있는 연꽃 같습니다.
3: 아유, 아주 표현이 너무 시적이십니다.
1: 아니, 근데 그 은빛 바다 위에 있는 연꽃보다도 우렁찬 나무가 하나 보이는데, 와, 이건 무슨 나무죠? 아유,

0: 어떻게 보면 우리 예. 은회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나무인데요.
1: 아, 예.
0: 우리 옛날 노선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 보기에는 이 향나무가 한 그루처럼 보이지만.
1: 아, 이게 향나무입니까?
0: 예, 향나무입니다.
1: 와, 나는 이렇게 큰 향나무는 처음 봅니다. 그 수영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0: 예, 500년 가까이 되었다고 그렇게 예, 나옵니다.
1: 그러면은 뭐 거의 조선 초기 중기에 우리 역사랑 이렇게 면면을 같이 해왔네요.
0: 예. 예. 예 어른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저희들 후학들이 듣기엔 처음에 식재를 할 때
1: 예, 나무를 심을 때
0: 예, 어린 묘목 세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1: 아, 묘목을 향나무 묘목 예. 세 그루를 심어요.
2: 500여 년 전 은혜사를 관리하던 어느 스님은 향나무 묘목 세 그루를 가져와 마당 한편에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스님이 은혜사를 떠나고 멀어진 관심 속에 작은 나무는 비, 눈, 바람을 스스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요? 가까이 있던 새 나무는 서로가 의지하기 시작했답니다. 서로의 줄기를 꼬아서 단단해지고 풍파를 이겨내며 크게 자라난 향나무는 그 자리를 500년 넘게 지켜온 은혜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0: 그 묘목이 이제 풍파에 네. 자기들이 살려고 등을 기대고 아. 서로 안고 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수백 년의 풍파를 견디고 대동량으로 훌륭히 잘 자랐다고
1: 그러니까
0: 봅니다.
1: 얼핏 보기에도 예. 한 몇 그루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아줄처럼 네. 쫙 또아리를 틀면서 예. 등을 기대고 그러니까 스님 그 한자도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둘이 등을 기대고
0: 맞습니다.
1: 있는 게 이건
0: 예.
1: 이제 세 그루가 예.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500년 이상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는 거군요. 여기에 우리 자랑인 극락보전을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빨리 한번 예. 가보시죠.
0: 가시죠.
1: 예. 예.
0: 일단 우리 부처님께 예, 인사부터 드릴까요?
2: 부처님처럼 성불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삼배를 올립니다.
1: 아, 스님 이렇게 예. 아미타 부처님이신 거죠?
0: 예.
1: 와, 이렇게 싹 보니까 입꼬리도 살짝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고,
0: 그렇죠.
1: 예, 이렇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이렇게 굽어 보시는 듯한 그리고 여기 오면은 누구나 다 마음이 이렇게 후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우리 MC 이원종 교사님하고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1: 아, 원래 은혜사 그 탱화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0: 예, 우리 은혜사 개불 탱화가
1: 예.
0: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1: 예.
0: 지금 마침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 예, 특별 전시회차
1: 예.
0: 서울에 지금 잠깐 예, 유람을 가 계십니다.
1: 어, 뭐가 이런 건 처음 보는 건데 저 뭐가 붙어 있네요. 두 개가.
0: 뭘 찾으셨습니까?
1: 예. 어 저는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쥐인 줄 알았어요. 쥐 아닙니까 저거지?
0: 아 눈썰미 대단하시네요.
1: 예.
0: 잘 보셨습니다.
1: 오 진짜 같아요, 쥐.
0: 예. 이쪽이 좀 금쪽.
1: 예예.
0: 이쪽 기둥 위에 있는 쥐가 검은 쥐고요.
1: 검은 쥐.
0: 예, 이쪽 왼쪽 기둥 위에 있는 쥐가 흰 쥐입니다.
1: 아 근데 왜 쥐를 전각에다가?
0: 흰 쥐 검은 쥐는 낮과 밤을 상징합니다.
1: 아, 시간과 예, 낮,
0: 네.
1: 검은 쥐는 밤.
0: 예.
1: 그러면은 그것을 비유한다는 것은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용맹정진하라?
0: 아유.
1: 맞습니까?
0: 정답입니다.
1: 아, 띵동댕.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0: 아유, 대단하십니다. 올해는 특히 2020년 경자년.
1: 맞습니다. 쥐의 해 아닙니까?
0: 쥐대의 해고 또 흰 쥐 해라고 합니다.
1: 아. 경자년에 쥐로 상징되는 그래서 용맹정진하라는 이 은혜사에 와 제가 이렇게 와 있다는 게 정말 우연치고는 정말 필연처럼 느껴집니다.
0: 불과에서는 우연이 없죠.
1: 그러니까요.
0: 예.
1: 아...
0: 잘 오셨습니다.
2: 낮과 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에 늘 깨어 있어라. 극락보전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0: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은혜사는 보물, 문화재 같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사찰이기도 한데요. 용주 스님을 따라 지난 2005년에 개관한 성보박물관으로 향합니다.
1: 그야말로 보고입니다, 보고.
2: 맞습니다.
1: 야, 그 향기부터가 남다르고요. 정면에 눈에 딱 보이는 게 불광. 대단히 특이한데 글씨체가 제가 잘 못 보던 글씨체인데.
3: 예, 우리나라의 근대 가장 유명하신 예. 추사 선생님 김정희 교사님의
1: 예.
3: 친필 불광.
1: 그러면은 그럼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이 추사체 불광이 여기에 걸려 있는 남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3: 아, 예, 우리 은혜사에 보관되어 있는 이 불광에 대한 아주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1: 아, 그 얘기가 따로 있군요.
3: 아주 진기하면서도 예. 아주 깊은 의미가 숨겨진 내막이 있습니다.
1: 그럼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그러시죠.
0: 1848년 제주도 유배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추사 김정희는 당시 은혜사 주지 혼허지조 스님의 부탁으로 글씨를 써주었는데요. 은혜사, 보화루, 일로향가, 대웅전, 불광 이렇게 다섯 점의 편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편액을 전각에 걸고 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로 획이 유별나게 길어 기존 규격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고민 끝에 밑부분을 잘라버린 반쪽짜리 편액을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훗날 은혜사를 찾은 추사가 그걸 보고 불광 편액을 떼어내 마당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뒤늦게 그 이유를 알고 사과와 함께 원본 그대로 새겨 다시 걸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불광각은 남아있지 않고 흔적인 편액만 남아 부처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아, 이 소나무 숲을 헤치고 나오니까 뭔가 이게 느낌이 싹 오는데 이건 무슨 문양이 있는데? 이거 거북 모양 아닙니까, 스님?
3: 그렇게 보이시죠?
1: 예.
3: 예, 잘 보셨습니다.
1: 스님, 이게 이 거북 문양인데, 근데 이게 뭐 왜 이게 시멘트가 발라져 있죠? 이게 뭐 끊겨서 그런 건가요?
3: 예.
1: 누가 이런 짓을 했죠?
3: 예, 안타깝지만,
1: 예, 예
3: 일제 시대 때.
1: 아, 또. 아,
3: 그들이 우리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예, 가차없이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1: 아니 어떻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3: 저 위에 다녀오신 인종태실도 그렇고
1: 예.
3: 우리 쌍거북바위도 그렇고
1: 아 그것도 훼손했고
3: 예.
1: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 이 영지이고 기운이 좋은 데니까 그것을 말살하기
3: 맞습니다. 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1: 예.
3: 이곳 영남이나 전국의 유생들이
1: 예.
3: 서울의 과거를 보러 갈 때 꼭 여기 쌍거북바위 와가지고 과거 시험 합격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올라갔다는
1: 아니 이건
3: 기록이 다 전해지고 있어요.
1: 아, 스님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게 과거 시험을 본다는 것은 유생들 아닙니까?
3: 그렇죠.
1: 그럼 유생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합격을 기원하면서 그들이 배척을 하던 절에 와서 합격을 기원했다?
3: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 불교와 유교와 이 종교를 떠나서 우리 한국인의 몸속에 남아있는
1: 그 정신이
3: 우리 토속
1: 예.
3: 신앙이 이렇게 녹아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아무리 숭유억불 정책을 쓰고 그래도 이 정신세계에 흐르고 있는 이 숭불에 대한 그 마음을 그 정신을 그걸 없앨 수는 없거든요.
3: 그게 한국인의 예. DNA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3: 예.
1: 그럼 이 뒤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 한번 가보실까요?
1: 예. 아, 뒤에는 뭐가 있을까?
3: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어떤 형상인지.
1: 이게 그러니까 누워 계시니까 와불이시네요.
3: 맞습니다.
1: 아.
3: 부처님 열반상이라고 하는데요.
1: 예.
3: 부처님께서 이제 입적하실 때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반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재밌는 우리 전설이 있는데요. 예. 이쪽에 오시면
1: 예.
3: 발이 보이시죠?

0: 예, 예, 이 특별히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예, 이 발을 만지면서 예. 예,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 민간 신앙뿐만 아니라 불가에서도.
0: 스님 그럼 잠시만.
2: 예.
1: 아.
3: 우리 MC 이원종 씨 부처님의 발을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마음속에 담아둔 소원 간절하게 빌어보는데요.
0: 스님 제가 뭘 빌었겠습니까?
1: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0: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새롭게 맡고 있는 우리 이 설화 견문록이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이 설화 견문록이 유명해져서 제가 이 설화 견문록으로 더더욱 유명한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렇게 하고 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설화 견문록 여러분 옆 사람한테 잘 설파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스님 덕분에 이 영천의 보물 같은 우리 은혜사의 보물들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스며 있는 얘기들도 잘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신도님들이 이곳 은혜사에 오셔서 좋은 기운을 이렇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좋은 인연으로 와주셨어요. 예.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가시죠. 예, 예.
3: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과 근현대까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창과 불사를 거듭하며 굳건하게 이어져온 은혜사. 설화를 간직한 은혜사를 구석구석 돌아보는 건 생생한 우리 역사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0: 저는 지금 은혜사의 전경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와 봤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굳건하게 불사를 이어온 천년 고찰 은혜사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어깨 짐이 무거울 때 곧잘 사찰이라는 곳을 찾습니다. 이 가슴 속에 소망 하나를 품고 찾아가는 거지요. 번뇌에 휩싸인 사람들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또 다른 희망을 품게 하는 힘이 이곳 은혜사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사찰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힘을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산길 은색 세계가 마치 바다처럼 겹겹이 펼쳐져 있다는 신라 진표율사의 표현처럼 은혜사에 가면 은빛 바다가 물결치는 극락정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미타부를 모신 대표적인 미타도량 은혜사는 아름다운 팔공산 자락에 이야기를 품은 채 웅장하고 기품 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1: 너무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생기거나 일어나거나 나타난 것들은 모두 무너지는 법이니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대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음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불제자의 원력으로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을 기다릴까 슬프고 애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

몰라야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불조처럼 발심하여 목숨 바쳐 정진하고 보살 같은 원력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라.

지난 세상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화 잘 내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탓.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니 내가 이제 남김없이 참회합니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듯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고요해진다.

부처님은 안 그래도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치는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0: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목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아니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것은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둘째 달에는 자할거리엔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오포란 머리가 1포여도 팔꿈치가 3포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

그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에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여진들 배우니까 천건만건 내려오던 원수거나 지난이나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 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우리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화사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 많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이우치는 진언옴 살바무차 모지사다야사바 옴 살바 무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무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계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오 지림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인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0: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법 전합시단은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부족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0: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 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 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 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례였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킨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기었다.

0: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쭈옵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0: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1: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0: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안녕하십니까. 울산 노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 메달리스트 김상겸, 유승은 선수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심과 투지로 이뤄낸 성과를 격려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일주 문합 비단에 조성한 팔부신중 점환을 마치고 새로운 현판을 공개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수만 개의 등을 밝히며 보다 평안한 세상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 빛고울 광주가 가장 먼저 봉축 연등 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빛고울 간둥회란 이름으로 광주 도심의 광명의 등을 밝혀 시민과 함께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안불교 사암연합회가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 문화축제를 통해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의 불빛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천년고찰 불국사에서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창의력을 담아내는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여 년 정성을 들인 스포츠 포교의 결실,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김상겸, 유승은 선수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척박한 동계 스포츠 환경 속에서 신심과 투지로 이뤄낸 성과를 격려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국 동계 스포츠의 역사를 새로 쓴 주역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은메달리스트 김상겸 선수와 동메달리스트 유승은 선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 스노보드의 기둥으로 성장한 달마배 출신의 두 선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방에는 두 선수를 발굴하고 지원해온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창시자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유승은 선수의 어머니 김상겸 선수의 아내도 동행했습니다.
2: 불교에서는 그걸 원력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원력을 세워서 옆에서 또 이렇게 축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힘들이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그런 기운들이 그러면 이제 아까 막 본인도 긴가민가 한 것도 성공하게 되고
1: 두 선수는 모두 조계종 달마배 스노보드

0: 대회 출신으로 불교계의 꾸준한 지원 속에 성장한 불자 선수들입니다.
1: 상현 선수도 또 뭐 자기가 상금 타고 여러 가지 한 거 알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뭐 하고 어린 선수들이 불신들이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맏형 김상겸 선수는 오랜 무명 시절 끝에 한국 스노보드 사상 최고령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막내 유승은 선수는 한국 동계 스포츠 최연소 메달리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두 선수는 부상과 역경의 순간마다 불교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기도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2: 힘들었던 시기가 많았는데 이제 저희 가족끼리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엄마도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셨고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되게 올림픽 메달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김상겸 선수는 달마비의 맏형인 만큼 불교계의 지원과 응원을 후배들을 위해 회양하겠다는 든든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3: 후배들이나 이제 뭔가 유소년들 선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진우 스님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정진으로 한국 불교와 스포츠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선수의 메달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일궈낸 한국 불교 스포츠 포교의 상징으로 기록됐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4: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선명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정근식 후보에게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유치원 단계부터 선명상을 도입해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이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도입을 당부했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7대 마음 공약을 설명하며 지난해 상처받은 선생님들을 위해 진관사에서 진행한 치유 프로그램이 큰 만족도를 얻었다며 올해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가 일주문 앞 기단에 조성한 팔부신중 점안을 마치고 새로운 현판을 공개했습니다. 조계사 대중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수만 개의 등을 밝히며 보다 평안한 세상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5: 조계사 일주문 앞에 모여든 사부대중의 장엄한 기도가 종로 일대를 청정 도량으로 물들입니다. 나발과 나각, 법고의 중후한 소리는 기도하는 불자들의 신심을 드높이고 감로수를 뿌리는 스님들의 손길에 따라 도량이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칩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얼굴을 담당할 새 현판이 세상에 공개된 날, 일주문을 가로막던 동양금박이 철거된 자리엔 특별한 기단부를 조성했고 부처님을 비롯해 스님, 우바세, 우바이를 형상화한 등을 밝혔습니다.
6: 정말 오늘 밤은 너무 기분 좋은 밤입니다.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정말 이렇게 편하고 기쁜 나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5: 팔부신중 점안 결계 의식을 마치고 곧바로 이어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 동자 동녀를 선두로 한 사부대중의 연등 행렬이 경내 곳곳을 지나쳐 갈 때마다 도량을 뒤덮은 수만 개의 연등에 오색 불빛이 켜집니다. 일주문을 시작으로 보리수와 진신사리탑, 극락전을 거쳐 대웅전까지 이어진 행렬에 불자들의 환희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6: 조계사가 한국을 넘어 세계 속의 조계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뜻이 전 세계에 퍼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 어둠이 내려앉은 도량에 무명을 밝히는 연등이 세상을 비추고 대웅전에 모셔진 아기 부처님은 대웅전 앞 관불대로 이운됐습니다. 주지 담화 스님과 이승현 총신도 회장 등 사부대중의 관욕의식이 계속되는 동안 조계사를 찾은 수천여 불자들은 평안한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7: 서로를 비추는 연등처럼 세상의 아픔을 품고 고통을 덜어내는 자비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5: 조계종 총본산으로서 일주문 일대를 정비하며 한국불교 제1문으로 거듭난 조계사. 봉축기간 일궈낸 도량의 일신으로 조계사 사부대중은 마음속 탐욕과 번뇌를 씻어내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0: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금정총림 범호사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동산당 해일대종사 열반 61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범호사는 지난 9일 경내 보재루에서 방장 정여대종사, 율주 수불스님, 주지 정호스님, 해인총림 방장 대원대종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산당 해일대종사 열반 61주기 추모제를 봉행하고 종단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한 스님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방장 정여대종사는 수행 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내년에는 400평 규모의 설법정 공사 첫 삽을 뜰 예정인데 동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무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방장 스님과 주지 스님의 헌향 헌다에 이어 율주 스님의 행장 소개와 부도전 참배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 빛고을 광주가 가장 먼저 불기 1570년 봉축 연등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빛고을 관등회란 이름으로 지난 주말 광주 도심의 광명의 등을 밝혀 시민과 함께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빛고을 광주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한 축제의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9일 도심은 형형색색 장엄등과 저마다 손에 든 연등의 물결로 밝게 빛났습니다. 올해 빛고을 관등에도 5.18 민주광장을 출발해 금남공원과 광주대교를 가로지르며 저마다 등을 밝히고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염원했습니다. 식전 어울림마당은 불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잔치마당이었습니다. 신명나는 율동과 아이들의 재롱에 즐거워하고 아시아 이웃나라들의 전통 불교 문화를 함께 체험했습니다. 연합회장 소은스님은 2600년 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과 같이 시대의 고비마다 중생의 아픔을 함께해온 빛고을 광주의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3: 광주는 빛의 고을, 광명의 땅입니다. 광주는 우리 역사의 큰 고비마다 빛을 밝혀 세상을 일깨우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2: 호남 지역 교구본사를 대표해 참석한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자비의 등불로 자성을 밝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4: 우리가 밝힌 이 연등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며 중생의 고통을 비추는 자비의 따뜻한 손길이자 내 마음을 밝히는 수행의 등불입니다.
2: 120만 시민을 대신해 강기정 시장도 불자들의 잔치마당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5: 정성껏 준비해 주신 소은 스님, 대덕 큰 스님, 그리고 15만 불자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21일 미륵사탑에 불을 밝히며 시작한 빛고을 관등회. 낮부터 시작된 어울림마당과 관등법회, 연등행진은 지역 사찰과 단체들이 1년 동안 정성으로 준비해온 대동의 법석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광주 시민도 부처님 자비 강명으로 세상이 평안하기를 함께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1: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안불교 3연합회가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는데요.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의 불빛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 문화축제,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베트남 무용단의 축하 공연이 사부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천안불교 사암연합회가 지난 9일 천안역 동부광장 특설 무대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 회장 도원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처럼 차별 없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강조하며 늘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위해 다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7: 오늘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문화 축제를 하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우리 모두 정진합시다.
6: 연합회 원로의장 대원대종사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일깨우며 보살 정신으로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법문했습니다.
8: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0: 그러한 보살 정신을 발휘해서 이 세상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힘을 길러가시면은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1: 김태흠, 박수현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문진석, 이재관, 이정문 국회의원 등 지역 정강계 인사들도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지역 발전과 화합을 염원했습니다.
2: 오늘 연등의 따뜻한 빛 속에서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3: 220만 도민 여러분이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여 늘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음성공양도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천안불교 연합합창단과 부다스 108합창단의 웅장한 하음이 감동을 선사했으며 초대 가수 홍경민 씨가 무대에 올라 연등문화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진행된 연등 행렬에는 지역 사찰은 물론 베트남과 태국 불자들까지 동참해 각국의 전통 장엄물이 함께하며 국경을 초월한 화합의 아름다움과 깊은 한인심을 선사했습니다.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연등처럼 갈등의 불을 끄고 자비의 빛을 켠 천안 연등문화축제는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등불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4: 구례불교연합회와 지리산태화엄사가 지난 10일 냉천 삼거리 광장에서 불기 2570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전주지 명섭 스님, 종걸 스님, 종회의원 대진 스님, 우경 스님, 김수철 신도회장, 장길선 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세계가 전쟁으로 혼란스럽지만 공업 중생의 자세로 구례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등을 밝혔다며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구례 초임 요지에 사자탄 문수보살 전통 한지 장엄 등을 밝힌 구례불교연합회는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500만 원과 백미 1,000kg을 전달했습니다.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5회 하남시민과 함께하는 봉축 연등축제가 지난 10일 하남시청 잔디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선광 스님과 봉은사 부주지 각진 스님, 공정식 하남 부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선광 스님은 오늘 밝히는 연등은 우리 마음속 선악의 시비와 갈등, 분노를 걷어내고 자비의 씨앗을 심는 축복의 빛이라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펼쳐진 힐링 음악회에서 가수 나율과 소리꾼 최재구, 뮤지컬 시타르타 갈라쇼, 가수 최수호가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천년고찰 불국사에서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창의력을 담아내는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신라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불국사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화지의 한국 전통을 순수한 동심으로 표현하고 온고지를 채워가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설레임이 함께 묻어납니다. 불국사가 지난 10일 경내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겁니다.
6: 여러분들이 평소에 꿈꿔왔던 실력과 그리고 간직했던 자기의 소중한 마음속의 그림과 글들을 멋지게 잘 펼쳐주시기.
5: 참가 어린이들은 동심으로 불국사의 아름다운 풍경과 부처님의 자비정신 등을 다양하게 써내려갔습니다. 특히 학부모와 관광객들도 행사장을 찾아 어린이들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7: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의 미래도 아름답게 되리라 봅니다.
5: 불국사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유산과

0: 불교 정신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천연고찰 불국사에서 열린 어린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1: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사찰음식 연구소가 중도의 미학을 담은 사찰음식 시식회를 마련했습니다. 맛과 건강, 수행의 정신까지 담아낸 자비의 식탁 현장에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18가지 사찰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진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 공양간. 맛있는 냄새가 남녀노소할 것 없이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당깁니다. 채식만두와 바삭한 버섯 강정, 달콤한 유부무침은 어린이들에게도 단연 인기. 고기 없이도 감칠맛을 낸 사찰 음식에 아이들 얼굴엔 금세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3: 고기가 없는데 그래도 약간 양념도 뭔가 너무 느끼하지도 뭐 싱겁지도 않고 딱 잘 돼 있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매우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4: 아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잘 먹게 되고 경험 쌓으면서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2: 전국 비구니회 사찰음식연구소가 마련한 첫 번째 사찰음식 시식회입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500인분의 공량이 준비됐습니다. 직관장과 조청을 바탕으로 오신 채 없이 만들어낸 음식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으로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5: 전체 골고루가 다 담백하고 정말 사찰 음식은 항상 질리지 않는 맛이라서 좋았어요. 이런 걸 먹고 나면은 소화도 잘 되고 뒷맛이 개운하죠.
2: 특히 이번 행사에는 연구소 사찰 음식 강좌, 수강생이 직접 백식 봉사에 나서 자비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6: 어제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짜 한 50명씩 와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면 오늘 이 음식을 대접하는 의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 네, 사찰 음식의 건강한 조리법을 충분히 느끼시고 이제 집에서도 이제 좀 깨끗하고 깔끔한 음식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2: 전국 비구니회관 마당 한편에는 사찰 음식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열무와 얼갈이 배추를 담은 통에 다시마와 표고버섯, 찹쌀풀로 맛을 낸 채소를 붓는 시민들. 정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절제와 조화가 담긴 사찰 음식 지혜를 배웁니다.
8: 수행과 삶이 녹아져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에요. 마치 음식을 빵빵하게 먹으면 가야금줄을 빵빵하게 당긴 것 같고 음식이 너무 약하면 가야금줄이 늘어진 것과 같이 중도를 잘 지키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2: 흥겨운 공연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펼쳐진 사찰 음식 체험 한마당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비움과 체움의 미학을 전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천안 각원사가 개산 50주년을 맞아 제17회 대불 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각원사는 지난 9일 경내 청동대좌불에서 주지 대원스님, 성기만 신도회장, 한진우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문진석, 이재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불 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대원스님은 일체 중생이 성불에서 다 함께 부처가 되고자 하는 원력을 담아 창건된 각원사가 개산 50주년을 맞이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편안함을 얻어갈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 모두 정진하자고 법문했습니다. 성기만 신도회장은 관욕의 물이 부처님을 씻기듯 우리의 번뇌와 걱정도 모두 씻어내고 자비와 지혜로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태고종 제주 종무원이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0일 태고종 제주 종무원 법당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종무원장 휴완 스님은 오는 6월 태고 문화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종단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호법원장 혜일 스님은 진심을 담아 기도할 때 부처님 가피가 함께한다며 정성을 다한 삶을 살라고 법문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20년 넘게 이어진 달마뱀.

원력이 드디어 올림픽 메달이란 값진 결실로 우리 곁에 찾아왔는데요. 간절한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품은 원력을 믿고 정진해보는 건 어떨까요? 5월 12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불교와 문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문학인이 있습니다. 소설이라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울림을 전하는 김영권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0: 예, 예 저는 이제 소설을 쓰면서 그 불교 공부도 함께 하고 있는 김영건이라고 합니다. 저기 저는 이제 2008년도에 그 농민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소가 당선되어 가지고 이제 등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편 소설 그 성공 강인의 몽상이라는 그 장편 소설이 이제 그 작가와 비평이라는 문예지의 이제 그 원고 모집에 채택이 돼 가지고 출간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0: 그 이후로는 단편 소설보다는 장편 소설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예.
1: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소설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0: 아,
1: 네, 또 이렇게 우리 또 작가님 뵈니까
0: 예.
1: 아, 또 뭔가 뭐 마음이 좀 새로워진 느낌이 드네요.
0: 예.
1: 예,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 작가님이 직접 가져오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
0: 예.
1: 짚어보면서 대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자, 그러면 우리 김영건 작가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직접 뽑아오셨는데요.
0: 예.
1: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0: 예.
1: 무엇일까요? 수용소.
0: 예.
1: 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약간 살벌한데요.
0: 예.
1: 어, 수용소가 인생 키워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0: 아, 예. 이제까지 제가 그 소설 작업을 해온 것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수용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하는 이런 그 수용소에 대한 소설들을 꾸준히 써왔습니다. 한 10년 동안.
1: 예. 예.
0: 처음부터 뭐 저기 계획을 하고 그리 된 건 아니고.
1: 예.
0: 우연히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지금 저 경기도 안산 그 승감도에 있는.
1: 예.
0: 그 승감도가 있는데 그 승감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1: 예.
0: 그, 이제 수용소를 지어놓고, 이 어린 아이들을,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어른이기보다는 어린 예. 아이들을 이 잡아 모아가지고,
1: 예.
0: 이제 소위 말하면 불황아 그 선도교육,
1: 예.
0: 뭐 이런 이름으로, 그 이름은 좋은데,
1: 예.
0: 그런 미명 하에서 사실은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을 그 무작정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그 억울하게 끌려가는 사람도 많고,
1: 예. 예,
0: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 여러 이제 모아가지고 그 수용해가지고 이제 뭐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뭐 일제 강점기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겠죠.
1: 예.
0: 예, 그리고 그 당시 그 우리 독립 투쟁하신 그 지사님들, 우리 독립 투쟁가들 이런 분들의 그 자제분들을 예, 또 끌고 가가지고 예, 거기서 그렇게 저기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이런 생지옥 같은 이런 그 참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1: 이야, 우리 독립운동가
0: 예, 예.
1: 자손들을
0: 예, 예. 독립운동가,
1: 가족들을
0: 예 그렇죠.
1: 오
0: 예.
1: 너무 끔찍하다.
0: 예.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체험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1: 예.
0: 그 제가 이제 그분 이야기를 쭉 그 듣고 취재를 해가지고 소설 이제 승감도 그 이야기를 썼는데
1: 예.
0: 그러고 나서 또 좀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저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한겨울에
1: 예.
0: 그 한겨울 그 막 찬바람 불고 그 눈도 좀 내리고 하는 그 찬바람 속에서 그 행제 목집은 피해자 분들인데 그 부산 저기 구덕산 아래에
1: 예.
0: 그 이제 또 거기 수용소를 지어가지고 그나마 승감도는 뭐 그 저기 승감학은이라는 이름이라고 붙여가지고 이제 뭐 교육도 한답시고 이래 했는데 이 행제복지원은 그야말로 이 사람을 그 잡아가서 그냥 뭐 때려 죽이기도 하고 예, 그야말로 거기는 어린 대여섯 살쯤 되는 이런 어린 아이들 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런 사람을 폭행해서 죽이고 한 그러한 그 아주 그야말로 악랄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1: 무섭네요.
0: 예예, 예. 예. 정말로 그거는 끔찍한 그런 곳이었는데
1: 예.
0: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피해를 보신 그 피해.

0: 생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 그 추운 그 음동설 안에 그 비닐 천막을 쳐놔놓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좀 봐줘야 되니까 안에 있으니까 그 비닐 그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글 인권을 회복해달라 하는 이런 그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1: 예. 예,
0: 그 국회 의사당 앞이니까. 그래서 이제 비닐 천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꼭 써야 되겠다 싶어서 또 그 이제 행정복지원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이래서 쭉 한 10년 동안 글을 쓰고 난 후에 예. 이제 쭉 한번 뒤돌아보니까, 그야말로 뭐 그동안 한 벽이 수용소 이야기만 썼구나.
1: 아, 그런. 거의 10년 동안요?
0: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그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1: 아, 10년 동안 이 수용소에 관한 한 예. 소설을 써오셨지만, 그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우리 한국 근 현대사에 예. 아주 쓰라리고 아픈 역사들을 예, 예. 소설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네요.
0: 예, 예, 그렇죠.
1: 아, 그러시구나. 예. 창살이 있는 수용소,
0: 예.
1: 창살이 있는 감옥만을
0: 예.
1: 우리가 수용소 감옥이라고 하는데
0: 예.
1: 불교에서는
0: 예, 예.
1: 우리가 업보 따라 생사윤회하는
0: 예, 예.
1: 이 윤회 세상 자체가
0: 아.
1: 수용소고 감옥이다.
0: 아, 맞습니다.
1: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0: 예, 예. 저도 그런 말씀을 꼭 예.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스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해주시네요.
1: 예. 예, 예. 저도 이렇게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0: 예.
1: 왜 그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0: 아하.
1: 그 이신점심이 됐나 봐요.
0: 예, 예. 예. 그런가 봅니다.
1: 그러면 일단 수용소에 대한 작품
0: 예.
1: 우리 한국 역사의 쓰라린 그런 장면들을 소설로 또 10년이나 쓰셨 했고.
0: 예.
1: 그러면 이왕 말씀하신 김에 다른 또 쓰신 작품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예, 예. 제 첫 그 장편 소설인 그 성공 강인의 몽상,
1: 오.
0: 그 캔맨이라는 그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예.
0: 이것은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참 그야말로 성공 지상주의로 해가지고,
1: 그렇죠.
0: 예, 그 성공이란 것이
1: 태어났으면 성공해야지
0: 예,
1: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성공이 정말로 그 우리 마음속에 그 있는 아름다운 자기 본성을, 그 본래의 면목을
1: 예.
0: 잘 이렇게 꽃피워서 이렇게 우리가 저기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런 성공이라면 참 그렇죠. 그야말로 좋은
1: 예.
0: 것인데.
1: 예, 마음의 행복이 돼야 되는데.
0: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좀 잘 살고자 하는 그 물질욕 뭐 이런 저기 또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추구하는 그런
1: 그렇죠.
0: 행복,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자기답게 이렇게
1: 그렇죠.
0: 해 나가는 게 아니라
1: 꼭 남을 이기기 위한 행복이죠.
0: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성공이라는 그 말은 좋지만은 또 이제 뭐 자기 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참 말은 좋지만은 이런 그 그야말로 각박한 세상에서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 그 본심이 오히려 파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정말로 걱정스럽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금도 정말 많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이러면은 우리 이 한국 사회 나아가서 이 전 세계라는 이 왜냐면 외국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으니까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한국 사람은 유달리 또 그 이런 그 물질적인 성공, 또 자기하고 남과 비교하는 이런 성공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러다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그야말로 이 저기 어떤 그 성공 강인들의 그 수용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그 참 저 우려도 제가 들고 해서.
1: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한
0: 예.
1: 성공주의에 빠진
0: 예.
1: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0: 예.
1: 날카롭게 해부한 거네요.
0: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1: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작가님께서, 김영건 작가님께서 이제 작품을 쓰면서, 글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핵심이 있다면 또
0: 예.
1: 말씀 좀 부탁드려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 사실 그 이 소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을 그 바탕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오.
0: 예. 이제 현실 이야기를 쓰되 그 속에서는 사실 그 우리 인간들이 이제 그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고뇌, 뭐 이런 저기 어려움, 난관 이런 것을 이제 참 저기 마주치게 되는 거고, 그거는 꼭 소설

0: 소설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거는 소설이 현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꼭 하고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그런 그 실패라든지 그런 그 고난에 그 굴복하지 말고 그 굴복을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하고 그 자기가 이겨내고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여기에 우리가 좌절을 해버리면 사실 자기 자신도 큰 상처를 입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어렵지만은 그 극복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그걸 극복 이겨내면은 그 자기가 나중에는 결국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1: 아, 현실 속에서 괴로움을 극복하는 예. 그런 희망이 가득한 예. 어떤 생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 거네요.
0: 예, 예. 그런 이제 아, 그게 예. 저기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제가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 그 자연스럽게 그게 제 그 어떤 인생 예. 인생관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저도 뭐 책을 보든 예. 영화를 보든 예. 마지막 결말이 예. 좋게 끝나야 기분이 좋지. 아, 그렇잖아요.
0: 예. 그렇죠.
1: 예. 그래서 기분이 좋고 예. 희망이 생기지. 예. 예. 예. 그래서 작가님도 희망이 가득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네요.
0: 예. 그렇죠.
1: 예. 예.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예. 그 두 번째 키워드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가님의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 비유, 치유, 이응, 스님이네요. 그 예, 제가, 예. 오, 우리 김영권 작가님이 저기 어떤 뜻으로 저걸 쓰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힌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힌트 좀 말씀해 주십시오.
0: 예, 예.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이제 그 일심회라는 그 비밀 결사를 조직해가지고, 예, 그 지하 독립 투쟁을 그 벌이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소설도 쓰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1: 아, 네. 독립 운동하신 스님 하면 딱 떠오른 분이 예, 예. 백용성 스님. 근데 일단 안 맞고요.
0: 예, 예 그렇죠.
1: 만의 한용운. 그것도 안 맞고요. 예, 예. 저 답을 알았습니다. 예, 예. 저 예전에 그분 어린이들을 위한 예. 그 위인전 같은 아, 예, 예. 만화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저 스님의 이야기를 제가 어린이 만화책에서 아, 봤거든요.
0: 아, 예, 예.
1: 백초월 스님입니다.
0: 아, 예.
1: 이야, 예, 맞췄습니다. 예. 근데 독립운동하신 스님 하면 백용성 스님 알고 예, 예. 또 만의 한용운 예, 스님은 예. 아는데 백초월 스님은 잘 모르는데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인생 키워드 두 번째 백초월 스님.
0: 예, 예. 예, 그, 이 백초월 스님은, 그,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쭉, 그 어릴 시절부터, 그, 세상에, 이제, 세상을 떠실 때까지, 떠나실 때까지 쭉, 그, 이제, 그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걸, 그,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그 2009년에 그 진간사에서 태극기 보투기 속에서 이제 이런 그 독립운동 관련된 이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스님이 이제 그 이름이 우리 대중들에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사실은 이분이 이제 워낙 그 뭐 저기 지하 운동을 이렇게 하시고 물론 이제 그 이 드러나게도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 이 지하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명을 쓰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명을 쓰시다 보니까 이제 그 자료 속에도 이리저리 그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이래서 불교 학계에서도 이거를 그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또 공백 기간도 많고 해가지고 그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었는가 그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제 그 독립 운동을 하신 어 참 분이다. 진간사 태극기와 관련이 된 분이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이분이 정말로 그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저기 독립 운동에

0: 자기 일신을 바쳤는지 이런 것은 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소설을 통해서 그분의 그 진면목을 한번 밝혀보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백초월 스님에 대한 일대기를 소설로 쓰시는 거군요.
0: 예, 예.
1: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예. 기대됩니다. 예. 작가님, 예. 그 많고 많은 분들 중에서 예. 그래도 백초월 스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0: 예. 그 이제 사실 그때까지 해도 제가 이제 이걸 이 백초월 스님을 삶을 갖다가 소설로 쓸 그런 생각이 그런 참 계기가 아직 없었는데 그 제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외사촌이 그 한번 이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설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하면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백초월 스님이 제한테는 이제 외가 쪽으로 그 할아버지 뿌리 되는
1: 그런 집안 어른신이었네요.
0: 예, 예.
1: 야.
0: 그래서 이제 그
1: 뼈대 있는 집안. 야.
0: 그 이제 그걸 알고 보니까 이게 참 그야말로 뭐 하나의 그 역사적인 한 인물로서 또 중요하지만은
1: 예.
0: 또 이런 또 어떤 좀 유대감이랄까 어떤 인연 같은 이런 것도 좀 또 느껴지고
1: 오.
0: 예, 그리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 이 자료를 다 살펴봤죠 제가 예, 그래 했는데 그렇기는 하더라도 사실 제가 만약에 이 백초월이라는 이 한 인간상에 대해서 막 별로 이렇게 감동을 받지 못했다든지 어떤 감명을 받지 못했다 이랬으면 저는 소설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뭐 저기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예, 그런데 이제 이 쭉 그 검토를 하고 제가 그 이 사실은 그 2009년 무렵부터 쭉 한 10여 년 동안 이것을 그 이제 자료 수집하고 또 이제 그 아직 뭐 구상만 하면서 아직 착수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뭐 소설 작업 하느라고 그 이제 그 못 하는 동안 한 10년 동안 쭉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이런저런 많은 그 자료들을 제가 보게 됐고 그러는 사이에 이 정말 그 참 이분은 그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한 뭐 10분의 1밖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1: 예.
0: 예, 지금 뭐 저기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그 때에 보면은 그 백초월 스님이 자주 이렇게 소개되지만은 이 어떤 겉모습만 이렇게
1: 예.
0: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 스님의 정신, 예. 그 영혼,
1: 예.
0: 본모습 이런 것은 예. 저 깊이 있게 아직 예,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해서
1: 예.
0: 제가 이것은 정말로 그 할아버지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한 인물로서 정말로 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1: 예.
0: 한번 저 제대로 그 모습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만큼이라도 해서 한번 한 인물상으로 이 피가 돌게 해보자. 이 우리 뼈대도 있고 살도 붙이고 피가 돌게 해가지고 정말로 그 이 스님의 정신이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좋은 그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1: 예.
0: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와, 기대됩니다.
0: 네.
1: 그 무엇보다 백초월 스님 같은 분이 계셔서
0: 예.
1: 또 그런 어른들이 계셔서 예. 지금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1: 그 백초월 스님 이런 분들, 이런 훌륭한 어른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0: 예.
1: 그러면 언제쯤에 우리 김영건 작가님이 쓰신 백초월 예. 스님의 일대기 소설을 볼 수 있을까요?
0: 예. 책으로 바로 출간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1: 예.
0: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연재를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한테 우선 이렇게 좀 알려보자 해서 그 지금 그 불교계의 그 대표 신문 한 곳하고 이렇게 예. 연재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1: 기대됩니다.
0: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 뭐 아마 조만간 이제 그게 잘 그 협의가 되면은 그 연재가 시작되고 또 책도 이제 곧 또 그 출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도 꼭 찾아보도록 하고요.
0: 예.
1: 책으로 출간되면 예. 제 손으로 직접 사오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예. 자, 그러면.

0: 백철스님. 네. 아, 또 백철스님 잘 모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백철스님이란 분이 있었구나. 네. 또 지금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집필할 새로운 소설을 통해서 많이 많이 더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불심으로 쓴 소설. 아,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는 그 평준화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마침 그 배정이 이제 학교가 배정이 됐는데 그것이 아주 뭐 거리도 멀지만 그 거리보다는 그게 그 평준화 되기 이전에 그 좀 막 썩 뭐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였는데 그 어쨌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인류 학교에 인류 대학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시험 결과에 따라서 그 매 이런 그 매질이 너무 많았습니다. 폭 말하자면 그
0: 체벌
1: 체벌이라고 하죠. 그 체벌이 아주 심했습니다. 아,
0: 저희 때도 많이 맞았죠. 아, 요새는 애들 절대 못 때린대요.
1: 그러다 보니까 그 참 이 학교라는 것이 그 이 저한테는 뭐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이거 그리고 뭐 통학 시간이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시간 걸리니까 요. 예, 그 뭐 공부할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그 자퇴를 했습니다. 아. 예, 자퇴를 하고 제가 이제 검정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저 통도사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통도사 여러 그 뭐 그 암자가 이제 산중 암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조용한 암자에서 들어가서 이제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독갱 소리, 뭐 또 종소, 이 그 풍갱 소리, 이런 이제 범종 소리 들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세계 명작을 읽게 되었습니다.
0: 아, 절에서요? 예, 예. 세계 명작을. 예, 예.
1: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한다라 그 공부한다고 들어갔는데.
0: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소설책 보고 계셨네요.
1: 예, 공부 조금씩 하고. 예. 이 세계명작 그 소설 그 젊은 어린 나이에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0: 재밌죠. 예, 예. 그래서 저도 밤새서 소설책 읽고 그랬어요.
1: 아, 예. 그래서 그 거기서부터 아마 그 제가 문학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아니었는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때부터 문학가의 꿈을 꾸게 되셨네요.
1: 예, 그렇죠.
0: 그러면 불교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1: 불교하고는 또 제가 그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불심이 깊은 분이라서. 근데 그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거의 뭐 스무 살이 다 된 청년이죠. 청년인데 그 저한테는 형님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어머님이 그 다 이제 키운 그렇게 이제 청년이 되도록 다 키웠는데 그 그냥 어떻게 뭐 어떤 일로 그냥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남아선호사상이 아주 상당히 심했던 때고 이래서 이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참 또 사명, 그런 의무감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그 참 그 불공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새벽에 머리 감고 이렇게 불공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쓰신 끝에 저를 이렇게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참 얼마나 또 저기 기뻐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래 저 절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네, 불교 그 이야기도 들려 주시고 이러면서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불교에 대해서 아주 친숙감을 가지면서 자랐습니다.
0: 아, 어머니의 큰 영향을 받으셨네요.
1: 예, 그렇죠. 예.
0: 불심 깊은 어머님이 이렇게 훌륭한 작가님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글들을 쓰고 계시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1: 저도 정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0: 그래서 불심으로 이와 같이 또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게 어머니의 영향이었구나.
1: 그렇죠. 어머님의 덕분이 크죠. 왜냐면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찮다고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참 항상 이렇게 밤에 잘 때라도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다 지금 그 소설 쓰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0: 그러면 작가님이 본 최초

0: 최초의 소설은 그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봤던 그 소설책들이 아니라 어렸을 때 어머니 품 안에서 들었던
1: 예,
0: 이야기가
1: 그렇죠. 이야기죠.
0: 그게 바로 문학인이 될수 있었던
1: 예,
0: 씨앗이었네요.
1: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러면 씨앗이라고 할수 있겠죠.
0: 예. 어머니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1: 예.
0: 그러면 이제 뭐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또 엄청난 갑피를 체험하신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그 이야기를 저희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 한번 또 썰을 풀어주시겠습니까?
1: 예, 근데 이제 이게 참 엄청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산에 갔다가 이렇게 참 위험한 그 상황에 이렇게 처했던 그런 것인데, 저그 통도사 수도암이라는 곳에서 이제,
0: 통도서 수도함이요.
1: 수도암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한여름에 이제 그 시원한 그 국수를 이제 점심으로 한 그릇씩 먹고, 이제 그 당시 같이 공부하던 세 사람이 셋이서 이제 그러면 바람도 쐬게 하면 이제 산책이나 하자. 이래서 이제 그 뒤산으로 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그야말로 뭐 여름철이니까 이 옷도 이렇게 가벼운 차림에 신발도 그냥 고무신이나 슬리퍼 신은 채 이렇게 슬슬 이야기하면서 올라갔는데,
0: 가볍게 뒷산 올라간 거였는데.
1: 그렇죠. 근데 가다 보니까 산이 대충 이렇게 그 산책만 하고 올라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좀 산이 한번 그러면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하는 그런
0: 오,
1: 생각이 들어 이제
0: 예.
1: 그런 이제 의논이
0: 가는
1: 되었습니다.
0: 김에 꼭대기 한번 찍고 오자. 뭐 이렇게 됐네요.
1: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18, 19살쯤 되는 이런 청년들이 혈기는 왕성하지만은 말하자면은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자면은 하나의 그 무지 아니겠습니까? 무지고 무명이고 또이 자만심이고 뭐 이런 것인데, 뭐 그런 마음으로 일단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그뭐 이렇게 바닥을 보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위에서 그 바윗돌이 막 굴러 내려오는 겁니다.
0: 바윗돌이요.
1: 바윗돌도 이그 산에 웬그 그런 바윗돌이 이렇게 수박만한 이런 바윗돌들이 하나씩 굴러 내려오니까 빨리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윗돌이 굴러 내려오는 그 비탈길이, 산 비탈길이 나중에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부 이제 그뭐 풀이라든지 나무는 거의 없고, 그야말로 그 바위가 쪼개진 그 날카로운 바위 조각들이지 않습니까?
0: 암벽 따라서 이렇게 절벽같이 올라가셨네요. 남떨어진.
1: 저쪽 한쪽에는 그 절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우리는 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그 바위 조각이 캐캐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발을 디디면 이제 그 바위 조각들이 스스로 이렇게 부딪히고 미끄러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는 이제 잡을 길이 없고 밑에서 올라올 때는 살살 이렇게 짚고서 올라오면 되었는데, 이제 점점 산이 가팔라지다 보니까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발로 이제 지탱을 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거기서 이제 더 움직이면은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바위돌은 계속 내려오죠. 근데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모든 잡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0: 오, 위급하니까 오히려
1: 위급하니까
0: 아무 생각도 안 나죠.
1: 아무 생각 머리가 하얗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나야 되니까 이제 그 죽으면 이또그 어머님이 그참그
0: 난리 나죠.
1: 기도하셔가지고 이 겨우 낳은 아들이
0: 귀한 아들.
1: 그래서 이제 꼭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0: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1: 그래서 이게 참 합장을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냥 그이 눈을 감고 이제 그아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0: 마음속으로
1: 마음속으로 이제
0: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1: 그래 했죠. 그래 이제 그래 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이제 울려 나온 소리이기도 하고 또그 그야말로 외부에서 이렇게 들려온 소리이기도 한데, 그럼 침착하게 우선 침착하게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천천히 미끄러 내려가라. 침착하게 뒤로 돌아 앉아서 천천히 미끄러.

0: 내려가라.
1: 아, 그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0: 네, 그 소리 머릿속에서 떠오른 겁니다.
1: 침착하게 뒤돌아서 미끄러지면서 내려가라. 네,
0: 거기서 뭐 어떻게 더는 할 수 없으니까 미끄러지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1: 그러니까 방법을 딱 알려준 거네요. 예, 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그 소리가 딱 들린 거죠. 예, 예, 마음에서.
0: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앉아서 보니까 실제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 니에 있는 그 친구한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 그 움직이면 바위가 또 내려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있는 친구부터 해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제가 내려가고 내려왔는데 그 내려가는 길도 사실 그게 그냥 쉽게 내려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냥 그 다치면서 온갖 뭐 상처 다 입으면서 굴러뜨려 머리만 겨우 보호하면서 내려와서 이제 그 내려왔는데 그야말로 그 이 온몸에 그, 그 땀이 후줄근하고 머릿속은 어떤 한의감만 이제 있을 뿐이죠. 예,
1: 한의, 살았으니까. 예, 살아남았으니까.
0: 예, 예. 한의심만 이렇게 탁 남아있고, 그 무심무아한 그 참, 그런 상태에서, 아, 이것이 그 참, 그 부심이구나.
1: 예. 예, 예.
0: 이런 것을.
1: 아유, 다행입니다. 예, 예. 그런, 감사합니다, 예, 부처님. 예.
0: 그래서 그야말로 그 셋이서 그 내려와서 깨안고 깨안고 울었습니다.
1: 아 너무 놀라 막 울었군요. 예. 놀라고 기쁘고 다행이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가장 위급했던 순간에 눈앞이 깜깜할 때 마음속으로 부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어쨌거나 마음속에서 마음의 소리에서 아 침착하게 뒤돌아서 미끄러지면서 내려가라. 결국은 무사하게 내려오게 되었나요? 아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공식 질문 드릴 시간입니다. 김영건 작가님, 가피란 무엇인가요?
0: 저로서는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가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좀 구체적으로 우리 참 불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상실이다.
1: 상실이다.
0: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 살다 보면은, 아끼는 것, 귀한 것을 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산도 포함되지만 사람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참, 그야말로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정말로 심해가지고, 그, 막, 우울증에도 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 상실감 때문에, 그,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이 상실감 때문에, 이 상실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자기 목숨까지 거기다 이렇게 상실을 해버리면은, 너무나 이 참 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그런 상실을 겪다 보면은,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또 우리 중생 인간이고 그런 상실감을 겪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쪽으로 가지 말고 그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것은 없을까.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자기 너 스스로 너 그걸 좀 버려라 이러면 안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아끼는 것을 누가 버리라 하면 안 버리니까 부처님께서 이것을 대신 버려줌으로써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가피란 상실이다. 그 상실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말고 그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뵙고요. 이제 곧 저희가 만나게 될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죠? BTN 불교TV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의 도량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

0: 마라톤의 전설 황영조. 도전은 계속된다.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 대회.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4개 다양한 종목.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저 황영조와 함께 뛰시다.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 화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이욕 요망 인욕세요. 정행탑을 접연대라. 이기적인 욕심은 염라대왕이 지옥으로 이끌어 가두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욕심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많이 부리면 염라대왕이 잡아다가 가는데, 염라대왕이 잡아가서 뭘 하는 거냐면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러 염라대왕이 염라대왕에게 잡혀간다. 어떻게 하면? 욕심이 많으면. 정행탑을 접연대라. 깨끗한 행을 하는 사람은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연하들을 맞이해서 바로 극락정토로 안내를 한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누군가가 통제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옥으로 갈 건지 극락으로 갈 건지를 선택하는 거다. 어떻게 살 거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흔히 육도 윤회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육도를 윤회를 하는데 세계는 지옥, 아귀, 축생을 걸어서 악도라고, 악도, 삼악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살만한 곳은 수라, 인간천은 선도, 살만한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정말 청정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양심적인 삶을 살고 모범적인 부분을 해서 칭송받는 삶을 산다면 그는 바로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정토로 바로 가게 돼 있다. 그래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욕심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나를 객관해서 나를 보는 게 불교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나를 보고 살기보다는 누구를 비판합니까? 보여지는 사람들을 가지고 막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가족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건 맞는데

나는 안 보이고 상대만 보이니까 그 상대에게 항상 잘못된 질문을 지적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살겠 대에 못 살겠 대야. 못 살겠 대요. 그래서 여러분, 불자는 남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는 게 불자를 지켜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중들도 보면 잘 경계하고 살아라. 맨날 비판하는 부분만 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생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내가 내 자신을 지켜보고 참회를 아주 진참회라고 살아라. 진실한 참회를 통해서 스스로를 바꾸려고 애를 써라. 그게 남하고 시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정말 뼈 때리는 소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얼크러설크러서 천년 만년 살것 같지만 100년을 살지 못하는 삶이 우리 삶이에요.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갈 뿐이지 반드시 염라대왕 앞에 잡혀가거나 내지는 연하좌대가 있는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잠시 잠깐이라도 소비적 삶을 살 것이 아니고 나를 돌이켜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살피는 부분이 본질이 뭐냐? 계율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 삶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면은 세상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가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업이라고 얘기해도. 선업을 질 거냐? 악업을 질 거냐? 한 발짝 뛰면 뛰는 대로 그것이 다 업으로 쌓인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우리 답은 저절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고 이복 고천 중이요. 새 사슬에 얽혀 지옥에 들면 고통이 천 가지요. 여러분, 고통이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지옥을 갔어. 그 지옥을 갔으니 그 지옥의 고통이 천 가지더라, 이게. 그래서 그천 가지의 고통이 있는 지옥을 가는 부분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행동 하나가 나를 극락으로 이끌어갈 거냐? 그야말로, 지옥으로 이끌어갈 거냐? 그래요.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셀프잖아요, 셀프. 내가 짓고 내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보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천년을 살줄 알고 살았는데 하루도 기억나는 날이 없다. 그래, 욕심으로 일관하다 보니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끔 그런 얘기, 조고각하라. 내 발밑이 살펴라.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행,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안입에설신의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는 판단으로 번뇌를 일으켜가는 부분을 차단하고 있는 그대로인 나의 호흡을 관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불교의 수행의 묘미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한 발짝 뛰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복이 될 건지 업이 될 건지를 살피고 가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새 사슬에 얽혀서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이 천 가지요. 선상생연 낙 만반이니라. 반야용선을 타고 연하에 들어가면, 연하대에 들어가면 즐거움이 만 가지니라. 극명하게 갈리죠. 지옥을 가면 새 사슬에 얽혀서 천 가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분이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반야용산에 타서 연화해대에 들어가면 반야용산은 누가 타는 거예요? 예? 반야용산은 누가 타요? 내가 볼때 49제 지낼 때다 태워주대. 그러니까 그 반야용산을 타고 가는 부분은 착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보살행을 많이 한 사람이 탈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야용산을 타면 즐거움이 만 가지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야용산을 타고 가는 분들은 이 생명이 다 하는 부분이 괴롭지 않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옥을 가는 분들은 죽음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현세의 삶보다 훨씬 좋은 곳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옛날에 큰 스님들은 열반에 드실 때 그 열반이 즐거움이었어요. 어? 이 생을 다하는 부분이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이 오래된 그 집은 버리고 새 집 찾아간다라고 하는 걸로 즐거움 개성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인생을 잘 사신 분들은 그만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업을 짓는 부분을 보면 사실은 보면 업이 큰 업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 욕심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한꺼번에 큰 잘못을 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큰 잘못한 걸로 바로 교도소 갑니다. 근데 평상시에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것 자체가 욕심으로 일관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삶이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꾸 마음을 내다보면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을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래들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볼 때 주지 스님이 착해요? 안 착해요? 되게 안 착하다 그러잖아요. 에? 왜 안 착해? 안 착한 게 조금 조금 쌓여주니까 안 착한 거야. 한 번에 확 안 착한 건 별로 없어. 착한 것도 한꺼번에 확 착하기가 어려워. 차츰차츰 착해서 그게 쌓여지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착하다 안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착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설사 한 번 안 착한 행동을 해도 한 번 안 착한 행동을 했다 해서 착한 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평상시에 아주 못된 일을 반복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을 한번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안 착한 사람이에요? 아, 헷갈리네. 안 착한 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요, 어쩌다 한번 착한 일을 해도 착한 거는 어딜 가버리고 악한 게 그 착한 것을 다 매몰시키게 돼 있는 부분이 우리 삶이다. 그러니 마음을 청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무척 중요한 부분이 돼.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듯 우리 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쌓여지는 것이니 오직 염라대왕 앞에 잡혀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래서 천 가지의 고통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선업을 쌓고 쌓아서 아미타불이 염적을 받아서 반야용산에 타고 극락정토에 가면 즐거움이 만 가지 있는 세상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오직 내 마음이요 내 행동에 달려있다. 기팔은 막교 세속 하야 영타 증질이다. 여덟 번째는 세속과 사귀어서 남으로 하여금 증질게 하기 말지어다. 증질이라는 자체는 미워하고 질투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절에 와서도 편을 갈라야 안 갈라야? 네 편 내 편 갈라야 안 갈라야?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절에 오셨으면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외에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일로 함께하는 부분으로 항상 조금 덜 좋은 부분이 있어도 더 좋은 부분으로 안내를 해서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제의 도리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 와서도 편을 갈라요. 그래서 내 편이면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못한 것도 잘한 걸로 덮어주고 싶고 저쪽 편이 되면 잘한 건데도 잘 못한 걸로 치부하고 싶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 더욱더 크게 잘못했다라고 경책하거나 질책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모습들을 본다. 바람직한 거 아니라는 거죠. 왜 비싼 밥 먹고 업을 짓습니까? 옳은 것을 옳게 보기도 바쁘고 나쁜 것을 나쁘게 판단하는 부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행위를 점검해보고 참회를 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남 가지고 시비할 수 있는 새가 없는 거다. 절에 오셨거든 오직 뭐만 보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만 생각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내가 그 행동이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보면은 출가한 스님들이 세속에 있는 불자들과 새겨가지고 남으로 하여금 질투와 어떤 그런 증오를 만들지 마라. 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스님이 살다 보면 여러 신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신도하고 서로 뭐 이렇게 친분관계를 돈독히 하다 보면 그 신도들끼리 서로 질투하는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런 두 분의 동기유발을 만들지 마라. 사실은 보면 스님들이 그 바깥 사람들하고 오래 다니다 보면 구설수가 만들어지지 절대 칭송하는 일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밥 한 끼 먹고 오면은요 같이 밥 먹은 사람이요 입이 근질해서 그냥 못 있어요. 아, 나 스님하고 밥 먹었다. 그럼 상대방이 같이 밥 먹어주지 않은 사람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까 봐서 내가 안 나가. 한쪽은 좋고 한쪽은 그거를 통해서 언짢은 일이 생긴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속과 사귀어서 남으로 하여금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절에서도 간부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보면 그런 중심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위치에 있거든 그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저하는 권력을 권력으로 쓰지 말아요. 그건 권력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 삶이라는 자체는 현실이 삶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그 일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생각하고 가라. 참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처님 앞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도 보면 마당 쓰는 일하고 부처님 앞에서 닭이 닦는 일하고 어떤 게 더 귀한 일이에요? 대개 보면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눈 맞추고 부처님 그 불전 닭이 닦는 게 훨씬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 마당을 쓰는 일을 한번 해드려도 내가 부처님의 도량을 가꾼다라고 하는 지극한 정성의 마음을 가져가면 부처님의 공양 닭이 닦는 일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궂은 일은 내가 하고 편한 일은 상대에게 줄줄 아는 사람이 진정 가치 있는 불자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 그런 일을 이렇게 분배하거나 어떤 그 행위를 하는 부분의 역할을 주도하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잘하려고 애쓰고 그 부분을 주관하는 사람은 또 몇몇 사람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붙이거나 질투를 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선은 절에서 일을 할 때는요 평등해야 돼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고 그 모든 존재를 통해서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절에 온 사람들에겐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다 좋은만 갖고 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주를 하려고 절에 왔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 온 분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그래서 듣고 그분이 최대한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보살 행위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다 보면 그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좀 짜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와야 될 일이 내가 친절하게 베풀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요. 동사무소를 가도 코너별로 무엇을, 무슨 민원을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써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럼 그곳에서 물어보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부분과 퉁명스럽게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예뻐 보여요. 근데 퉁명스럽게 스님이 갔는데도요, 스님이라고도 안 부르고요. 아저씨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아저씨라고 불러도 별로 기분 나쁜 일은 아닌데 스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니까 짜증나대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처세 한 부분이 무조건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배려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화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님들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절 안에서 사는 게 당연하지만 괜히 바깥의 사람들하고 사귀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증오심을 만드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심 증의 말. 마음 가운데 애착 여임을 일러 사문이요, 사문이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애착하는 마음을 이어야, 없애버려야 수행자가 될 수 있어요. 애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봐야 그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물며 수행을 와가지고 오히려 애착을 부추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절에 조금만 갖고 왔거든요. 옆구리 꾹꾹 찔러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어디 가면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고, 어디 가면 재미있는 곳이 있다고 하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속적 욕망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절에 그 마음으로 왔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세속적 욕망을 부르짖거나 오히려 그 부분을 권선하는 부분의 행위는 좋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스님이 스님다우려면 세속적 애착을 여의어 사는 부분 자체가 진정한 사문의 모습이다. 불현세속 왈 출가니라.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음을 출가라 하면이라. 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스님이 속가에 있는 누군가가 보고 싶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걸 왜 거기다 물어봐? 안 되는 거잖아요. 출가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세속적 그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부분이 바로 출가 사문들의 모습이잖아요. 뭐 옛날에 뭐 큰 스님들이 보면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출가를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식이 없어졌어요. 출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출가를 한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어디가 있나 궁금하니까 묻고 물어서 보니까 어느 절에 스님이 돼서 계셔. 그래서 그 스님 가서 찾으니까 그 어머니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냉정하게 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 마음속에 어머니가 그립지 않아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애착을 여의지 않으면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장애가 생기니까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감추고 그렇게 수행만의
어떤 그런 목표

0: 교회를 정해서 일관하셨던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참 보면은 이건 참 못할 짓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을 두고는 출가가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보면 정을 두고는 기도하기가 어려워. 이해되십니까? 아니, 텔레비전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우리 지금 천일 불사 할수 있습니까? 거기 재미를 못 느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애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듯 출가한 스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그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출가가 진정한 출가다.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법화경 처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출가라고 하는 부분은 신출가, 마음의 출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신출가다. 마음은 오지 않고 몸만 출가한 사람이 있다. 진정한 출가자는 심신출가다. 몸과 마음을 다 출가를 해서 삶을 사는 부분이 진정한 출가일 수 있다. 스님의 모습을 갖고 있긴 한데 세속적 욕망에 물들어서 몸은 절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속의 행위를 반복했다면 그는 신출가자예요. 세속에 머물러 계시지만 세속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항상 부처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일 거라서 신출가자예요. 몸과 마음을 다 출가해서 세속과 여의고 소위 말하는 즐거움을 뒤로하고 애착으로부터 자유를 듯이 듣는 것을 가려들을 줄 아는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귀에 들린다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귀를 씻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귀를 씻어서 들으라니까 맨날 물로 씻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 없는 이야기는 걸러내고 필요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1: 예.
0: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되 보는 부분을 내가 눈을 씻고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씻고 본다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좋은 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비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눈이 꼭 보면 좋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것에 호기심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가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보면 이렇게 그 세속을 등져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스님들이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삶에 잘 대입을 시켜서 풀어보면 꽤 가치 있는 부분의 삶의 변화를 스스로에게 추구하는 또한 그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와 백의로 어찌 백의로 결당유리여 무리를 지어 놀리여. 그래서 백의라는 자체는 뭐냐면 흰옷. 스님들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을 입어요? 회색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세속에 사는 분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잖아요. 옛날에 그 세속의 양반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서요? 백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스님들은 물을 들였어요. 그래서 회색 옷을 지어 입었거든요. 그래서 회색 옷을 지어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요? 산에 살아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마을에 살잖아요. 세속에 산단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백의라는 자체는 흰옷을 입은 세속의 무리 결당이요 무리를 쥐어서 놀려. 결론은 뭐냐면 세속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놀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그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근묵자학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이듯 출가한 스님들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주 어우러 놀다 보면 세속을 흉내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에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살다 보면 절 물이 들어야 안 들어야 그러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